0: 보통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간다 뭐 좋은 소리 들을 때 그러잖아요. 오늘 제인 몬하이스의 재즈 넘버 Taking a Chance on Love로 시작을 했습니다. 1757님 회사 구내식당 메뉴판이 주마다 업데이트 될 때 꼭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가족 사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는 사진이 구내식당 메뉴판 사진이네요. 저도 매주 월요일날 메뉴판이 바뀌거든요. 아래 항상 동생이 찍어주면은 캡처를 해놓는데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아 요즘 바빠서 밥을 좀 급히 먹었더니 속이 계속 더부룩해서요. 간만에 여유를 갖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더니 한결 속이 편하네요. 가끔 멈춰서 숨 고르는 시간은 꼭 가져야 되나 봐요. 라고 7288님 예 저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동생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식사 속도가 이 친구가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빨리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천천히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그럴 때는 이제 남자들 군대 핑계대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진짜 뭐 물도 씹어서 마시라고 하는데 주말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그럼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하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려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
11: 아마 팝 좋아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만한 그런 듀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디스크쇼 진행할 때 이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오신 적도 있고요. 네. 바비 맥퍼린이라는 그 흑인 뮤지션이 지구상 최고의 듀오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기타리스트 턱과 보컬리스트 패티로 이루어진, 그래서 턱 앤 패티죠. 준비된 곡은 예전 그 미니 리퍼튼이 노래해서 돌고래 같은 고음으로 유명한 곡 있잖아요. Loving You. 패티는 중저음이 아주 매력적인 보컬인데 이 미니 리퍼튼의 고음을 어떤 식으로 소화했을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네, 다이앤 벌치의 Nothing But A Miracle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지만 한참 국내에서 2009년, 10년 요즘에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이 곡도 그 즈음에 발표된 곡입니다. 그래서 한참 막 국내 단독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근황을 찾아보니까 예전같이 막 많은 활동은 아니어도 계속 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주말 게으른 소파의 노래에 이어지는 곡은 전기뱀장어의 행운을 빌어라는 노래입니다. 팀 이름 같아서는 왠지 괴짜 음악을 할 것 같은데, 예, 청춘 이야기, 청량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그런 팀입니다. 2집 앨범 플루크에서 행운을 빌어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다음 곡은 혁오를 대표하는, 네, 벌써 혁오도 결성된 지 10년이 넘어가네요. 초창기 윙 윙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리더인 오혁 씨가 19에서 20 또 21살로 가면서 쓴 곡들이 이 혁오 밴드 20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데 그 무렵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담은 그런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전기뱀장어 행운을 빌어 혁오의 윙윙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겉옷을 꺼내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큰데요. 내륙 중심으로 10에서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이 일찍부터 많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포승분기점까지 32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은 동탄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40km 구간 충청권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진입하면 논산 쪽으로 가는데 풍세에서 차량터널 또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밥 먹고 옛날 교복을 대여해서 사진관에서 찍은 생애 가장 젊은 날의 기록입니다. 다들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막상 탈의실을 나올 때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어요. 얼씨구 명자는 여전히 앞머리에 목숨을 거는구나. 얘들아 순회 좀 봐. 교복 치마 짧게 했다. 촬영에 들어가고 셔터가 터질 때마다 사진사님이 저 어머님들 조금만 덜 웃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정도로 우린 대책 없이 깔깔거렸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비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잠시 스튜디오 문 밖에 내려놓고 오직 단발머리 소녀시들의 우리로만 마주한 시간이었답니다.

고등학교 친구,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분이 넷이나 있다는 게 이게 참 부러운 일이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의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게 요즘의 어떤 시대인데 왜 그런 일이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뭐 각자의 사정으로 연락이 끊기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계속 칠순, 팔순 기념사진도 계속 행복하게 찍으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면서 9월 10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명곡이죠. 에버그린. 오늘 9805님의 사연과 함께 이어드렸습니다. 1389님.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엔 엄청 점잖으세요.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옷차림도 늘 단정하신데 가끔 친구들 만나러 나가실 때면 갑자기 호피무늬 옷을 그렇게 빼입으신답니다. 야, 호피무늬. 뭔가 감추고 있는 내면이 있지 않으실까? 소화가 예, 어울리시면 힘든 거죠. 2242님은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단체 사진 찍으면 꼭 한 명이 눈을 감죠. 좀 모두가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진을 갖는 게 소원이라고. 요즘에는 뭐 여러 번 찍기 기능이 있으니까 순간 이렇게 찍히는 거 그래도 감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지. 2012년식 저의 차와 이별을 준비합니다. 어휴, 14년이 됐군요. 그동안 제 발이 되어준 차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일하러 다닐 때 묵묵히 함께해준 소랭아, 그동안 고마웠어. 소랭이는 처음 차가 나왔을 때 제가 붙여준 애칭입니다. 라고 7403님. 소랭이라는 이름에서 생각나는 차명이 있지만 예, 아직 판매하는 모델인 것 같아서. 네. 아, 뭐 14년이면 네, 이제 뭐 전기차로 가실지 딱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말도 없이 해외를 나갔어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큰 비밀인지 생각할수록 서운합니다. 저도 33이었을 때 엄마한테 어디 간다고 꼬박꼬박 말했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원영님은 서른이 넘으면 뭔가 예, 이해해 주시죠. 네, 그때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사히 따님이 예, 해외여행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6621님, 네, 주말인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중에 신청하셨는데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Eye in the Sky.

0: 제니의 음성으로 Fallen Angel까지 들었습니다. 자, 0201님 얼마 전 귀염둥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도 보고 북촌 거리도 걷고 인사동도 가고 웨이팅이 어마무시한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커피랑 빵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이 동네 근처 살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라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관람객이나 이렇게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불편을 호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자, 나들이 잘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4725님은 사진 한 장을 보내셨는데 뭔가 봤더니 사춘기 딸하고 같이 있자니 마음에 천불이 나서 혼자 불암산을 다녀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푸른 산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올 땐 웃음이 났어요. 그러고 다 지나갑니다. 네, 사춘기. 아, 그나저나 아주 재미있는 산행을 하셨다니 다행이고. 항암 치료 때문에 엄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하필 양 옆에 사람이 있는 중간 자리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중 한 분 목소리가 어찌나 크신지 병실 전체가 아주 쩌렁쩌렁 울립니다. 라고 7181님 언제까지 계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크신 분이 빨리 완치돼서 나가시거나 어머님이 빨리 완치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0: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우은희님, 49회를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달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네요. 얼마 전 생일날 딸아이가 화장대 위에 편지와 함께 선물을 뒀더라고요. 고마운 딸 응원에 힘내서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살면서 처음 하신 일이 어떤 건지는 말 안 해주셨지만 따님의 응원도 있고 자 파이팅입니다. 주말에 충전 잘 하시고요. 자 2부 마지막 곡은 브랜디 칼라일이 노래합니다. Late Morning Lullaby. 이게 늦은 아침에 자장가인데 지금 잠드시면 안 되는데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0: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역 이석훈, 앤옥 씨가 함께 하셨을 때 여기 주인공인 명우 역을 맡은 석훈 씨가 특히 그 뒤에 설명을 좀 하시고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우리 듣는 생방 분위기 때도 굉장히 좀 네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더 감성적인 느낌이 그때 하트가 엄청 찍혔었어요. 이문세 기억이란 사랑보다 이번 주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으로 하트스트송으로 들었는데 5773님이 저는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데 석훈 씨가 부른 버전이 너무 궁금해서 뮤지컬 광화문 연가 바로 예매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문화생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려고요 라고 이번 주말 예매하셨나 봐요.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석훈 씨, 앤옥 씨 아침부터 네, 초대석 보람이 있습니다. 네. 5888님은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한혜진 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울던 장면에 나와서 알게 된 노래인데 그 후로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면 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요 라고 아, 네, 다들 아무튼 그만큼 노래가 마음을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아티스트송으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기억이란 사랑보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겹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0: 가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마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4: 1일 1짬뽕 오케이?

네, 채플론의 핑크포니 클럽 함께 들었습니다. 9843님, 딸이 군산으로 빵지 순례를 다녀와서 양손 바리바리 빵을 한가득 사왔네요. 우리 집에서 빵순이는 이 딸밖에 없거든요. 그 제가 아우 좀 먹을 만큼만 적당히 사지 그랬냐고 한 소리 했더니 옆에서 사람들 보니까 자기도 왠지 더 담아야 할 것 같았대요. 왠지 이해가지 않아요? 네. 옆 사람이 막 이것도 담고 저것도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뭐 참 맨날 가는 곳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7679님은 어휴 우리 아들이 결혼 10년 만에 생애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11월에 이사를 하는데 부모로서 보태준 게 없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스스로 알뜰살뜰 산 아들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할게 라고. 야, 또 결혼 10년 만에 집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새 집에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야, 굴착기 시험을 오 6851님이 굴착기 시험을 봤는데 코스는 여유있게 통과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굴착을 하려고 조작 준비하고 첫 삽을 딱 뜨고 스윙을 하는데 갑자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황해서 어? 왜 그러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반대로 스윙을 하고 있었어요. 아, 누가 안 다치길 다행이죠. 아, 이게 그 삽으로 돼 있는 그건가요? 굴착기 그러면 왠지 앞에 막 드릴이 달려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시험을 실기를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게 됐어도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슬란드 재즈팝 아티스트죠. 레이베이 네. From the Start 준비했습니다.

쿨하다고 해야 되는가요? 신경 쓰지 마, 헤어지자. 6650님, 우리 남편이 진짜 겁이 많거든요. 근데 또 호기심은 더 많아서 자꾸 공포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무섭다고 꼭 저를 끌고 가는데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전에 깍깍거려서 창피해갖고 모른 척합니다. 아, 참 그런 심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관한 제목의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보고 와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좀 옆에서 든든하게 안아주시지 모른 채 하시지 말고. 0137님은 소소한 취미가 하나 생겼다고 열심히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모은 다음에 손 코팅까지 해서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들 진짜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야, 그게 찾기가 또 힘든데 한번 찾으면 걔들이 또 이렇게 약간 모여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전 한 번도 찾아본 성공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인들한테 나눠줄 만큼 매의 눈을 갖고 계시군요. 자, 정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애들이 말랑이를 자꾸 사모아가지고 지금 집에 말랑이 천지가 됐어요. TV 볼 때도 쪼물딱쪼물딱, 공부하다가도 쪼물딱쪼물딱. 아니 저래서 공부가 되겠나 싶은데요? 라고. 9925님. 그게 이제 쪼물딱 쪼물딱 할 때 그건 그냥 손이 손만 움직이는 거지. 아무튼 요즘에 진짜 좀 많이 유행을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쪼물락거리는 데서 뭔가 심신의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개발을 했을까요? 또 그렇게.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더 재질이 조금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송소희의 노래 퍼레이드 듣고요. 잠시 후 바로 돌아올게요.

0: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초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주말입니다. 고속도로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이 많은데요. 우선 경부선은 부산 방향으로 모두 5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입장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청주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중부선에는 사고입니다. 남이 방향으로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장휴게소에서 남이천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후로도 진천, 오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단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으로 24km 구간에서 쭉 밀리고요. 중앙선 부산방향 제천터널에서는 사고 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매 그룹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밴드 오아시스의 다큐멘터리 Don't Look Back in Anger가 공개를 했고요. 국내에도 9일날 개봉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아시스는 갤러거 형제가 중심인 밴드죠. 그래서 두 사람 관계에 따라서 싸우면은 팀이 활동을 안 하고 또 좀 화해를 하면 활동을 하고 이번 영화제에서 본인들 영화 보고 눈물을 닦는 형 노엘 갤러거의 모습에 괜히 뭉클해지더라 하는 피드백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제끼리 나란히 앉아있는 것까지가 최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긴 세월

장호일 씨가 예명을 쓴 거고요. 예, 우리 호일님의 본명은 정기원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결성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명을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공일오비 그러면 이제 국내에선 거의 처음으로 객원 가수 시스템을 사용해서 활동을 한 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뭐 윤종신, 김동규, 조성민 셀 수 없는 그런 객원 가수들이 공일오비에서 노래를 하고 솔로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 R&B 쪽에서 주목받는 유라라는 뮤지션도 정식 데뷔 전에 공일오비가 직접 연락을 해서 나의 머리는 녹색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역시 공일오비 출신의 이장우 씨가 노래한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이어서 자 공일오비의 객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솔로 가수로 거듭난 유라의 솔로곡 세탁소 이렇게 두 곡 원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세탁소 유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 주 원플러스원 큰 주제가 형제자매 그룹이니까 이번 자매 밴드를 한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로 진짜 뭐 팝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아이콘이 됐죠. 형제 그룹으로. 여기보다 2년 늦게 데뷔한 하임이라는 네, 자매 밴드가 있어요. 세 자매가 각각 기타, 베이스, 보컬 예,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더 와이어라는 곡을 선곡했고 이 하임의 리드 보컬이 둘째 다니엘인데요. 하도 악기를 잘 다뤄서 하임으로 활동하기 전에 시로 그레인에서 기타리스트로 또 활동을 한 이력이 있대요. 그러다가 그냥 친언니하고 동생이랑 무대에 서는 게 낫겠다 싶어서 투어 요청을 거절하고 하임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시로 그레인의 Forget You라는 곡 하임의 The Wire에 이어서 1+1으로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3178님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김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요즘 오일장에서 파는 김에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소한 김 냄새에 홀려서 한번 사 먹었다가 너무 맛있어서 장에 설 때마다 삽니다. 그러니까 김도 진짜 다 다르죠. 저도 예전에 지인이 자기는 이 김만 먹는다고 선물을 해주신 김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산다고 적어놨다가 까먹은 거예요. 아, 야, 근데 숯불에 구우면 또 어떤 맛일까? 자, 끝곡은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네, 선곡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협연도 물론 즐겁지만 저는 독주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저만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니까요. Frei aber einsam, 독일어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뜻인데요. 내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독함이라는 단점은 기꺼이 감내하는 거죠.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삶을 제 방식대로 마음껏 연주하기 위한 저의 선택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렇게 부드럽게 아빠가 아들을 깨우면서 아들아 잘 잤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가정이 지금 여기저기에 있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거칠게 깨워가지고 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지금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아직까지 자냐 인마 빨리빨리 가서 네 할 일 하고 양치부터 하고 뭐 그렇게 정신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들아 굿모닝 삶이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거란다 나중에 네가 커서 아빠랑 이제 맥주 한 잔 정도 할 때쯤 된다면 너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때 꼭 말하고 싶어 뭐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예, 이 노래로 시작한 안녕하십니까 이문세입니다. 토요일 오전을 이렇게 또 만났군요. 그 해운대 해수욕장은 아직 폐장을 안 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덩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만 바다를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제일 좋을 때죠. 좀 따끈따끈한 모래사장에 앉아서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그 파도를 진짜 하염없이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10월도 남아있고 11월, 12월이 아직 남아있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 참 좋은 주말입니다. 뭐 지금은 어디서 또 누구와 또 어떤 기분으로 계시든 이제 음악과 함께 여유를 좀 가지시면은 참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그 아침의 배경 음악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2: Best sleep.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이로,

0: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6: 천재력은 전문가로
5: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다섯 개의 음계라는 뜻의 펜타토닉스, 예, 다섯 멤버들의 그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감상하신 아하의 Take On Me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런 곡 들으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뭐 산책을 하든 아니면 러닝을 하시든 여행을 가시든 드라이브를 하시든 이런 음악이 나오면 왠지 엔진을 더 가동시키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제 그 어떤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사람들이 이제 벌초 가고 나들이 가고 뭐 추석 선물도 배달하러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한 7시부터 차가 막힐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곳은 어떠신지요?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교통 상황은 좀 괜찮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벌초 가고 뭐 성묘 가고 이런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추석 연휴 때는 내가 놀아야 되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금 저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자 해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정신없이 주말마다 또 챙겨야 되는 분들 챙기는 이런 차량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추석 연휴 그 한 나흘 정도 되나요? 나흘? 길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흘 정도 그 시간 동안 아주 알토란처럼 4시간 나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쫙 세워놓고 계실 거예요. 가족여행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든가 그렇죠 않으세요? 어쨌든 그런 계획과 지금 실천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그 삶 속에 이렇게 좋은 그냥 뭐 익숙한 음악들 들어서 흥얼흥얼거리는 음악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479 휴대폰 쓰시는 분 오늘 날씨 좋아서 26개월 딸이랑 놀이터 가서 모래놀이도 하고 빗방울놀이도 실컷 하다 와야 되겠어요 하는 짤막한 글 주신 분 그냥 벌써 그 글 속에 사랑이 넘쳐 흐르네. 예. 따님하고 둘이서 막 애기처럼 뛰어놀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럴 때 놀아두는 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야 좀 추워진 다음에 놀이터 안 가도 덜 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그렇게 마일리지를 잘 적립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정말 꽤 오래된 곡인데 한 30년 정도는 된 노래인 듯 싶어요. 언제 들어도 담백한 고백송 한 곡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노래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걸요. 예. 안치환입니다. 내가 만일.

기상청에서 어떤 예보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일은 어딘가에서 계속 다가오니까요. 햇살이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이런 가사예요. Listening for the weather. 뉴질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빅 룽가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김혜정 씨가 저는요 라디오 들으면서 아저씨 말에 저도 모르게 맞장구 치며 중얼중얼 거리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나이 먹는지 혼잣말이 늘어요. 그러셨는데 저도 뭐 찾을 때 뭐 하기 전에 항상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보자. 뭐 안경을 어디다 뒀지? 혼잣말 그렇게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 제임스 모리슨과 넬리 포르타도의 듀엣 곡이에요. Broken Strings.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수도권은 흐리지만 남부지역으로는 쾌청합니다. 활동하기 좋은 기온과 날씨인데요. 다만 해가 드러난 광주는 30도, 부산 29도까지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고요. 서울 27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주말 나들이 차량이 많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천안 방향으로 차량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반대 논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에서 차량 터널 정안 나들목으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경부선 서울 부산 방향은 북천안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42km 구간이 충청권에서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25km 구간 강릉 쪽으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랬었네. 생각해보니까 늘 왼쪽에 있었네. 내가 다닌 국민학교 교실에서도 그랬고, 빡빡머리에 까만 교복을 입고 앉아있던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그랬고, 오후 햇살이 쫙 쏟아지던 교실의 그 큰 창문은 늘 왼쪽에 있었다. 교실에 볕이 잘 들게 건물을 남향으로 짓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 대부분의 교실 창문은 왼쪽에 있었던 거다. 아, 교실에 또 뭐가 있었는지, 교무실은 몇 층에 있었는지 그런 건 잊었으면서 창문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까? 그러고 보니 총각 때 살았던 그 철산동 아파트 내 방 창문도 그렇고, 아주 조그맣던 신혼집의 창문도

창문도 생각나는 걸 보면 햇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바람이 어디로 나가는지 기억하는 건 이게 일종의 본능 아닐까?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구름이 보이고 창문이 열면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도 느껴지고 나는 그대로였지만 그 작은 창문 밖은 수시로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맨날 아 그거 좀 핸드폰 좀 그만하고 저기 창밖 좀 봐, 밖에 좀 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만 애들이 뭐 그 깊은 뜻을 알아들을 리가 있나? 나도 이제 배웠다. 대문으로는 사람이 드나들지만 창문으로는 추억이 드나든다는 걸.

하면 그만큼 창밖의 풍경이 사람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창밖을 한번 쑥 보실 수 있나요? 한번 휙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 뭐가 보이시나요? 창 안의 세상과 창밖의 세상은 참 달라요. 그래서 세상 저편과 세상 이쪽, 여기 어떤 통로가 바로 창인데, 창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듯 지켜볼 수가 있죠. 아, 창밖의 모습. 저는 요즘 창밖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섬세하게 밖에 이렇게 풍경을 보면 그 푸른 숲이었었던 그 나무들, 나뭇잎들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진짜로 세심하게 보면 언제 여름이었었는지 그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깊은 가을로 가고 있다라는 게 자연에서 완전 느껴져요. 이파리들이 그 끝부분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낙엽이 되는 거죠. 좀 있습니다. 와, 계절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듬성듬성 봐도 모를 정도로 섬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참 신기하죠. 제가 요즘 카더가든이라는 이 친구한테 좀 호감을 갖게 됐는데,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말도 너무 재치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친구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더가든의 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발표된 지 꽤 된 노래인데 저에게는 새 노래처럼 들려지는 이 곡 함께 감상하실까요? 카더가든의 나무.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Eye in the Sky. Eye in the Sky. Eye in the Sky는 하늘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빤히 다 보인다 뭐 이런 뜻이죠. 당신한테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눈에 다 보여요. 예, 당신 마음을 이제 난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선수가 이렇게 보면 그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속이지 말아라. 그냥 순수하면 순수한 그대로 머리를 쓰지 말아라. 사랑에 머리 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Eye in the Sky,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7444님이 오늘 아침 일찍 10km를 뛰고 왔는데 뛰는 내내 바람이 너무 상쾌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뛰었어요. 10km면은 꽤 긴 거리인데 이게 직업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42.195를 그냥 뭐 아침 운동으로 뜁니다만은 10km를 매일 뛴다는 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걸 루틴으로 삼고 항상 그렇게 뛰는 거 그 건강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10km를 뛰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0: 손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음악을 항상 고수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건 실버폭스의 Stealing Time, 네, 연주 노래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예원입니다. 정의가족 4921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쌈마이웨이의 최애 대사 명배우 예원씨한테 강추합니다. 네 인생에선 네가 상전이야. 다른 사람 위하지 말고. 나는 뭐를 좋아해. 나는 뭐를 잘 먹어. 나는 좀 그러고 살아. 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요. 아, 뭐하지? 뭘 해야 되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내 취미도 취향도 입맛도 잊고 살아서 즐기는 방법조차 모르게 되는데요. 자, 모레도 좋은 토요일이에요.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왕처럼 모시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정호의 음악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케이시의 굿모닝, 썬마이웨이 OST였죠. 안녕하세요. 정호의 음악곡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예원입니다. 토요일 어떻게 좀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작부터 반가운 사연들이 아주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5245님, 아, 예원씨다. 저는 별명이 상봉동 김예원이에요. 저도 콧소리가 기본 장착돼 있고 말버릇이 어 뭐야 거든요.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상봉동 김예원이시면은 상봉동에서 아주 인기가 아주 많으시겠어요. 아유 좋으시겠네. 맞아요. 저도 약간 콧소리가 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기분 좋게 하는 콧소리라고들 좀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지. 이게 듣기 싫으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이 콧소리로 여러 사람들 기분 좋게 해드리자고요. 네. 2500님, 예원 씨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찐친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맥주하면서 막 수다 떨고 여행 가고 미팅도 하고 아 재밌겠다 하시는데 아우 제가 그런 기분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찐친 돼드릴 수 있죠. 언제든지 이 정준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2: 지워.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이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6: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7: 정호의 이만국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 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 K2,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 스틱,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짜릿한 가창력의 정유지도 사랑하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겨울왕국에서 엘사 역할을 맡은 배우 정유지입니다. 12년 전 레디코 커버 영상을 올렸던 제가 뮤지컬에서 한국 최초의 엘사 역할을 맡게 됐어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벅찬 마음도 드는데요. 원작이 유명하지만 애니메이션과 또 다른 무대가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노래, 춤, 무대 연출 모든 게 마법처럼 느껴지는 공연이라 보는 내내 푹 빠지실 거다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뮤지컬 겨울왕국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노래 한 곡 추천해드릴게요. 저의 추천곡은 건희의 꽃잎입니다. 건희 씨의 음색도 좋고 이 곡의 가사도 정말 와닿아서 최근에 자주 듣고 있거든요. 잔잔하게 듣기 좋은 노래라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 정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두근 두근. 정호의 희망곡을 설레게 할 그들은 누구? 9월 15일 화요일 히트곡 메이커 무대 위의 퀸, 솔로로 돌아온 아이들의 소연. 9월 16일 수요일 고막을 행복하게 만들 명창들 김나영 그리고 이예지. 그럼 다음 주 정호의 희망곡도 딱 기대해주세요.

기억 저편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시간 여행에 빠져보는 시간. 추억 급수한 뉴스의 주금 뉴.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자랑, 이젠 군산의 자랑, 고씨 집안의 보물, MBC의 기둥, 아나운서 고금입니다. 자, 그럼 저와 지금부터 추억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 가볼 연도는 딱 15년 전입니다. 2011년으로 출발해 볼까요? 박정현, 이소라, 김건모, 윤도현, 백지영, 김범수, 정혁. 와, 라인업만 들어도 지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연을 펼친다면. 때는 2011년 3월 대한민국 예능과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든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사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매주 펼쳐지는 파격적인 편곡과 진검승부 무대는 말 그대로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음원 차트 싹쓸이는 기분이고요. 잊혔던 명곡들도 재조명됐는데요. 물론 순위를 매기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잔인한 룰 때문에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요, 방구석 1열에서 최고의 콘서트를 매주 실컷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가수 신드롬을 일으켰던 레전드 무대들 지금도 정말 생생한데요. 요정 박

박정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도 대단했고 또 임재범 씨가 불렀던 여러분 너무 강렬했죠. 아 갑자기 이 노래방 좀 땡기는데요. 피디님 이따 끝나고 코너 가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코너 속 코너 코코너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정혜 선생님들 주키즈 스텝 바이 스텝. 2011년 나는 가수다와 더불어서 서바이벌 오디션 열풍의 주역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 번째 시즌이었는데요. 울랄라 세션, 버스커버스커, 투게월 등 엄청난 뮤지션을 배출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암암리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강용 힌트 가봐야죠. 이 프로그램의 MC였던 저의 선배님입니다. 김성주 씨의 시그니처 멘트 준비를 했는데요. 자 결과는 그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김성주 씨, 근데 김성주 씨 따라하기 힘드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참여해 주시고요. 10분 추첨해서 매운 김치 세트를 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추억의 노래 들어봐야겠죠. 우승자 울랄라 세션의 정말 이 레전드 무대였습니다. 서쪽 하늘.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의 빅재미 정호의 희망곡을 듣고 계시고요. 저는 토요일의 잔재미 MBC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추억의 추퀴즈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 전 국민을 오디션의 열기와 재미에 푹 빠지게 했던 프로그램 바로 슈퍼스타 K였습니다. 슈스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당첨자분들 방송 후에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추억 급수한 뉴스 추급류 2011년 두 번째 소식 갑니다. 검은 목폴라와 빛바랜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사과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입니다. 2011년 10월 5일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잡스가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언론은 한 명의 경영인이 아니라 인류의 일상을 재설계한 거장이 사라졌다며 애도했는데요. 그가 우리 삶에 남긴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매끄러운 디자인의 컴퓨터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3D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를 통해서 토이스토리로 영화계의 판도까지 바꿔놨습니다. 올해 남투병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기술과 연구를 놓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꾼 그의 명언은 여전히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고 계속 도전하라. 자 이렇게 해서 추억 급소한 뉴스 추급류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는 스페셜 DJ 예원 씨와 나비 씨가 오늘의 소환연도 2011년 인기 가요들로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2011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아나운서 고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해가 뜬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30도, 서울 27도가 예상되고요. 고속도로는 차량이 많고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오산과 안성 구간 밀리고 이후로 북천안에서 청주까지 37km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의 사고입니다. 남이천 나들목에서 사고인데요. 이 사고 여파로 2km 구간 정체 모아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도 사고입니다. 판교 방향 안현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평촌에서 판교분기점 또 성남에서 서하남 구간 길게 밀립니다. 광주대구선 광주 방향 동고령 일대 역시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의가족 9312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당근송 기억나세요? 왜 한때 무슨 송들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우리 바로 한번 떼창 가볼게요. 당근송 나 보고 싶니 당근 나 생각나니 당근 I love you you love me 당근 당근 당근.
1: 네, 당근송에 이어서 또 한때 연예인들의 애교짤로 유명했던 게 바로 숫자송이죠.

0: 요런 유행성들 MC가 시키면 바로 쫙 나오는 게 그 시절 아이돌 국룰이었다 라고 주얼리 메모 시절을 떠올리면서 와우. 추억의 탑10 출발합니다.
1: Let's go!
0: 네,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이분을 소개하는 정식 9호? 뭐 추임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창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듣고 바로 같이 해주세요. 뻔요 뻔요 뻔요 님 쉬는 쉬는 쉬야스 마마마 아이 컴온 이거 되겠어요? 예원 씨
0: 해볼게요.
1: 가볼게요.
0: 1, 2, 3, 4
1: 뻔요 뻔요 뻔요 님 쉬는 쉬는 쉬야스 마마마 컴온 소울이 있는데 예원이 합격이에요.
0: 이거 리듬이 장난 아닌데
1: 그루브를 잘 타야 돼요. 이게 보통 그루브가 아니야.
0: 그러네요.
1: 네.
0: N-A-V-I 네비
1: 네비라니요.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0: N-A-V-I 나비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너무 오랜만이에요.
1: 진짜
0: 언니.
1: 잘 지냈죠?
0: 잘 지냈죠.
1: 네네.
0: 저희 얼마 만에 보는 거죠?
1: 한 2년? 2년 만인 거고 저희가 그 우리 한문철 선생님 그 한블리 네. 코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0: 그게 2년이나 됐어요?
1: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0: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1: 아,
0: NAVI 네비 씨.
1: 예예. 언제야? 언제? 2025년.
0: 예.
1: 아 그러네. 1년 잠깐만.
0: 1년 조금 넘었네.
1: 1년 조금 넘었네. 이게 저도 뭐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네. 날짜 감각이 없습니다.
0: 저도 그래요.
1: 예, 예.
0: 아 근데 정희 제작진분들이 저희 둘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1: 공통점이
0: 해요.
1: 있어요? 네.
0: 바로 최근에 빅뱅 콘서트를 다녀왔다는 거.
1: 아니 잠깐만 예원아 너 거기 있었니?
0: 있었어요.
1: 무슨 요일날 갔어요?
0: 저는 토요일날 갔습니다.
1: 아 토요일날 저는 일요일날 마콘을 갔거든요.
0: 아 진짜 그날은 어땠나요?
1: 와 그날 뭐 역시 너무너무 뜨거웠고요.
0: 네네네.
1: 어머 잠깐만 잠깐만 예원씨 의상 너무 핫한데?
0: 아 그쵸.
1: 어머
0: 콘서트니까 빅뱅
1: 야,
0: 콘서트니까
1: 아니 대성씨랑 태양씨랑 사진까지 찍었네요.
0: 아 그쵸.
1: 대기실 들어간 거야?
0: 들어갔어요.
1: 뚫은 거야?
0: 뚫었어요.
1: 난 대기실 못 들어갔어. 예원이랑 같이 갈걸.

0: 부럽게도 네. 대기실 가서 인사도 하고 응원을 해줄 수 있었어요.
1: 야 부럽다. 예원 씨. 네. 대성 씨 언제 만나요? 나 좀 따라가게요.
0: 같이 한번.
1: 나 좀 따라가게.
0: 아 좋죠 좋죠.
1: 예, 예. 너무 좋아하거든요 빅뱅.
0: 아, 네. 아 빅뱅은 진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고.
1: 맞아 레전드입니다.
0: 레전드예요. 예. 저 진짜 그날 너무 설레가지고 네. 한동안 그 도파민에.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빅뱅 노래 계속 들으면서.
1: 맞아 맞아.
0: 확실히 달라요.
1: 진짜 달라요. 정말 진짜.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노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그 마음 들었어요. 네. 자 외쳐볼까요? 원, 투, 쓰리, 빅뱅.
1: 아 이 정도로? 잠깐만 GD 듣고 있어요? 아, 내가 일단은 알겠어. 네. 이제 루트를 예원 씨를 따라가서 대성 씨를 친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타고 가서 지디 씨까지 한번
0: 그러니까요.
1: 가봐야겠네.
0: 지디 씨의 굉장한 팬이시라고.
1: 저는 거의 미쳐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1: 지디 씨의 모든 어떤 스케줄과 네. 모든 어떤 일정들을 네. 다
0: 그러면은
1: 알고 있어요.
0: 네. 그 지디 선배님 네. 생일 아세요?
1: 818이잖아요. 88년. 당연히 알지. 이거 기본이죠.
0: 혹시 모르실까 봐 좀 긴장했는데.
1: 자격이 없죠.
0: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러면.
1: 맞아요.
0: 혹시 생일 축하드리셨나요?
1: 아니, 뭐 어떤 친분이 없어서. 저 혼자만
0: 마음속으로?
1: 예, 마음으로 드렸고 혹시 파티 하신다면 초대를 해주신다면 갈 생각은 아주 많아요.
0: 네, 아, 네. 그래요?
1: 예원 씨가 어떤 그런 좀 파티나 이런 거 많이 다녔지 않았어요?
0: 아 그래도 지인들이 부르는 파티 같은 건 좀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지디 선배님이랑 네네. 겹치진 않더라고요.
1: 겹치진 않았구나. 네. 아니 지디 씨도 파티를 많이 하시던데.
0: 그러니까요.
1: 예, 어디서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저희 한번 그 정보를 잘 얻어서
1: 네, 예.
0: 한번 쓱 가보자고요.
1: 가보자고. 나 예원이랑 다녀야겠어 이제는.
0: 가보자고요.
1: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0: 네.
1: 네. 아니 근데 그 8, 9년생 친구들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대성 씨랑.
0: 저 같은 경우는 효민.
1: 아,
0: 희아라 효민.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소녀시대 써니.
1: 아, 써니씨?
0: 네.
1: 네네.
0: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1: 그럼 자주 만나요?
0: 자주는 못 봐요.
1: 맞아. 또 각자 바쁘니까.
0: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8, 9년생 친구들 보면 너무 반갑고, 괜히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이게 또 막 추억 얘기하고 싶고
1: 맞아.
0: 그렇잖아요.
1: 같이 또 힘든 연예계 생활하면서 으쌰으쌰 했던 것들
0: 그렇죠.
1: 생각나고 네.
0: 나비 씨도 86 모임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저희도 이제 86년생 우리 뭐 같이 주얼리 멤버들
0: 알죠.
1: 주연이 은정이도 네. 있고 시아의 연지 보람이 2AM의 창민 씨도 있고요. 슈퍼주니어 은혁 씨 동해 씨 옛날 정말 우리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예.
0: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모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1: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들 바쁘고 하니까 자주는 못 보더라도 그래도 네. 뭐 요즘에 SNS로 계속 소통하고
0: 그렇죠.
1: 네, 뭐 그렇게 잘 지켜보고 있죠.
0: 맞아요. 하지만 가장 그래도 친해지고 싶은 분들 중에 예. 하나가 이제 나비 씨는 GD 님.
1: GD 씨. 예. 88년생 모임에 한번 어떻게든 광희를 뚫어야 되나? 광희가 GD랑 친하잖아.
0: 맞아. 얼마 전에 그 코첼라도 갔다
1: 그러니까.
0: 와가지고.
1: 아니 저기 또 예원 씨도 광희 씨랑 친하잖아요.
0: 광희 오빠랑 친한데 지금 막 연락을 그렇게까지 자주 하진 않아서.
1: 그러니까 나도 친하긴 한데 연락을 잘 하진 않아서.
0: 그렇죠.
1: 네.
0: 아 한번 어떻게든 노력해보자고요.
1: 예. 우리 예원 씨만 믿고 있을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을 계기로 나비 씨와 저 엑스 언니 동생.
1: 좋아요. 나는 네. 예원만 따라다닐래.
0: 네. 네. 진한 사이가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달려볼게요. 자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올게요.

0: 와우.
1: 요거 와우 해야 돼. 요 타이밍이에요.
0: 그래요?
1: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 5, 6, 7, 8. 와우.
2: 네, 토요일에 함께하는 추억의 탑 10. 오늘 준비된 차트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네. 2011년, 제가 데뷔했을 해예요.
1: 데뷔했구나, 이때.
2: 네, 둘째 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씨, 10위 갈까요?
1: 네, 10위는요, 시크릿의 별빛 달빛. 이 노래 되게 러블리한 노래잖아요, 귀엽고. 그쵸?

0: 흥하진 않네.
1: 어, 흥이 안 나네.
0: 이렇게 느렸었나?
1: 되게 느린데요. 네. 이 노래가 시크릿 두 번째 싱글 앨범이고요. 네. 이 살랑살랑하는 안무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시크릿이 사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는 매직이나 마돈나처럼 굉장히 강하고 섹시한 곡을 먼저 치고요. 네. 이런 뭐 별빛 딸비 샤이보이 같이 귀엽고 깜찍한 분위기로 반전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이 좀 먹힌 게 아닌가 싶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네네. 네. 어, 또 이 노래는 살짝 콧소리로 애교 있게 불러야 되는데 네. 우리 예원 씨도 네. 또 애교하면 빠지지 않지 않나요? 콧소리도 있고.
0: 아, 제가 애교가 있는 편이에요?
1: 어, 이렇게 말할 때는 네. 목소리 자체가 또 이렇게 콧소리도 있고 해서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남자친구한테 어떤 편이에요?
0: 완전 있죠? 아!
1: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예원 씨가 애교 부리면은 어, 네. 다 꿈뻑 넘어갈 것 같은데.
0: 아, 근데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저는 막상 자리를 깔아주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녹아있는 애교는 아닌 것 같은데.
1: 아, 녹아있진 않지만.
0: 아닌가. 어떻게 해요? 나비 씨는 어떠세요? 애교 아, 많은 편이세요?
1: 아, 저 애교가 진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어, 남편한테도 애교 너무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 어.
0: 애칭 같은 거 있으세요?
1: 애치 그냥 뭐 여보.
0: 여보.
1: 뭐 여보라고 하죠. 네.
0: 아, 정말. 아. 나비씨 애교 한번 보고 싶었는데.
1: 아, 애교, 여보? 모르겠네요. 못하겠어요.
0: 아니, 근데 나비 언니는 애교보다는 매혹.
1: 매혹?
0: 유혹. 약간 요런 쪽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매혹과 유혹으로?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약간 이제 누나, 눈 밑에다가 점 하나 찍어야겠네요. 아,
0: 그런 느낌이죠. 그럼 반대로 그 애교 많은 남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애교 많은 남자?
0: 어, 벌써 약간 좀 어. 싫어하시는 느낌인데?
1: 애교 많은 남자? 이게 그래도 이게 어쩌다가 애교를 해야지 너무 투머치여도 힘들지 않을까요?
0: 애견남, 테토남 어떤 야. 게 좋으세요?
1: 아, 그래도 테토가 난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1: 어, 너무 애견스러우면 어, 그렇지 않을까? 어때? 예원 씨는 어때? 애견이 좋아요?
0: 저는 약간 그 감성적이고 조금 애교도 있고 어. 그런 스타일 좋아하긴 해요.
1: 어.
0: 그런 거에 처음에 끌리죠.
1: 그치, 끌리지, 끌리지. 다정하고 섬세하고.
0: 네.
1: 맞아.
0: 근데 결국에는 저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1: 그렇지,
0: 그런
1: 그렇지.
0: 테토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1: 근데 찾아보면 그 애견과 테토가 다 갖춘 사람은 없더라고.
0: 아, 그래요?
1: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은 없어요.
0: 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1: 예, 아. 없어요. 쉽지 않아.
0: 네, 저도 그러면은 테토로 가겠습니다.
1: 테토로 갈까요?
0: 네.
1: 어, 어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테토남들
0: 네.
1: 예원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0: 연락 주세요.
1: 네.
0: 문자 샵 8000번.
1: 오늘 중에 연락 오면 바로 메이킹 가능합니다.
0: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크릿의 별빛 달빛.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아, 한 번 정신 차려야 돼.
3: 차리겠습니다. 네. 추억의 탑 10! Coming soon! 저의 절친 언니 나비씨와 2011년 9월 둘째 주 인기가요 9위 갑니다!
2: 어? 9위는 이분들이 나오네요?
3: 그러게요. 아, 좀 뒤늦게, 뒤쪽에 있나봐요.
2: 오, 네. 자, 주얼리 백이라! 아. 자, 예원씨.

0: 저희 네네. 데뷔곡입니다.
1: 데뷔곡이죠. 네. 지금 이 목소리 누구예요?
0: 저예요.
1: 예원 씨. 좋다.
0: 은정 언니.
1: 예. 하주임. 하주임 씨. Baby J, come on. 찰지다 역시.
0: 진짜.
1: 이 노래가 우리 하주연 씨, 김은정 씨, 그리고 슈퍼스타 K 출신의 박세미 씨, 네. 그리고 예원 씨까지 합류를 해서 주얼리 4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때 컴백 초기에 댄스 브레이크만 5개 이상을 만들어서 음방하고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0: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소속사가 좀 이렇게 막 힘을 실어가지고 그 원래 컴백하기 전에 네네. 인트로 막 좀 하는 거 아시죠?
1: 네.
0: 요즘에는 그 엔딩이 있지만
1: 엔딩?
0: 저희는 이제 그 앞에 인트로를 해가지고
1: 네. 눈빛 쏴야지.
0: 네, 그런 네. 거 하고 막 이랬었어요.
1: 그때 회사에서 힘 좀 많이 썼나 봐. 보통 인트로 네. 잘 안 해주거든요. 잘 안 해줘.
0: 인트로 잘 안 하는데 그때 저희가 데뷔 이제 딱 데뷔였어가지고 그 음악 방송 한 바퀴 탁 돌고 할 때 저희가 매번 다르게 인트로를 했죠.
1: 사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셨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 댄스 이름이 혈액순환 댄스예요?
0: 아, 네.
1: 뭐 어떤 춤이길래?
0: 이제 굳이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머리 때리는 이렇게 혈액순환 댄스라고 했었어요.
1: 네. 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혈액순환하고 안 맞는데?
0: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지은 거죠.
1: 차라리 두통 댄스라고 하지 그랬어요.
0: 아, 그러네.
1: 예. 예. 혈액은 겨드랑이를 쳐야 돼요. 그래야 뚫려. 혈이 풀려요.
0: 아, 주먹으로.
1: 주먹으로 쳐야 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예원 씨가 데뷔 직후부터 뭐 워낙 깜찍발랄하고 이 끼와 재능이 난리가 나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0: 네.
1: 2012년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0: 네.
1: 깜찍미 발산 주얼리 예원 특별한 몸풀기로 모두를 사로잡은 날 하면서 시구 사진이
0: 잠깐만 이게 뭐야?
1: 이거 무슨 자세예요?
0: 아니,
1: 왜 하필 이 사진을 예
0: 시구 전 준비 운동 해야죠. 네, 이런 건데
1: 이거 기사 노리고 한 건가요?
0: 아니요, 그냥 막 한 건데
1: 네네.
0: 아유 세상에 이 그 눈화장 보세요.
1: 잠깐 눈화장 좀 보자. 이때 이게 유행이야.
0: 그 눈꼬리를 한껏 내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1: 점막까지 아주 새카맣게 다 치워서. 자, 멀리서 보면 되게 무서워, 이 눈이.
0: 맞아요.
1: 네네네.
0: 아이라인을 그렇게 세게 했어.
1: 맞아, 맞아. 아, 근데 이때 너무 앳되고 귀엽네요.
0: 시구를 했네. 자, 그러면 저희 시구를 기다리면서,
1: 네,
0: 시축을
1: 기다릴게요.
0: 기다리면서 2부 끝곡으로 주얼리의 백기랍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0: 어, 하주연 나오고요. 아, 이 노래 기억나요. 어, 안무 바로 다 기억하네요.
1: 네, 그렇죠.
0: 네네. 어, 이 노래 좋은데? 신나는데요?

0: 입니다.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죠.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그 위에 석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0: 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들고! 정오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4: 아, 그렇게 먼저 들었다고? 박자를 맞아야지. 예원, 수원님 매버 아니에요?
5: 아, 잠깐만요. 와, 제가
4: 너무 빨리 들어갔어. 너무 빨리 들어갔어.
5: DJ 예원이고요. 추억의 탑 10! 가요계 86의 중심 나비씨와 함께 2011년 9월 둘째 주 인기가요 달리겠습니다.
4: 네, 8위는요.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나오네요.

0: 순간 헷갈렸어요.
1: 예, 예. 이 노래가 슈퍼주니어 정규 5집 타이틀곡이고요. 쏘리쏘리를 시작으로 미이나 그리고 이 노래까지 이제 3연타를 치죠. 그러면서 한류 아이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네.
0: 나비 씨는 그러면 혹시 진출하고 싶은 나라 있어요?
1: 아, 요즘은 진짜 우리 후배분들이 거의 다 해외로 진출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유럽, 미국 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땐 사실 이제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이런
0: 그렇죠.
1: 일들을.
0: 이때 저희 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요.
0: 네. 물론 일본 뭐 이제 옆 나라들은 네. 조금씩 진출을 했었는데 저 멀리까지 갔던 거는 진짜 좀 요새가 가장 절정인
1: 맞아요.
0: 것 같고
1: 해외에서 너무 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K-POP, K-문화가
0: 맞아요.
1: 너무 인기니까 저도 이왕이면은 어떤 빌보드 차트 한번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0: 아, 네. 근데 되잖아요. 사실 음악은 전 세계 이제 공통.
1: 맞아, 맞아.
0: 공통이기 때문에. 와. 아, 그쵸.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나비 씨가 한국의 알리샤 키스 였습니다.
1: 알리샤 키스 2기로 데뷔를 했어요. 1기가 임정희 언니고요.
0: 아, 예, 예. 맞는데, 왜냐면 저 그 실용음악과 갈 때는 나비 씨의 노래는 거의 필수였어요.
1: 필수죠. 교과서 같은 노래였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 약간 입시곡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길에서.
1: 길에서, 길에서. 예원 씨도 불렀어요?
0: 불렀죠.
1: 불렀구나.
0: 아, 왜냐면 이 길에서라는 노래가 그 진짜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의 정석. 아. 이 노래는 잘해야 된다. 해서 입시곡으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1: 야,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 그 기억을 살려서 길에서 같은 어떤 또 2탄을 만들어서.
0: 그러니까요.
1: 다시 해보고 싶다.
0: 하셔야죠.
1: 네네. 아니, 우리 예원 씨는 네. 어디 해외 진출 어느 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저는 흥이 좀 많은 나라가.
1: 흥 많은 나라 어디지? 좀
0: 약간 남미.
1: 남미 쪽.
0: 응, 약간 브라질.
1: 라틴 쪽으로.
0: 예. 약간
1: 스페인. 삼바, 삼바. 멕시코.
0: 예, 약간 이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하고. 약간 뭔가 약간 그. 그 리듬이 되게 리듬컬 하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저기 브라질 관계자 여러분들 예원 씨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멕시코 쪽 네.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듣고 올게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야, 그리고 뭔가 되게 가녀린 것 같으면서도 이 안에 파워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0: 이때 당시 정말 핫했던 MBC 예능이었죠. 나는 가수다. 나가수.
1: 아, 나가수.
0: 나가수.
1: 나가수.
0: 나가수에서 박정현 선배님이 부른 노래고요. 네. 원곡은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나가수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무대가, 이 노래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기가 대단했죠.
1: 맞아요.
0: 그리고 이 라이브 할 때 박정현 씨가 너무 긴장을 해서 애드립을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오.
1: 어떤 애드립이었지?
0: 그렇게 어느 구간이었을까?
1: 그러게요. 아, 궁금하네. 아, 그냥 가사 부분보다는 그냥 애드립이었나 보다.
0: 그러니까 그냥 즉흥으로 나온 애드립인데 그 부분을 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실 수 있죠.
1: 그래서 이게 라이브의 묘미라고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
1: 나비 씨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무대나 방송에서 실수를 했는데 야, 역시 이걸 이렇게 커버하네. 아, 최고였다. 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0: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그 S본부 음방에서 네. 생방송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였지? 한강 앞에서였나? 뭐, 안녕.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팬분들이 우유 빛깔한지호 이렇게 외쳐주신 거예요.
1: 아, 네네네.
0: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순간적으로 빵 터져서. 네. 확 이렇게 웃었는데 그래도 노래를 놓치지 않고 이겨내고 생방에 이제 노래를 잘 맞췄던
1: 약간 자연스러운 웃음과 그 약간 그 그런 게 있는
0: 네.
1: 거죠.
0: 거기서 만약에 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웃어버렸으면 진짜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1: 그래도 끝부분 쪽이었어요? 아니면 노래 중간?
0: 완전 시작. 시작부터.
1: 아, 시작이었어요. 심지어.
0: 시작부터.
1: 아, 세상에.
0: 이때 어머. 이때 나도 예원 씨랑 똑같은 메이크업 했네. 아!
1: 눈이 그렇게 새까매.
0: 눈이 너무 새까매. 흰자가 안 보여요.
1: 아, 그러니까요.
0: 이때는 피부 메이크업이 다 비슷해요.
1: 방금.
0: 이거 봐, 웃었죠.
1: 그래서 급히 카메라가 이제 전환이 되고.
0: 그리고 이때 우리 때는 그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실검 1위를. 이거 봐, 계속 웃고 있잖아.
1: 계속 웃고 계시네.
0: 이거 봐, 이거 참고 있죠.
1: 그러네요. 와, 근데 발라드라서 진짜
0: 네.
1: 이게 막 웃음이 터지면은
0: 큰일 나요.
1: 그러겠어요.
0: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웃고서 대기실에 왔는데 사장님이 너 프로답지 못하게 왜 그렇게 했냐고 혼났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 요날로부터 한 3일 정도 실검을 1위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다음 주엔 울어라.
1: 더해라.
0: 더해라.
1: 이거다. 역시.
0: 예원 씨도 워낙 웃음이 많잖아요.
1: 저 많죠.
0: 웃음 많이 터졌을 것 같은데.
1: 많이 터졌는데 다행히도 이게 방송이 아니라 행사였어요.
0: 네.
1: 저희 때는 아까 나비 씨도 그렇고 샤 치마라고 하죠.
0: 샤 치마 많이 입죠.
1: 약간 붕 뜨는 네. 치마가 있어요. 발레 치마처럼.
0: 유행이었어요.
1: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입는데 이제 그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혈액순환 댄스.
0: 네네네.
1: 그거 계속 콩콩콩콩 뛰면서 하는 안무였어가지고 네. 고무줄이다 보니까 계속 뛰니까
0: 내려왔어?
1: 그 치마가 내려왔어.
0: 어머머머머머머머.
1: 근데 심지어 그게 근데 속치마여서 너무 다행인데
0: 네.
1: 이거 아시죠? 춤추면서 다리로 잡아야 되니까
0: 다리로 잡아야지.
1: 무릎을 바깥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벌려야 되는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이제 멤버들도 다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웃겨가지고
0: 네.
1: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0: 어떻게
1: 올려야죠 뭐.
0: 그래도 방송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행사였으면
1: 그것도 그렇고 속치마여서 너무 다행이었다.
0: 큰일 날 뻔했네.
1: 큰일 날 뻔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 무대에서 이런저런 좀 잦은 이런 작은 사고들이 또 많이 납니다.
1: 네.
0: 자, 6위는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1: 아이고.
0: 인피니트.

0: 굉장히 박력 터진다.
1: 테토남이다.
0: 테토남이네. 원조 테토남이네.
1: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가사로 쓰면 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아. 내가 널 걱정해. 아.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야. 좋다.
0: 내가 널 사랑해. 이거 웃긴데.
1: 그러게요.
0: 네네. 우리 그 예원 씨는 네네. 어떤 이런 리액션 같은 거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많이 하는 편이죠. 저는 일단 리액션도 많이 하고 뭔가 말버릇으로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그래? 이런.

0: 리액션용 말버릇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또 우리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생겨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이게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시죠. 너 영혼 좀 담아라.
1: 영혼 담아라. AI다.
0: 진짜? 어 그래? 어. 이런 것들.
1: 저는 일단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해요.
0: 그래가지고 어. 아니 아유, 그게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이런 거 많이 하죠.
0: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리액션을 위한
1: 맞아요.
0: 배려하는 리액션들이에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이게 마음이 착해서 그래.
0: 그러니까
1: 어, 상대방 또 배려하고 이러느라고 네. 내가 이렇게 말을 쉬면은 막아 뜨는 게 싫은 거거든.
0: 그러니까요. 어.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1: 맞춰보세요.
0: INFJ.
1: 전혀 틀린데 잠깐만 예원 씨 속이 많이 안 좋네.
0: 아직 안 친한가 보다.
1: 우리 더 친해져야 돼. 내가 I로 보여?
0: 뭐예요?
1: E
0: 그리고 다음
1: ENFP 완전 틀리는데.
0: 완전 틀린데.
1: 예원 씨는 뭐예요?
0: 저는 맞춰보세요.
1: 아 예원 씨도 약간 E일 것 같은데.
0: 그리고
1: ENFP 아니야?
0: 아, 오 비슷했어요.
1: ENTP?
0: INFP.
1: INFP. 네. 아 I였어?
0: 네 I예요.
1: 아 그렇군. 아니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진 이들이 많아요.
0: 그런 게 많죠.
1: 내면은 아인데. 네. 네, 맞아.
0: 저희 앞으로 더 친해지는 걸로 하죠.
1: 그러니까
0: 뭐.
1: 우리 하루에 2회 이상씩 그 깨톡을 합시다. 아니 친해져야 돼. 이거는
0: 그래야겠다.
1: 이거 미션이야.
0: 네 알겠어요. 예. 자 앞으로 더 친해지길 기대해보면서 나비 언니 제 거 좀 해주세요.
1: 아, 내 거 할게요.
0: 인피니트의 내 거 하자.

0: 와우! 좋았어, 좋았어. 이제 점점 잘 맞아가고
1: 괜찮았죠?
0: 있어요.
1: 네. 네. 1회, 2회 연락을 약속한 나비씨와 추억의 탑 10! 10! 계속해서 2011년 9월 둘째 주 인기가요. 만나볼까요? 나비씨!
0: 네. 5위는요, 미스의 Goodbye Baby. 오! 오! 추억의 노래다. Goodbye Baby, Goodbye. 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예원씨 잘 어울리는데? 예원씨가 이 노래를 했어도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저희 때예요. 이때.
0: 그러니까
1: 이거 가사 충격적이었잖아요.
0: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잠깐만 이거 충격적인데? 자꾸만 실수로 수지라 불렀다.
1: 네.
0: 남자친구가 만약에 네. 예원씨인데 예원씨한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네. 불렀다. 어떻게 해야 돼요?
1: 진짜 진짜 왜 그러니 정말 그러지 좀 마라. 이런 경험 없으세요?
0: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2: 없어요?
0: 있어? 예원씨 있어요?
1: 있어요.
0: 예원씨를 앞에다 두고 딴 여자 이름 부른 거야?
1: 네.
0: 야, 그거 어떻게 해야
1: 무의식적으로.
0: 돼?
1: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게 실수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영 좋지가
0: 그치?
1: 않아요.
0: 기분 안 좋아요 이거.
1: 왜 그랬을까? 뭘까? 라는 이 자꾸 의문이 들게 하잖아요.
0: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아직 못 잊었나?
1: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정신 좀... 똑띠 차리고
0: 똑띠 차려야 돼요.
1: 네, 그래서 차라리 애칭을 통일하는 게 나아.
0: 통일하는 게 나아. 나도 그 방법을 썼어요.
1: 그쵸 그쵸.
0: 맞아 맞아.
1: 통일하는 게 나아.
0: 헷갈려요. 이걸 네. 언제 매번 바꿉니까.
1: 그러니까.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은 이게 애칭을 잘못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잘못 불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기분이 언짢았고.
0: 그러면은 바로 헤어집니까? 아니면 그래도 만남을 이어갑니까?
1: 아예 그래도 초창기였어가지고
0: 기회를 줘야지 또.
1: 네, 기회를 좀 줬죠.
0: 아 기회를 줬구나.
1: 네.
0: 아 어쨌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이름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0: 잊혀지지가 않지.
1: 뭐야? 그 그치. 친구 누구야?
0: 그렇지.
1: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0: 지금 헤어진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 지금.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1: 아 너무 별로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약간 언니 같은 경우는 잘못했을 때 좀 이렇게 따지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0: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지. 이거를 매번 그냥 넘어가면은
1: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0: 맞아요.
1: 이게 좀 깔끔하게
0: 맞아,
1: 좀 정리가
0: 맞아.
1: 되는 것 같아요.
0: 이게 안 되면 찝찝해.
1: 그러니까요. 계속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0: 맞아요.
1: 안 돼요.
0: 깔끔한 게 좋아요.
1: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 네, 미스 A의 굿바이 베이비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가을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경부선 부산 방향은 53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안성에서 주감휴게소 사이 충청권에서 이동하기가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여주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중문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남한성에서 안진터널까지 16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의 정체도 긴데요. 천안분기점에서 차량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로 서울 쪽으로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알려보고 있고요. 2011년 9월 둘째 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위는요. 티아라의 롤리폴리.
2: 우리 또 효민 씨가 그 친구로 있는 그룹이죠. 그 친구.

0: 근데 이번 차트가 보니까요. 네. 정말 뭐 걸그룹 대전이네요. 티아라.
1: 어, 그러네요.
0: 미스 A 주얼리도 있고요.
1: 어, 네, 맞아요.
0: 그런 거 궁금해요, 갑자기. 어, 우리 노래도 너무 좋지만 다른 팀 노래나 무대 보고 아, 저 노래 우리가 했으면 더 좋았겠다 막 뺏어오고 싶다 이런 곡은 없었어요?
1: 너무 많았죠.
0: 너무 많잖아요. 히트곡들이 너무 많으니까.
1: 저는 일단 리허설 때 저희 리허설 때 리허설, 보잖아요.
0: 다 같이 보지.
1: 그때 이제 한참 FX.
0: 아 FX 곡 명곡이 많아요.
1: 피노키오였나 일렉트릭 쇼크였나 아무튼 그 FX의 그 무대를 보고 와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저런 거
0: 너무 좋다
1: 저런 거 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아 그럼 사장님한테 아 우리도 좀 피노키오 같은 노래 좀 뽑아주세요. 네. 어필도 하고 그랬어요?
1: 얘기 많이 했죠.
0: 얘기 많이 했고
1: 네. 얘기 많이 했는데 아니다 주얼리는 그 뭔가 그 한국의 특유의 그 뽕필 이런 걸로 가야 된다.
0: 아, 또 그 주얼리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도 나름 그래도 굉장히 그 한국인들의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멜로디, 익숙한 멜로디.
0: 맞아요.
1: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0: 그래서 또 더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도 이유입니다.
1: 맞아요.
0: 네. 우리 뭐, 잠깐만. 누가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1: 어?
0: 티아라 분들이? 이 노래로 아침마당까지 나왔대요.
1: 이게 시초였네요.
0: 아 진짜?
1: 요즘 아이돌분들 아침마당 많이 나오는 거 알고
0: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예원씨 아침마당 나가봤어요?
1: 어 아직이요.
0: 아직. 아.
1: 저 아직 멀었네요.
0: 우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1: 나가보셨어요?
0: 저도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아! 전국 노래자랑은 제가 네. 신영언니 MC 하실 때 몇 번 나갔었거든요.
1: 네네네.
0: 아침마당을 뚫어봐야겠네.
1: 그렇죠. 네네. 요즘에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0: 네네.
1: 쉬질 않아야 돼요.
0: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상캐스터로 아이돌분들이 컴백을 날씨 소개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1: 요즘은 정말 그 홍보 방식들이 너무 이제 좀 다양해져가지고
0: 맞아 맞아.
1: 여기저기서 좀 특별하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나비씨는 꼭 나가고 싶은 프로가 있으세요?
0: 아, 꼭 나가고 싶은 프로?
1: 네.
0: 그, 유퀴즈.
1: 아!
0: 유퀴즈 약간 로망 아닌가요?
1: 그러네요.
0: 그쵸?
1: 네.
0: 뭔가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
1: 그러네.
0: 한번 정말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나가보고 싶은.
1: 저도.
0: 그쵸? 유퀴즈 네. 나가면 약간 성공한 느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야. 같이 열심히 해서 네. 우리 같이 나가봐. 같은 회차에 나갑시다.
1: 아, 좋시죠. 좋시다. 좋습니다.
0: 좋아요.
1: 그럽시다.
0: 네. 자, 3위는요.
1: 네?
0: 10cm 안아줘요.
1: 안아줘요.
2: 그냥 갈라니까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0: 약간 이건 늘어지게 부르는 네. 그거 맛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2: 갈라니까요. 안아줘요.
0: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1: 그러게요.
0: 예. 지금 제가 요즘에 그 둘째

0: 정말 어떤 대중성까지 다 잡았죠.
1: 이게 아메리카노 전인가 후인가.
0: 아메리카노가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다음 아메리카 다음이겠구나 이게 그러면.
0: 네 맞아요. 아메리카노가 데뷔곡이었나? 아 그 전이고 안아줘요. 뭐 쓰담 쓰담.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런 이제 고백송들이 많이 나왔죠.
1: 맞아요. 이게 진짜 그 10cm 선배님의 그 특유의 그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네. 하는 그 편안함과 그 특색 있는 네, 목소리 네. 톤. 이게 많이 이제 좀 되게 센세이션하긴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 그리고 가사 자체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네. 이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원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안아줘요? 뭐.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간다고 하거든요. 예원 씨 어땠어요?
1: 그러네요.
0: 나는 바로야. 바로 들어가죠.
1: 저도 근데 좀 직설적인 편이긴 해요.
0: 솔직하게.
1: 약간 이런 좋아하면은 나 너 좀 좋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0: 그치. 솔직해야 돼요.
1: 솔직해요. 그렇지만 사귀자는 말은 제가 먼저 절대 안 합니다. 하게
0: 만들어야지. 하게 만들어야죠.
1: 네. 나도 좀 좋은 것 같아. 뭐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지. 넘겨줍니다.
0: 그렇지.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1: 맞아요.
0: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1: 네.
0: 자, 아니 나는 우리 예원 씨를 항상 보면 굉장히 너무 예쁘고 너무 참하고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이제 뭐 담소를 나눴지만 네. 언니처럼 이제 아기도 낳고 하려면 자기는 언제 하냐 막 이런 또 얘기를 했잖아요.
1: 맞아요.
0: 정말 우리 예원 씨도 좋은 짝꿍을 만나서
1: 제발
0: 같이 우리 육아 해야지.
1: 기원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알겠습니다. 네네. 좋은 소식 네. 제가 몇 년 안에
0: 해주세요.
1: 들려드리겠습니다.
0: 내가 축가는 바로 내가 갈게.
1: 진짜로?
0: 진짜로.
1: 와 너무 좋네.
0: 너무 가지. 오늘? 바로 가지.
1: 바로 결혼해야겠다. 축하드리려면.
0: 네.
1: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티아라의 롤리폴리 10cm 안아줘요.

0: 10. 나비 씨와 함께 달려보고 있고요. 2011년 9월 둘째 주 계속 가볼게요.
1: 자, 드디어 2위입니다.
2: 21에 내가 제일 잘나가. 야, 요거는 뭐 찢었다. 내가 제일 잘나가.
0: 아, 너무 신나.
2: 이건 심장이 뛴다. 진짜로. 내가 제일
1: 잘나가. 우리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YG, 뭐 빅뱅, 약간 저 소속사에서 나오는 팀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0: 확실히 있었죠. 네. 뭔가 약간 그 동경의 대상.
1: 맞아, 맞아요.
0: 연예인들의 연예인.
1: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빅뱅 콘서트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아, 우리 뭐 초연이원하고 친분은 따로 없어요, 예원 씨는?
0: 저는 그래도 산나라박 언니, 산나라박 언니와 몇 번 이제 좀 이제 자리를 한 적이 있고.
1: 아, 그랬구나. 네,
0: 그렇게 막 친분이 막 엄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죠.
1: 아, 너무 멋진 언니들 진짜.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이게 뭐야? 말 나온 김에. 네. 산나라박 씨가 네. 연예계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소식자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김밥 반 줄도 못 드시고 딸기 하나 먹고 배가 부르다고 하셨대요. 네네. 예원 씨는 어때요? 평소에 식단 관리 같은 거?
0: 아유, 저는 뭐 안 가리고 먹죠.
1: 안 가리고 먹고. 네. 너무 날씬해, 근데.
0: 아니에요, 저도 그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잘 먹고. 그리고 먹어야 건강해져요.
1: 건강해지지. 네,
0: 건강이 최고잖아요.
1: 맞아. 아니, 저희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같이 웹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0: 예. 맞아요.
1: 예, 예. 우리 예원 씨가 주인공이었고.
0: 맞아요.
1: 제목이
0: 맞아요.
1: 뭐였지?
0: 그게
1: 갑자기 생각 안 나.
0: 아, 제목이 뭐였지?
1: 그 지승현 배우님이랑 네, 같이 네. 나왔고 내가 그 속옷 가게 도실장으로 나왔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아, 뭐였지?
0: 아, 은큼한 거. 그래. 은큼한 거 아닌데요?
1: 맞아, 맞아, 맞아.
0: 물음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은큼한 거 아닌데요?
1: 이게 왜냐면 속옷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원 씨가 밥차가 오면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 가리지 않고.
0: 가리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1: 다 먹더라고.
0: 촬영할 때는
1: 네,
0: 먹어야
1: 열심히
0: 됩니다.
1: 먹어야 돼요.
0: 네. 네. 저희 또 조만간 또 작품에서 또 한번 만나야겠네요.
1: 그러니까 예원 씨도 계속해서 이제 뭐 배우 쪽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0: 지금도 찍고 있는데.
1: 아 진짜.
0: 네. 저희 또 다시 한번 만나야죠.
1: 그러니까 우리 예원 씨 들어갈 때 원 플러스 원으로
0: 너무 좋아요.
1: 친구 역할로 한번 또 두들겨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0: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 강령 지역의 한 어르신이 조개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바지락 가득 넣어 짭조름하게 끓인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사계절 별미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달려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 2011년 9월 둘째 주 대망의 1위 나비 씨 발표해 주세요.
3: 자,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이 팀입니다. 시스타의 So Cool. 야! 시스타까지 나오네요. 시스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신이 나요.
2: 그렇죠.
3: 네.
2: 여름에 이제 대표 주자죠.
3: 맞아. 아, 너무 좋은데? 이때 진짜 요번 차트가 뭐 걸그룹으로 시작해서 걸그룹으로 끝납니다.
2: 그러네요.
3: 네. 시스타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 곡이고요. 네. 요 노래로 음방 첫 1위를 차지하고요. 오, 이 노래에서 소유씨가 네. 댄스 언니와 이 노래 연습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네. 나중에 누가 그 들어보니까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줄었다 켜졌다 했대요. 그래서 이 노래가 성공이 한 게 아닌가.
2: 아, 그렇죠. 약간 이런 저희만의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뭐 녹음실에서 귀신을 들었다. 맞아. 없었어요, 예원 씨는?
2: 저는 없었어요.
3: 나도 한 번도 없었어. 네. 아, 좀 듣고 싶었는데.
2: 그러게요.
3: 대박이 나야 되는데.
2: 좀 지어서라도 좀 만들었어야
3: 그러니까,
2: 되나.
3: 그러니까 메이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2: 네.
3: 이 노래가 1위를 차지했네요.
2: 그러게요. 아, 역시 딱 이때쯤에 진짜 걸그룹 대전이었던
3: 맞아요.
2: 것 같아요. 뭐 여자 솔로 가수, 뭔가 여자 걸그룹 이런 대전들인데 네. 그중에서도 그래도 10cm 선배님이 딱
3: 그쵸. 10cm 슈퍼주니어 들어가 있고 그
2: 인피니트
3: 예, 인피니트 있고
2: 그러네요. 아 네. 정말 추억 돋는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뷔년도 이렇게 차트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3: 아, 저는 예원 씨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만날 네. 때마다 너무 이제 편하고 좋은 동생이죠. 그냥 얘기가 술술 나오네. 네, 옛날 얘기하면서.
2: 저도 너무 친근하고 편안하고 네. 좋았습니다.
3: 네네.
2: 자, 이렇게 해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나비 씨 오랜만에.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시간 보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토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9월 12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알고들 계십니까? 벌써 단풍이 들고 있어요. 나뭇잎 끝에 살짝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다가 가을 순삭되는 거 다들 아시죠? 시간은 늘 생각보다 빨라요.

0: 9월 12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셀레나 고메즈 더 씬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미입니다. 아 근데 진짜 가을이 왔어요. 우리가 막 가을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왔습니다. 날씨에서 이미 이거는 끝났어. 벌써 추워졌어. 저 지금 저 너무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저 그 인터넷 쇼핑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름 옷 한가득 샀는데 그 이제 도착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지금 막 새벽에 아침에 막 16도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저 다시 전에 입었던 가을 옷들 지금 입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든 부지런해야 돼. 쇼핑 같은 것도 부지런 떨어야지 뒤늦게 그냥 게으름 피우다가 저 꼴 제 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덥다 덥다 했었는데 뭐 서늘한 바람도 불고 뭔가 마음도 멜랑꼴리해지죠. 이렇게 멜랑꼴리하고 좀 생각이 더 많아지는 계절인 것 같아 가을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두 대의 문자 보내면 된다. 그러면 한결 개벼워져요. 제가 개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냐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로 돌아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

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은치, 음퍽, 음프, 음파이, 은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잉. 오늘 차트는 9월 9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대망의 첫 번째 곡은요. 곤충 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던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입니다. 드디어 경수 씨 노래 중에서 팝콘이 아닌 다른 노래 제목이 차트에서 눈에 띄었네요. 와, 이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기타리스트는 경수 씨가 1년 2개월 만에 들고 온 솔로곡이고요.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차트 1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다들 납득하실 거예요. 왜 1위까지 올랐는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경수 씨 특유의 음색과 정말 잘 어울리고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장르 리드미컬함이 살아있는 R&B 소울로 말아왔다고 합니다. 도경수의 장점만 쏙쏙 뽑아 들을 수 있는 기타리스트 만나볼게요.

대통합 차트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정말 노래도 잘하고 연기 잘하고 예능 잘하고 진짜 어머님이 누구니? 진짜 어머님이 누군지 또 궁금해지네. 자, 이어서 각 3개 5개 차트에 진입한 소연의 퇴사할게요. 키키의 팝업 소개할게요. 기안84가 나레이션을 도와서 화제가 됐었죠. 아이들 소연의 퇴사할게요. 직장 다녀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구미가 당길 제목이죠. 퇴사할게요는 소연 씨의 첫 정규 앨범 끝내주는 인생의 타이틀곡입니다. 솔로로는 5년 2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해요. 와, 그 역시나 그 앨범의 모든 수록곡이 소연 씨가 직접 프로듀싱한 자작곡이라는 거. 가사말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미뤄왔던 낭만과 행복을 찾아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직장 다니는 두댕이라면 대리 만족하실 수 있는 통쾌한 곡이니까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시고요. 다음 곡은 201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키키의 팝업입니다. 레트로 감성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썸머송이에요. 마침 지난 일요일에 키키가 한 시상식에서 포오포와 팝오팝오 활동으로 데뷔 후 첫 대상을 안았다고 하는데 와 이거 박수 치고 가줘야죠. 자, 축하의 의미로다가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소연의 퇴사할게요. 키키의 팝오팝오.

0: Exhibit A.
1: Two 대통합 차트 수연의 퇴사할게요. 그리고 키키의 팝 오 팝 오에 이어서 두 개의 차트의 탑 10에 안착한 효리수의 스케베리 듣고 왔습니다. 경력직 신인 아이돌 효리수, 소녀시대 효연, 유리, 수영이 뭉친 그룹이죠. 이분들이요 진짜 웃자고 그룹 만들었다가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퍼포먼스 영상이 올라간 후에 너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에서 엔딩 무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뽀뽀뽀뽀. 아, 뿌듯하다. 뿌듯해. 내 동생들 뿌듯해. 아우, 같이 그냥 어울러 놀고 춤추고 놀고 술 먹고 막 음주가무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었는데, 아이, 그새 컸네. 거봐요, 될 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내가. 자, 다음에 두 대 한 번만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에는 좀 생소한 곡이 좀 기다리고 있네요. 풀으 차트에 진입한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뭐야,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어떡해. 아, 예, 죄송해요. 애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머무르는 AI 기술을 써서 음악을 만드는 인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노래도 머무르가 직접 가사를 쓰고 보컬의 숨소리와 감정선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거듭 수정화 끝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AI가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불리래. 어떡하냐. 자, 많은 리스너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후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 안성분기점, 또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가 모아졌고요. 반대 부산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안성 일대 사고 나면서 정체고, 또 주감휴게소 구간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도 사고입니다. 일산 방향 수리터널 안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산본부터 4km

0: 1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어려워졌습니다. 송악 구간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매송 휴게소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투데이 발보드 차트. 투데이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투데이 옛날 성호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버드 차트는 2024년 9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성호표를 들여다봤고요. 9월 16일에 선곡된 소코도모 피처링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부터 가볼게요. 지금껏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안 본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전목마는 소코도모가 쇼미더머니 시즌10의 본선 1차 무대에서 선보인 노래고요. 피처링한 가수가 음색깡패, 음원깡패로 소문난 자이언티와 원슈타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나섰는데 말해 뭐합니까. 뭐 여기서 끝난 거죠 뭐. 쇼미더머니 시즌10은 물론 역대 쇼미더머니 시리즈 영상 중에 조회수 1위 타이틀을 거머쥔 레전드 히트곡입니다.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바로 쏠게요.

소코도모 피처링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서 가볼게요. 2024년 9월 12일과 9월 14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더 보이지? 기리어 악뮤가 10년 전에 발매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찬혁씨가 어느 여름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걷는 일상 속 모습을 보고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호기심을 가져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걸 다들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찬혁씨는 진짜 생각하는 결 자체가 진짜 다른 것 같아. 그 천재들의 뇌구조는 정말 다르구나. 자, 이때면 찬혁 씨가 21살 때였고요. 수현 씨가 18살 때였는데 와, 저 어떻게 이런 신박한 소재로 곡을 썼는지 아, 너무 신기해요. 아, 나 진짜 찬혁 씨 부모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한 번만요. 자, 한 곡 더 소개할게요. 기디업은 더 보이즈가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주 풋풋하고 소녀미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원래 아이돌은 신인 때 제일 패기 넘치지 않습니까? 열정 가득 청량함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리고 더보이즈의 기디업 가보시죠.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어서 더 보이즈의 길이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미친 것 같죠? 제 감정 기복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요. 요 그룹에도 엄청난 음악쟁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2024년 9월 14일에 선곡된 블락비의 닐리리 만보. 블락비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이 타 아이돌은 범접 불가한 이 불량함 아니겠습니까? 할리라예! 할리라예! 요즘에는 뭐 쇠맛 쇠맛 하지만 이때라도 불량식품 맛이 또 인기였거든요. 불량식품처럼 중독성 넘치는 블락비의 닐리리 만보 감상하고 오시죠.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2부 끝곡은 2024년 9월 15일에 선곡된 임현정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입니다. 임현정의 독보적인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고요. 자,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듣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우루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4년 9월 12일에 선곡됐던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 왔습니다. 약간 이 퀸 노래도 약간 안영미 정신세계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정신산업죠.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0: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 대가 엄선의 세역근 두 대 통합 차트 먼지 쌓인 예전 두 대 예전 성우들을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24년 9월 12일부터 일주일 성우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9월 16일에 선곡된 아이브의 헤야 헤야 헤야 헤야입니다. 아,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곡이에요. 노래를 처음 딱 들은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버렸잖아요. 헤야 헤야 헤야 한입에 널 삼킬 테야. 해를 사랑한 호랑이라는 고전 설화를 풀어낸 한국의 미를 담은 노래인데 그 의도와는 달리 저는 이제 뭐 약간 섹시밉시하게 들리기도 해요. 해야 해. 여기까지 하고요. 초통령 아이브의 해야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해야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아이고 우리 90년대생 두댕이들이 반가워할 분들입니다. 2024년 9월 14일과 9월 13일에 선곡된 티아라의 러비더비 러비더비더비 러비더비 그리고 비스트의 쇼크, 티아라, 비스트 모두 2010년대를 책임졌던 그룹들 아닙니까? 먼저 티아라는 K-POP 뽕이라고들 하죠. 그 필을 가장 잘 살린 걸그룹 K-POP 뽕의 정수잖아요. 롤리폴리, 크라이크라이 히트치고 연달아 나온 곡이 러비더비였는데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고요. 음악방송 13관왕을 달성할 만큼 핫했습니다. 그야말로 티아라의 전성기였어요. 그 저는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게 티아라가 공백기가 없었어요. 바로바로 나왔어. 바로바로. 그 정말 그 오버랩을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쟤네들은 언제 쉬냐?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쇼크도 비스트에게 데뷔 첫 음악방송 1위를 선사했던 곡이고요. Everyday I shock, shock! 주먹지면서 동시에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안무 다들 기억나시죠? 추억의 댄스곡들 티아라의 러비더비 그리고 비스트의 쇼크 쭉 듣고 올게요.

티아라의 러비더비 그리고 비스트의 셔크에 이어서 2024년 9월 15일에 선곡된 켄의 내 생의 봄날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요거 듣고 열창하신 남성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수많은 한국 남성분들의 노래방 애창곡 아니겠습니까? 곡명을 내 생의 봄날은 간다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목은 열린 결말이에요. 내 생의 봄날은 점점점 갔을까요? 왔을까요? 아니면 아직일까요? 자, 내 생의 봄날은입니다. 자,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또 국민 프로포즈송이죠. 9월 12일에 선곡된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레전드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한기주 씨, 박신양 씨가 부르면서 인기가 치솟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신양 씨 때문에 전국의 남성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피아노 치면서 뚱땅뚱땅 거리면서 이 노래 불렀었더랬죠. 라떼 감성의 끝판왕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듣고 옵시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서울, 춘천, 강릉 등 중북부 지방은 다소 날이 흐리지만 또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고요. 광주나 부산 등 남부 지방으로는 아주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때문인지 고속도로 아침부터 정체가 아주 심한 편인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37km 구간 밀립니다. 특히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호도휴게소, 청주부터 주감휴게소 구간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은 더 밀려서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포함해 총 4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당진부터 팔탄 분기점

0: 여기까지 여기서만 30km 극심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3: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9월 둘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풀어 차트에서 눈에 띈 제니의 신곡입니다. Fallen Angel. 아, 우리 제니 씨는 제가 눈 깜빡한 사이에 또 신곡을 또 발매했더라고요. 아니, 제니 씨야말로 언제쇼? 이미 세계적인 슈퍼스타인데, 와, 그래, 이렇게 제니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제니 씨가 두 달 전에 냈던 Less Than a Lover가 선공개곡이었다면 Fallen Angel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몽환적인 기타 선율을 자랑하는 Fallen Angel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다잉을 차트와 두 개의 차트 탑10에 새롭게 진입한 청하의 멕시코 그리고 임영웅의 또또 소개할게요. 멕시코는 9월 1일에 발매된 청하의 신곡이고요. 세상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3년 전에 공개가 됐었대요. 우와 진짜요? 여러 이유로 발매 시기가 늦어진 미발매곡이었는데 곡 제목이 멕시코이니만큼 멕시코 현지 팬들한테 먼저 공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멕시코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게 바로 2023년 8월 19일 캠프 페스티벌 멕시코였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공식 음원이 나온 건데 이거 안 들어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아 그리고 어머나 세상에 트로트의 왕자 건행 임영웅 씨도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와 벌써 10주년 됐어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신곡을 냈다고 합니다. 바로 또또 임영웅 씨 팬덤의 화력은 익히 뭐 들었지만 이번에도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각종 음원 차트 1위에다가 너튜브 인급동 1위까지 청하와 임영웅의 신곡 멕시코와 또또 쭉 들어볼게요.

0: 청하의 멕시코 그리고 임영웅의 또또에 이어서 들은 곡은 지으 차트에 이름을 올린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입니다. 2013년에 나온 곡으로 그래 내가 이 베스티가 익숙하더라고요 귀에. 2013년도에 나온 곡으로 K-POP 러버들의 숨든 명이었는데요. 숨어서 듣는 명곡이었는데요. 무려 13년 만에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13년이 흐른 뒤에도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가 있구나. 특히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바로 뒷가사가 별로 바라는 건 없지만 뭐 키 조금 크고 강동원 살짝 닮고 여자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는 뭐 그런 사람? 아이고 아이고 왠지 유해진 씨가 이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좀 말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냥 키 조금만 크고 그냥 뭐 강동원 닮은 사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가사가 재밌어서 그런지 13년 만에 또 이렇게 역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깐만 쉬고요. 광고 듣고 오게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ジャクジャクイビガイビガ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유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오늘아침당신이집을나선시간새로운문을연동네가게오늘태어난아이들의숲까지통계는우리삶을비추는거울입니다작은응답들이모여대한민국의오늘을보여주고더나은정책과필요한지원이되어우리의내일을준비하는힘이됩니다국민의목소리를담아데이터를더정확하고안전하게관리하며쉽게활용할수있도록앞장서겠습니다통계조사에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통계청의새이름국가데이터청
3: 도시의데이트안영미입니다두대통합차트함께달려가봤고요마지막곡으로는바이은차트에오른이창섭의또사랑이라니들려드릴게요노래길이가5분13초여서제가코멘트할시간도없습니다지금시간이없어요긴말안고이창섭의또사랑이라니들으면서인사드릴게요우린내일또해도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쓸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돌코리 숲. 고양이를 주제로 한 전시와 야외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름은 애군을 막아준다는 제주 설화 속 돌고양이 돌코냉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돌코리 숲의 실내 전시장을 지나면 야외 정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선 제주 감귤을 닮은 거대 주황빛 고양이 귤냥이도 만날 수 있고요. 에펠탑을 비롯한 세계 명소들이 아기자기한

미니어처로 꾸며져 있어 그 사이 숨은 고양이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농나무 그늘 아래엔 작은 고양이 도서관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숨겨진 고양이 찾느라 정원을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겠네요. 9월 12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오늘 첫 곡은 톰 히베이라의 페다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노진아님, 오프닝 또박또박 읽으려 애쓰는 쿡디, 보기 좋아요. 느끼셨군요. 네, 제가 편하게 그냥 얘기할 때랑 오프닝 읽을 때 좀 다르죠? 네, 저도 요즘 매일매일 또 다른 저를 발견합니다. 7393님, 오늘도 편안하게 잘 들을게요. 완하.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밴드 기린 조금만 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5730님. 이제는 사춘기 아들은 두고 신랑이랑 둘이서만 여행 다니네요. 신랑이 자꾸 아재 개그를 하는데 적응되겠죠? 크크. 적응하셨으면 이 사연을 안 보내주셨겠죠.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많이 보던 그런 장면이네요. 남편 되시는 분들. 대꾸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준비해서 하시는 건데, 네.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네. 6559님께서는요, 오늘은 장사 안 되려나 봐요. 그냥 지금 퇴근하고 130일 된 우리 딸 보러 갈까 고민 중입니다.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하긴 하는데, 아, 고민하고 계시군요. 아, 그래도 130일 됐는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을 때 하셔야죠. 음악 들으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만 버티시길 용기 드리겠습니다. 8620님, 나들이 나갔다가 차에서 잠든 두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한 시간 넘게 정처 없이 드라이브 중입니다. 집이 코앞인데 들어가질 못하고 있네요. 유유. 이 잠든 두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8620님의 마음 전해집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푸르던.

아이유의 푸르더에 이어서 강산의 키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희정님께서요. 좋아하는 냉동 이 순살 텐더를 지난주에 샀는데 아 까먹고 또 산 거예요. 남편이 전생에 닭이었냐면서 놀렸어요. 냉동 순살 텐더는 괜찮죠. 냉동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못 가는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저는 뭐 3개씩 배달시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송이 잘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잘못 오는 경우에는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드시라고 하시던데요. 아, 참. 그건 또 웬 떡이냐고 또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8540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손주들 넷이 모이니 시끌벅적하네요. 아, 손주들이 계시군요. 8540님. 네.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서 손주들, 자녀분들 다 모여서 따뜻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 모이기도 사실 힘들죠. 또 스케줄이 바쁜 자식들도 있고 또 손주들도 중학생만 넘어도 이렇게 가족 모임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좀 성향을 보이죠. 사춘기 좀 지나가면. 그럴 때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온 가족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은데 말이죠. 1999님의 사연인데요. 언니가 이번 달에 드디어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신혼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예쁘게 완성해서 선물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붓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림을 그리셔서 선물하시려는 모양인데요. 해바라기 그림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해바라기 그림이 집에 좀 돈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효진님께서는요. 2주의 노래 시간은 매주 똑똑해지는 시간. 음악 수업 듣듯이 들어요. 오늘도 먼저와 1열에 앉아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8519님의 신청곡 비지스의 Technicolor Dreams 듣고 2부에 2주의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선선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나들이 인파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후 이 시간대가 되면 정체가 좀 줄어드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차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팔탄 분기점 구간 포함해 총 50km가 꽉 막혀있는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는 청주부터 청주휴게소, 반대 부산 방향도 청주부터 주감휴게소 구간 교통량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쪽 치악 4터널 또 대동요금소 부근 승용차 사고 발생이 극심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 여주휴게소부터 용인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의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의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이 코너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1: 아, 네. 네. 어떠신가요?
0: 지난주에 네. 같이 음악 듣고 말씀 나누는데 참 네. 마음의 위안이었습니다.
1: 아.
0: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1: 네, 뭔데요?
0: 조아름 작가님의 이름, 아름.
1: 네.
0: 한글 이름이신가요?
1: 네, 한글이에요.
0: 그럼 아름이면 뭐 알았다 이런
1: 아니, 그러고 나. 싶은데 네.
0: 나라는 뜻인가요 혹시?
1: 그 양팔을 벌려서
0: 한아름?
1: 네. 그 아름이라고 합니다. 네.
0: 그런데 네. 이 순 우리말은 뜻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이제 아버지께서 사전을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되게 옛날인데요. 아름이 흔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아. 못 믿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네.
0: 그랬군요. 좀 네. 일주일 동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1: 저의 이름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여쭤볼게요.
0: 네.
1: 무슨 뜻이에요? 순용?
0: 아, 제 이름은요.
1: 네.
0: 맑을 순자에 큰 쇠북용입니다.
1: 큰 쇠.

0: 태북 용. 네.
1: 새로 만든 큰 북소리가 네. 맑게 울려 퍼진다는.
0: 와, 근데 세상을 깨우는 소리 같은 거네요.
1: 좋게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은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네.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본인이 지어주시고 순영이라고 항상 부르셨어요.
0: 순영아 이렇게.
1: 손주가 한 20명이 넘었거든요.
0: 아, 네.
1: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0: 네. 네.
1: 자, 그럼 이주의 노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곡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에드 시런의 노래를 첫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에드 시런이 2011년 이맘때 첫 스튜디오 앨범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라는 기호로 되어 있는
1: 네.
0: 앨범인데요. 요 앨범 나왔을 때 뭐 Take the A-Team, 레고 하우스 이런 곡들이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1: 네.
0: 이 노래들 말고도 또 사랑받은 노래가 있어서 다른 노래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어떤 노래인가요?
0: 노래가 술 관련된 노래예요.
1: 에드 시런 술 좋아하나요?
0: 예전에는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네. 끊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그 뮤지션 분들 보통 음주 가무 많이 즐기시잖아요. 뭐
1: 네.
0: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러다가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끊기도 하고 에드 시런도 술을 즐겼다고 들은 적은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드렁크라는 곡인데요.
1: 드렁크.
0: 네, 이 곡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본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의 설정상은
1: 네.
0: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팩트만 그러니까 가사 팩트만 보면 좀 슬플 수 있는데
1: 네.
0: 노래가 분위기가 밝고 발랄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잠을 깨도 그냥 술에 취한 상태면 좋겠어. 너를 사랑하는 그때로 다시 빠지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에.
1: 괴로워하는구나.
0: 네. 하지만 노래는 정말 발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1: 네.
0: 보시면 좋겠는 게 에드 시런이 이제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나오긴 해요.
1: 네.
0: 근데 집에서 눈을 딱 떴는데 옆에 고양이 친구가 한잔 할까 이러면서 정말 고양이가 정말 친구로 나와요. 그래서 펍 갈래 이러면 또 같이 펍 가서 계속 짠짠하면서 술 마시고 춤도 추고 놀고 고양이랑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애묘인들한테는 정말 그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네, 그런 귀여운 뮤직비디오입니다. 사실 술을 이렇게 좀 뭐랄까 기분 좋게 풀어낸 곡들도 많잖아요.
1: 네네.
0: 이별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좀 파티 하자
1: 네.
0: 이런 노래도 많고 한데 에드 시런 노래가 좀 이별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파티인데 그렇지 않은 노래도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술 하면 좀 괴로운 거 잊고 싶고 막 다 지우고 싶고
1: 네.
0: 네, 그런 기분 혹시 모르시나요?
1: 저는 알 것 같기도 하긴 한데
0: 네.
1: 이 에드 시런 자체가 거칠어 보이는 외모에 비해서는 약간 바른 청년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좀 어긋나는 행동 잘 안 할 것 같고 좀 착해 보이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0: 근데 굉장히 상남자 같은 면모도 많은 게요. 데뷔 초기에는 노숙하면서 그냥 음악하고 거리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국 분이잖아요.
1: 네.
0: 그냥 미국 가서 무작정 가서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
1: 네.
0: 시절도 꽤 있었습니다.
1: 저도 한번 무작정 가볼 걸 그랬나 봐요.
0: 네. 아, 온실 속에서 혹시 잘하셨나요?
1: 제가 잘한 곳이 온실은 아니었지만
0: 네.
1: 좀 좁게 살긴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에드 시런 노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1: 네.
0: 아들이고요. 아이

0: 어땠을까?
1: 공연 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노래가 길었을까? 아니면 반주가 길었을까? 간주가 길었을까? 네, 그게 참 궁금한
1: 포인트긴 합니다.
0: 네. 자, 그럼 에드 시런의 드렁크와 아델의 I Drink Wine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the only regret I have, I wish that it was just at a different time. A most turbulent period of my life. Why would I put that on you? That's just like a very heavy thing to have to talk about. But because of that period of time, even though it was so much fun, I didn't get to go on and make new memories with him. There was just memories in a big storm.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고요. 토요일 코너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드 시런의 드렁크와 아델의 I Drink Wine 들려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주의 노래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고요. 토요일 코너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곡을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광고 전에 들려드렸던 곡이 아델의 I Drink Wine이었는데요.
0: 너무 좋던데요.
1: 그렇죠. 가스펠 풍.
0: 네. 가스펠도 가스펠인데 네. 묵직하네요.
1: 네.
0: 이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정말 네. 와인을 마시면서 뭔가 부르는 것 같은.
0: 그것도 레드.
1: 네. 딱 그죠? 레드 느낌이에요.
0: 레드 느낌이죠. 묵직하고.
1: 네. TMI 하나 드리면 네. 아델은 와인을 아무리 마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0: 에이.
1: 그러니까 본인 얘기예요.
0: 네. 네.
1: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은 나는 와인 5병 먹어도 괜찮아.
0: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왜냐하면 마지막 모습을 본인만 못 보거든요.
1: 아. 네. 어, 진짜네요.
0: 그럼 갑자기 영화 영화 종결 없이 네. 그냥 스크린이 꺼져버리니까요.
1: 네. 네.
0: 다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네. 와인에 관한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면서 이별을 좀 힘들어한 노래를 썼는데
0: 네.
1: 이 노래를 같이 다듬어준 사람이 있어요. 프로듀서 그렉 커스틴이라는 프로듀서고요.
0: 네.
1: 이분이 아델의 그 유명한 노래 헬로우 이지오미를 다 같이 작업했던 단짝 프로듀서예요.
0: 그러니까
1: 정말 아델의 감각을 잘 알고 같이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0: 네.
1: 좋은 프로듀서인데요. 이분이 워낙에 히트곡 뭐 히트 앨범 이런 게 많아가지고
0: 네.
1: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정말 스타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리 스타일스,
0: 네,
1: 네 마일리 사이러스,
0: 네.
1: 푸 파이터스 다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0: 와, 신기하네요.
1: 네.
0: 좋은 프로듀서들은 아티스트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네. 만들어낸 히트곡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다 아실 법한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노래고요. 스트롱거라는 노래입니다.
0: 아, 스트롱거 혹시?
1: 다프트 펑크 말씀하시는
0: 네네.
1: 거 아니죠? 아닙니다.
0: 아닌가요?
1: 네, 들어보시면 혹시 네, 제가 아는 노래인지 모르는 노래인지 이따가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거나 터진 옷을 꿰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얼거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꼬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하다도 있습니다.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없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0: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3부가 시작됐습니다. 조아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었던 3부 첫 곡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레니 크래비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Rock and Roll is Dead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 옛날 노래인데요. 그렇죠? 꽤 된 노래인데.
1: 네, 이 노래가 95년.
0: 아, 95년.
1: 네, 95년에 나왔고요. 이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이 서커스라는 앨범인데요. 네. 그 앨범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0: 그 화려했던 재킷이 기억나네요.
1: 그렇죠.
0: 털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었던.
1: 정말 레니 크래비츠는 지금도 참 멋있는데요. 네. 자기 관리를 뭐랄까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네. 일단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요.
0: 그 얘기 들으셨어요?
1: 네.
0: 식당 관리.

0: 관리도 엄청 잘하고.
1: 네,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0: 네.
1: 네, 그리고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
0: 그렇답니다.
1: 네.
0: 주변인들도 그래서 레니 크라비츠와 일을 하려면 거의 비슷한 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그 생활을 거의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1: 네. 와. 그리고 리허설 할 때도 무대에서 입는 옷 같은 걸 그대로 입는데요.
0: 네네.
1: 평소에도 그렇게 패션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레니 크라비츠 이 노래가 제목이 로큰롤은 죽었다 이거잖아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이 노래는 좋아. 근데 왜 제목이 이래?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너도 락스타인데 왜 로큰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 이런 비난들이 좀 있었고 계속 그 제목 때문에 얘기한 사람이 많으니까 레니 크라비츠가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제목만 보지 마시고요.
0: 네.
1: 가사를 좀 들어주세요. 그 가사에 보면 뭐랄까 그렇게 좀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 락커의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게 다가 아니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너의 음악을 해야지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니 크라비츠가 이 노래를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이었대요. 보통 우리가 아 락커 이러면 뭔가 되게 화려해야 되고 매일
0: 네.
1: 밤 파티할 것 같고
0: 네.
1: 이성들 진짜 많이 만날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건강하게 그냥 네 스타일대로 해라. 누가 정해준 대로 하지 말고 이미지 생각하지 말고
0: 네,
1: 그런 메시지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니 크라비츠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퇴폐적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네. 그리고 뭐 블러는 팝 이즈 댓 이런 얘기를 하고
1: 네.
0: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인터뷰 때
1: 네.
0: 대답할 내용을 다 정해놓고
1: 네.
0: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나에게 질문해 주겠지라고 좀 그런 게 아니었나. 그리고 약간 90년대 정서가 이렇게 좀 반기를 드는
1: 네.
0: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었잖아요. 좀 뭐랄까 외골수 같은 정서도 좀 깔려 있고
1: 네,
0: 그래서
1: 네,
0: 약간
1: 네.
0: 이렇게 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2주의 노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아니 봄나 깜짝 입었구나. 안착

0: 토요일 코너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레니 크래비츠 얘기하면서 우리 쿡 DJ께서 그렇지 않아도 블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0: 블러인가요?
1: 네, 블러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이 레니 크래비츠가 95년에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영국에서는 네. 정말 브리팝 붐이었죠.
0: 아, 난리였었죠.
1: 네, 뭐 네. 오아시스, 펄프, 스웨이드, 네. 블러 이렇게 브리팝 4대 왕, 뭐
0: 맞아요.
1: 4대 천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0: 네.
1: 사실 블러가 오아시스랑 경쟁 구도가 이상하게 그려졌잖아요. 물론 언론 플레이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지치고 많은 분들이 아 너무 브리팝 브리팝 이러니까 그 무슨 틀이 정해진 것 같고 그런 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거 하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브리팝이 뭔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0: 네.
1: 근데 그때 이제 블러의 리드 보컬 데이먼 알반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브리팝 is dead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워딩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0: 네.
1: 좀 지친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기사를 쓸 때
0: 맞아요. 네,
1: 브리팝 이즈 데드 이렇게
0: 맞아요.
1: 나간 거죠.
0: 그게 기억이 나요.
1: 네.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표어처럼 떠돌면서 이제 막 진짜로 사람들한테 뭐랄까 유행처럼 쓰이게 됐고 실제로 그 말 영향은 100%는 아니겠지만
0: 네.
1: 그 이후로 진짜 브리팝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0: 와.
1: 네, 그래서 그 뒤로 뭐 콜드플레이나 뮤즈 같은 새로운 네. 밴드들이 이제 나오면서 세대 교체가 된 건데요. 어쨌거나 그런 유행이 있었던 브리팝 중심에 있던 블러의 노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저는 이 노래 제목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브리팝 이즈 데드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0: 네.
1: 왠지 그 국가적인 관심을 받으니까 살짝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힘들다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0: 가장 좋은 시절에 또 뱉은 말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 제목을 딱 떠올렸는데요. The Narcissist. 네, 자기의 취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아도취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래를 나중에 또 히트를 한 노래여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소개해 주신 블러의 더 나르시시스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0: 블러의 더 나르시시스트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실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락을 두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0: 네.
1: 좀 뭐랄까 마음 정화, 귀 정화하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곡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수현이라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노래가 기대라는 제목인데요.
0: 네.
1: 혹시 그 민트 페스티벌?
0: 네네.
1: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잘 아시죠?
0: 네네.
1: 출연도 하셨고.
0: 네네.
1: 그런 페스티벌도 하고, 뭐랄까, 음반도 기획하는 그 민트 페이퍼라는
0: 네.
1: 기획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인디씬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획 앨범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네, 브라이트라는 앨범인데요.
0: 네.
1: 그 시리즈 앨범을 꾸준히 내고 있고 벌써 십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0: 와.
1: 네, 이번에 15번째 브라이트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좀 신인들을 좀 빨리 내가 먼저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아, 저점 매살 해야지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0: 네.
1: 이 브라이트 앨범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유명세나 그런 경력 상관없이요.
0: 네.
1: 진짜 음악이 좋으면 무조건 이 앨범에 넣는다는 철칙으로 이 민트 페이퍼가 만드는 옴니버스 앨범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도 우수현 씨 이분도 이 민트 페이퍼 앨범 브라이트 앨범 안에 들어있어요.
0: 이야.
1: 네.
0: 제목까지 기대네요.
1: 그러니까 기댄다의 기대도 되고
0: 오.
1: 기대를 한다의 기대도 됩니다.
0: 오.
1: 네. 두 가지
0: 잘 지었네요.
1: 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제목이에요.
0: 네. 자, 그럼 이거 함께 들어볼까요? 우수현의 노래입니다. 기대.

0: 오수연의 기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좀 신인의 좀 풋풋한 그런 네. 느낌도 있으신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또 가창력이나 네. 노래를 소화하는 호흡을 보면 굉장히 능숙하네요.
1: 네.
0: 네.
1: 근데 완전 신인은 아니고 데뷔한 지 한 2년, 3년 됐어요. 그러니까 24년에 오. 데뷔를 해서 네. 이 옴니버스 앨범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데뷔를 빨리 하거나 뭐 오래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네. 신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0: 그럼요.
1: 네, 네. 앨범을 많이 내도 안 알려지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좋은 기획 앨범이 있으면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 듣게 되고 하니까 이 브라이트 앨범이 꽤 유명해요. 네, 그래서 뭐 선우정아 씨 그리고 뭐 빌리 어코스티, 적재 이런 분들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들 있죠.
0: 네.
1: 다 이 앨범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0: 아.
1: 네.
0: 등용문이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이게 좀 사운드는 익숙한 포크의 느낌이었는데 이 보컬의 컬러가 좀 능숙하고 좀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보통은 처음 듣는 음악이나 좀 낯선 음악을 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무엇과 가깝나 비슷한가를 좀 찾게 마련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처음에 이렇게 곡이 반주가 흘러나올 때는 아 이런 스타일이겠다 싶었는데 보컬이 나오니까 좀 새롭다. 그 밸런스가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고
1: 네.
0: 그 차분하게 능숙하게 얘기하는 약간 샤나이어 트웨인 같은 그런 뭐랄까 좀 성숙한 여성이라고 할까요?
1: 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샤니아 트웨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0: 샤니아 트웨인. 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샤니아 트웨인. 네.
1: 네. 워낙 본토 발음으로 하시니까.
0: 저는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는지.
1: 타고나신 거겠죠.
0: 누가 감당. 저에게 그런 발음을 가르쳐줬는지. 자, 조아름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이윤희 님의 신청곡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네, 이 곡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그동안 워낙 무더운 여름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들자마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 듯합니다. 평소에 두 배 이상 교통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충청권 보면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부터 천안분기점까지 여기서만 30km가 꽉 막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해도 서울 쪽으로 청주부터 청주휴게소까지 다시 밀리고 도심 들어서도 안성과 수원, 달래내 부근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까지 31km 특히 어렵게 지나고요.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강원도는 매우 수월합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956년 오늘 9월 12일은 홍콩 배우 장국영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 장국영의 대표작으로는 영웅본색,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패왕별이 등이 있는데요. 특히 경극을 소재로 중국 현대사를 그려낸 패왕별이는 칸 영화제의 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패왕별이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황금사자상. 패왕별이가 유명한 영화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영화 쪽에 좀 약하긴 한데 패왕별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아, 황금사자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황금사자상은 붉은 수수밭?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홍콩 영화나 해외 영화들이 어디서 수상을 하면,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수상을 하면은 좀 대석특필되고 약간 우리나라 기사에서 좀 한국 영화도 뭐 진출했네 이런 기사를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X를 고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패왕별이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국영의 To You였습니다. 아, 장국영의 목소리 정말 오래간만에 듣네요. 자, 오늘의 상순 퀴즈는 패왕별이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다. 이게 오늘의 상순 퀴즈.

가물가물하고요. 아, 참 가물가물한 일이 많네요. 자,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패왕별이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을지 안 했을지 오늘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X. 이런 말 아시죠? 어디로 가도 서울만 나오면 된다라는 말. 참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패왕별이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패왕별이는 제46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황금사자상과 황금종려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황금사자상은 칸 영화제가 아니고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최고상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함정 속의 함정이네요. 네,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지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붉은 수수밭. 이 붉은 수수밭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곰상을 받았네요. 참, 황금 도배네요. 종려상, 사자상, 곰상, 뭐 강아지상은 없나요? 하, 상들 참 많습니다. 자, 정답자 다섯 분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예담의 노래입니다. 왜요?

0: 박예담의 왜요.
1: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5208님의 신청곡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이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3726님의 신청곡이고요. 폴 매카트니, Days We Left Behind.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 데이터처.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0428님, 아, 넘날이 편안한 방송스 해주셨어요. 아, 편안하셨나요? 네. 저만 아직도 떨고 있군요. 네. 아직도 쫄깃쫄깃합니다. 네. 언제 적응될지 모르겠는데, 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이 쫄깃쫄깃한 마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게이트 플라워즈의 믿을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완벽한 하루는 연출의 황종현, 작가의 박찬음, 조아름, 신보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자리를 하고 있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0: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 탓인지 슬그머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철학자 흉내를 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참 엉거주춤한 존재입니다. 평균 신체 사이즈도 엉거주춤하고 어중간해서 원자 핵과 별의 중간값 정도? 원자 핵에 비해서는 수십억 배 크지만 태양 같은 별에 비해서는 수십억 배 작습니다. 몸집이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이 어중간하니 마음도 때로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가 때로는 태평양 바다 같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중간한 존재로 위시세계와 거시세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오락가락 넘나들면서 엉거주춤하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한 몸에서 공존합니다. 아, 어떤 천문학자가 그러네요. 예. 우리는 마이크로코스모스와 매크로코스모스 사이, 그 중간에 메조코스모스에 있는 존재라고요. 어쩌면 그 어중간함이 우리의 행운일지 모른다고요. 자, 9월 12일입니다. 토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줄여서 CCR이라고 불렀죠. 예, Run Through the Jungle 들었습니다. 코스모스 팩토리 앨범의 수록곡.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네, 자미로콰이의 리틀 엘 들었습니다. 뭐 모든 음악이 저 음반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좋잖아요. 예. 제가 자미로콰이 공연을 여름에 서머소닉에서 한번 보고요. 그 전에 한 25년 전? 그때쯤에 홍콩에서 또 한번 봤거든요. 야, 근데 한 25년의 텀이 있는데, 와, 뭐라 올까?

예, 들었습니다. 정유선 씨고 맞습니다. 예. 갑자기 듣고 싶습니다.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가?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출연하셨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프루겔 혼이라는 악기를 우리에게 알린 척 만지오니 Feel so good. 신은희 씨 고맙습니다.

멋진 음악이에요. 네. 청만조니의 Feel So Good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은미 씨가 닐 다이아몬드 노래 청해 주셨네. 예. 신청도 아주 재밌게 하셨는데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저녁 밥상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저녁 식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오. 아, 그 얘기는 드렸죠. 닐 다이아몬드 왜 모창하는 남녀 얘기. 예. 송성 블루라고 지금 OTT에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예. 슈잭맨이 남자 주인공인데, 아, 야, 헤어스타일도 닐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하고, 노래, 예. 원래 잘하죠. 자, 뮤지컬 배우 출신이에요. 슈잭맨.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 블루. 자, 최은미 씨가 청해 주신 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네, 닐 다이아몬드 스윗 캐롤라인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저도 예전에 참 잘 불렀는데 제가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왜 못 부를 것 같아요? 잘 불렀다니까요.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자, 다프트 펑크 노래는 광고 뒤에 처음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0: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종일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청주부터 청주휴게소, 북천안부터 안성구간 포함해 총 50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부터 용담터널 구간 특히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다프트 펑크 Something About Us 들었습니다. 이슬기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1021번으로 야 방송 들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그 DJ님 그 안에 개그 본능이 있으신걸요. 예. 그래서 가끔 남들은 안 웃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도 저는 피식피식 웃습니다. 요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안 웃는데 혼자서 피식피식 웃는 거는 좀 그런데? 아하.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개그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오늘은 뭐 휴일이니까 좀 다릅니다만 아 그럼 좀 퇴근길에 예. 그냥 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름 뭐 던져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하지만 10개쯤 던지면 그래도 한 서너 번 웃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확률이 너무 떨어지나? 고맙습니다. 예, 1021번. 자, 음악은 아델. 아델의 19 앨범. 19 앨범은 그러니까 결국 아델이 19살에 녹음한 앨범이에요. 19살에 이런 감성을 노래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예. 이 오리지널은 밥 딜런 곡입니다. 밥 딜런 곡. 예. Adele, Make You Feel My Love.

네, 메이스 그레이, I try. 807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Adele, Make You Feel My Love. 다들 가창력이 정말 대단하죠. 예. 자, 이 양반 목소리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윌리 넬슨. 아, 진짜 절묘하시죠. 910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윌리 넬슨, Always on My Mind.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0: 돌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스트롭스의 어텀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죠.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그 위에 석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0: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에도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 추징 텍사스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예뻐도 너무 날담.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이번 주로 21주째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4: 네네.
5: 자기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를 태그하고요. 그리고 모든 공동 작곡가들도 다 태그를 하고 놀란 표정과 눈물을 참는 듯한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을 올렸는데요. 한 21주 정도 되면 1위를 하더라도 차트 성적을 결정짓는 세 개 지표 중에 한두 개는 내려가게 마련인데요.
4: 그렇죠.
5: 이번 주 보니까 그 세 개 지표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강세구나 이거를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 네.
5: 다음 주가 궁금해집니다.
4: 예, 예.
5: 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머라이어 캐리랑 동률을 이루거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10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역시 엘라 랭리의 Be Her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11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이 두 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4: 네,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Risk It All.

0: 미국 싱글 차트 9위 브루노 마스의 Risky It All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한 계단 올랐습니다.
0: 네. 자, 8위 곡을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8위 곡이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고요. 6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모건 월런의 Been By Now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0: 네. 자, 4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0년으로 갑니다. 1960년 이번 주 1위, 엘비스 프레슬리, It's Now or Never.

엘비스 프레슬리 It's Now or Never 1960년 이번 주 1위 이탈리아 노래 오솔레미오에 영어 가사 붙인 거죠 자, 1970년으로 갑니다 에드윈 스타 War

Upside Down, 다이아나 로스. 1980년 이번 주 1위. 1990년으로 갑니다. 1990년 이번 주 1위. Wilson Phillips, Release Me.

윌슨 필립스 Release Me. 1990년 이번 주 1위. 1990년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작한 해 아니에요? 와, 진짜 이 윌슨 필립스 노래 많이 들었는데. 자, 2000년으로 갑니다. 2000년 이번 주 1위. 제니스 잭슨, Doesn't Really Matter.

제니 잭슨 Doesn't Really Matter. 2000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10년으로 갑니다. 2010년 이번 주 1위. Eminem featuring Rihanna. Love the way you lie.

Love the way you lie. Eminem featuring Rihanna. 2010년 이번 주 1위. 자,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 이번 주 1위. BTS, Dynamite.

2020년 이번 주 1위 BTS의 Dynamite.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4위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선선한 초가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잔잔하고요. 전국에 특보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정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과 중북부 지방은 구름 사이로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새벽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까지 27km 길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부터 안성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일대 어렵습니다. 박소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ow You고요.
10: 네.
11: 2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입니다.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21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 예.
11: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9월 4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8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곡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13위였는데요. Dolly Parton and Kenny Rogers의 Islands in the Stream이 네 계단 상승하면서 지금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최고 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10: 와.
11: 이게 빌보드에서는 2주 동안 1위를 했던 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또 사후에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10: 네. 자, 영국 싱글 차트 9위 곡입니다.

0: 네, 영국 싱글 차트 9위 달리 파튼 그리고 케니 로저스 Islands in the Stream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0: 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까지 1위였는데요. Sam Fender and Olivia Dean의 Rain Man이 23주 1위를 기록하고 6계단 하락했습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6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달리 파튼의 Jolene이 3계단 올랐고요. 이번 주 5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달리 파튼의 9to5가 7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 ABC 방송국이 8월 30일에 영화 9to5를 방송했대요.
0: 네.
1: 당일 실시간하고 방송 시청률에서 지금 경신을 지금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영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0: 자, 영국 싱글 차트 5위 곡 듣겠습니다. 달리 파튼 9to5.

0: 네, 영국 싱글 차트 5위 달리 파튼의 9 to 5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4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스텔라 레프트의 버스턴입니다. 네.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달리 파튼의 Diamonds and Rhinestones Greatest Hits Collection이 한 계단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4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고요. 이번 주 3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2위는 2위로 데뷔했는데요. 코티너스의 God Bless the Band인데요. 이 맨체스터 출신의 인디 밴드고요. 8월 28일에 베스트 앨범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 주 1위 알렉스 워런의 와일드 차일드가 1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 앨범도 영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거든요. 영국 앨범 차트에서 두 번째 1위 앨범이 나왔습니다.
0: 자, 알렉스 워런 와일드 차일드 영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에서 Fever Dream 듣겠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알렉스 워렌의 와일드 차일드 중에서 피버 드림 들었습니다. 백햄 친구 알렉스 워렌. 예. 벌써 1년 지났군요. 작년 시카고에서 인터뷰했고. 아 참 올여름에 제가 서머소닉에서 알렉스 워렌 공연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공연이 좋아서. 오, 잘하더라고요. 예.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Yeah. 자,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캐롤 G의 노메 아레피엔도 데 센티르 탄토.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아. 9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8위가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7위는 달리 파튼, 얼티밋 달리 파튼. 6위가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자, 미국 앨범 차트 5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4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3위는 엘라 랭리 Dandelion. 2위 알렉스 워렌 Wild Child. 자, 앨범 차트 1위는 Rod Wave의 Don't Look Down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이 앨범에 있는

미국 앨범 차트 1위 로드 웨이브의 Don't Look Down 앨범에서 Piece of Your Love 듣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각부문 차트 1위 보겠습니다. R&B 힙합송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가 1위고요. 스트리밍 송 1위는 엘라 랭리 Choose in Texas. 팝 에어플레이 1위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Love You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의 오더너리가 1위입니다. 자, 록 앤 얼터너티브 송스 차트 테이민 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지난주 2위였는데요. 휴겔, 이멜 엔젤, 앤 울트라네이트의 Move into the Sun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10: 네.
11: 이번 주 2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세에나 스피로의 Great Expectation이 세 계단 상승했고요. 이번 주 1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에 처음 야, 올랐습니다.
10: 영국마저.
11: 네. 양국을 섞어냈네요.
10: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1: 네, 안녕히 계세요.
10: 자, 영국 싱글 차트 2위 곡 듣겠습니다. 세에나 스피로의 Great Expectation.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협연도 물론 즐겁지만 저는 독주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저만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니까요. Frei aber einsam, 독일어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뜻인데요. 내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독함이라는 단점은 기꺼이 감내하는 거죠.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삶을 제 방식대로 마음껏 연주하기 위한 저의 선택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냄새의 호불호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억으로 정해질 때가 많대요. 비 오는 날 즐거운 추억이 많았다면 비 냄새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 오는 날 불쾌한 경험이 쌓이면 싫어질 수도 있죠. 이건 색깔도 형체도 없는 냄새를 뇌가 기억이나 감정과 연결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주 작은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오고 코 속 깊이 자리한 후각 수용체를 자극한 다음 여기서 발생한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고 냄새로 인식하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향기만 맡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2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찰리 푸스의 Smells Like Me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냄새에 호불호를 나누게 하는 기준이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나눴는데요. 대표적으로 향수 냄새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뿌렸던 향수, 그 기억이 평생을 거의 좀 좌지우지하게 돼서 특히 현재까지도 판매하는 향수가 옛날에 내게 남겨졌던 기억과 엮여있는 경우에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작 그걸 뿌렸던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향기와 음악이 인간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에는 진짜 탁월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리센느가 부른 프리티 걸 9687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분 사연이에요. 저는 파주에 사는 12살 부엉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 아빠와 한강공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차 타고 가는 길에 별밤도 들었습니다. 항상 제 밤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리센의 프리티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었나 봐요. 이 문자에 느낌표의 개수가 상당합니다. 아, 그리고 파주면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이 상암인데 비교적 멀지 않다. 꽤 근거리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5450님, 저의 반려동물 달핑핑 씨예요. 초봉이 달봉이랑 같이 출석 체크해요. 라면서 이게 지하철 타고 등교하는 초등학생이라면서 초등학생 부엉이를 줄여서 스스로 만든 애칭이었거든요. 그리고 달팽이 부엉이라서 달봉인가 봐요. 제 고양이 이름이 달봉이거든요. 아, 그래서 더 애착이 갑니다. 우리 귀여운 초봉이님의 반려 친구는 이름이 달붕입니다. 초붕과 달붕.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윤희경님, 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려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열정 가득한 여름 안녕!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낮에는 여름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있더라고요. 햇살이 뜨거울 때는 굉장히 또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금이 참 행복한 시절인 것 같아요. 낮에는 여름을 즐기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오래 안 가는 시즌이니까 우리 안껏 즐겨보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 봐.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이어서 선미의 Balloon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차경란님께서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버스라 꼭 참고 있답니다. 제발 다 먹지 않고 밥만 먹기를 나 자신에게 바라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으면서 가면은 집에 가면은 뚝딱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그런 재미가 우리가 가끔씩 있어야죠. 음식 냄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열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건 저에게는 항상 감자튀김이었어요. 제가 감자튀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게 튀겨졌을수록 이제 갓 튀겨진 감자튀김 냄새 정말 좋잖아요. 그걸 타고 버스를 타고 학원에 다닐 때 이걸 열고 먹으면 이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데 나쁜 냄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뭔가 어떤 냄새를 풍긴다라는 건 좀 우리가 지향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그래서 진짜 하나만 집어먹을까? 이러면서 이거 근데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따끈따끈함이 없어져서 조금 서운하지만 허겁지겁 꺼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3168님, 이나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요. 아이가 중1인데 그림이나 공부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와서 학원도 쉬고 있고 매일 태블릿 PC로 그림만 그립니다. 또 요즘은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우, 괜찮은데요? 저는? 예, 뭔가 창작을 하는데, 예, 좀 소질이 있고, 그 소질은 저는 자기가 이걸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 깨닫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할 때 깨달은 거면은 좋은 현상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은 아이가 반드시 그게 성적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영리함이 어떤 창작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전부 다 결국에는 또 그 영민함에서 나오는 퀄리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이건 어떤 표현이냐 뭐 한 달 전보다 너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리고 같이 뭐 그림도 보러 가시고 하면서 이걸 좋아하는 너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그런 좀 상대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림이 아니라 음악이어도 뭐 요새 음악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고 얘기 나누고 한번 해봐 주세요. 차민경님, 별밤지기님, 저 오늘 후배 도와주다가 실험을 망쳐버렸어요. 물론 도와달라고 해서 간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 이건 근데 민경님 때문에 꼭 망쳤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내가 선의로, 진짜 선의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꼭 해피엔딩으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럴 때 내가 위축되곤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배님도 그것 때문에 민경님을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김진님. 평소 이 시간이면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데 차가 수리에 들어가서 동네 산책하면서 듣습니다. 부업도 2년 넘게 하니 이제 안 하니까 이상해요. 와, 진짜로 부업이 요즘에는 거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내가 지치고 그렇다라는 얘기보다 항상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시고 즐거운 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아 그게 참 그런 사연 소개할 때마다 마음이 좋더라고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해가 지면

0: 서 고속도로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충청권은 밤 10시는 넘어야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하이피스부터 청주 휴게소, 또 북천안부터 안성, 그리고 양재부터 반포까지 아직도 총 27km가량 정체가 남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송악부터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부터 화성, 이후로도 매송과 광명역 일대까지 아직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 쪽 장수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서운 분기점부터 주로 6km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부터 여주까지 14km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초등학생 아이와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해요. 식물원도 가고 갤러리도 가고 그토록 아이가 보고 싶어했던 영화도 관람하려고요. 이 추억이 서로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길. 아, 진짜 제가 일하는 엄마와 함께 자랐던 아이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평생 가요. 이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를 다 뒤로 미루고 시간을 보내준 날이 뭐 그때야 일을 미뤘다라는 개념에 대한 고마움은 없죠. 와, 엄마가 시간이 많다. 나는 신난다. 이건데 나중에 크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어릴 때는 새롭게 경험하는 모든 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저도 다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엄마가 자주는 아니었어도 가끔 저와의 시간을 보내주시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으니까 진짜 영원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2570님, 별밤 예전에는 일이 많으면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왜 나만 이렇게 바쁜가 싶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일이 많아도 예전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해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바쁜 날은 계속 있겠지만 내 몫의 하루를 천천히 조용히 잘 해내고 싶습니다. 야, 평정심을 드디어 스스로 체득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이런 단계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왔다가도 다시 또 흔들리고 하지만 그래도 바쁨에 대한 개념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감사한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체력. 체력이 받쳐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정신적으로는 조금 다스릴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건강해야지. 그게 최우선이다 말씀드리고요. 0390님, 얼마 전 퇴근하기 위해 업무를 마무리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이 무거운 박스에 끼는 사고를 겪었네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아픕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라 그런지 너무 속상하네요. 크게 다치지 않은 건 확실하죠? 그래도 이게 통증이 좀

덜 속상하지 않나. 아, 빨리 좀 완전히 나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오래 간다 싶으면 꼭 병원 가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아의 계단.

이진아의 계단 듣고 왔고요. 사연도 만나볼게요. 5022님, 대장, 얼마 전 동생이 항암 2차를 했어요. 사실 4년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때 동생이 많이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제 차례네요.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 끝은 분명 웃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매는 씩씩하게 이겨낼 거예요. 대장도 응원해 주세요. 정신 단디 차리고 힘을 내라고. 아, 진짜 너무 씩씩하게 보내주셨는데 읽는 저로서는 4년을 텀으로 자매가 나란히 이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근데 동생분께는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잘 이겨내고 지금 건강하게 내 곁에 있는 언니 그 존재만으로 동생 너무너무 힘이 날 거거든요. 증거잖아요. 이 시간은 지나가고 너는 나처럼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게. 아, 두 분 얼마나 특별한 자매로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튼 너무나 동생에게 큰 힘이 되어줄 존재인 우리 5022님도 또 간호하는 게 은근히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생보단 내가 안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무리 마시고 튼튼해야지만 동생도 더 잘 챙길 수 있는 거니까 5022님 건강도 잘 챙기시고 동생분도 씩씩하게 잘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영기님이 홈페이지로 남긴 사연입니다. 몇 년 전 같이 일하던 동료가 퇴사했습니다. 매일같이 점심을 먹고 시시한 이야기를 하던 친구였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제 책상 서랍에 작은 메모 하나를 넣어두고 갔습니다. 나 없다고 점심 혼자 먹지 마라. 그때는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메모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책상을 정리하다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너 이거 기억나냐?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너 아직도 점심 혼자 먹냐? 몇 년 만에 그날처럼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멀어져도 어떤 한마디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나 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약간 심쿵할 메모네요. 약간 동료분이 좀 츤데레라고 하죠. 살짝 좀 무심한데 털털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 참 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연기님이 딱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이분에 대한 기억이 특별한 것 같고 이걸 기억하고 사진 찍어놓은 연기님 마음에 그 동료분도 대답한 이 온도보다 훨씬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두 분 이렇게 좀 슴슴한 관계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빅나티의 노스텔지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미진님께서 별밤 듣고 있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별밤이 밤새도록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듣다가 잠들어서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면 좋겠어요. 끝날 시간이 되면 좀 공허한 것 같아요. 미진님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알아서 그래서 제가 끝인사를 내일마저 얘기하자고. 우리는 조금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라고 그 마음으로 만든 인사거든요. 너무 아는 마음. 매일매일 하는데 왜 끝날 때 되면 이상한 서운함이 몰려오는 건지. 아, 서러운 마음이지만 DJ인 저로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어요. 2부 끝곡으로 10cm 피처링 이수연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코스페리, 코롬방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주린산 케이블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만약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분당.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먼저
1: 오, 예.
0: 우리가 좋아하는 후기 사연.
1: 아, 네.
0: 7515님 사연인데 후이 씨가 네. 감정을 담아서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뮤지컬 배우이다 보니까
1: 아,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0: 한번 읽어 주시죠.
1: 7515님의 보내 주신 후기인데요. 입대하는 아들과 부대로 가는 차에서 들을 노래를 부탁한 후엉이입니다. 아들이 입대한 지도 벌써 2주가 되었네요. 눈물 박스도 받았고요. 강원도 인제로 가는 차 안에서 평소보다 더 무뚝뚝하고 조용한 아들이 후이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겁기만 했던 차 안의 분위기가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덕분에 아들 차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후이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진짜. 아유, 후기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참 뿌듯하네요.
0: 진짜로 차 안에서 같이 들으셨나봐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0: 무엇보다 그 아드님이 노래 들으면서 네. 노래 얘기 이것저것 해주셨다라는 것도 너무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후기는 언제나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드디어.
1: 아, 그렇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0: 펜타곤의 신곡.
1: 네.
0: 겁쟁이. 공개됐어요.
1: 맞습니다. 아, 드디어 어제.
0: 어제 네, 공개가 어제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이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작진들은 약간 아직 궁금해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아직 들어보지 않은 걸까요?
1: 일단은 누나는 들어보셨으니까요.
0: 저는 그렇죠.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1: 그렇죠.
0: 예, 우리가 제가 진짜 영광스럽게도 네. 이번 작업에 함께 하게 됐죠.
1: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존에 네. 약간의 스포를 했대 네. 제가 엄청난 분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사실은 누나였어요. 네.
0: 저에 불과했지만.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아, 진짜 이게 너무 의미 있는 또 네, 그 맞아요, 프로젝트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아, 세상에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가.
1: 맞아요. 진짜 아니 사실은 뭐 저와 작업은 아니었지만 일단 저희의 음악에 그치. 크레딧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참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언젠가 또 후이랑도 아. 함께 작업을 하는 날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아무튼 펜타곤 완전체로 봤던 것이 진짜 오래전에 그 슈가맨이라는 아, 예능 프로에서였는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조만간 또 저희가 또 인사드리러 또 와야죠 여기.
0: 좀 와줘야 되지 않아요?
1: 언젠가 금방
0: 또 호이씨가 좀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근데 제가 네. 제가 여기서 힘을 쓸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0: 아 어떻게 좀 해봐요.
1: 알겠습니다.
0: 네, 완력으로라도
1: 알겠습니다. 네,
0: 어떻게 한번 찍어 눌러서라도
1: 제가 이따가
0: 성사...
1: 여기 지금 부스 밖에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또 네. 단호한 표정으로 네.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랑 모두에게 네. 좀 윽박 좀 질러주시고요. 우리 아무튼 이 노래 함께 들어야죠.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돌아올게요.

0: 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1: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네,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김병국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복직하면서 손녀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황혼 육아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는데 딸을 쏙 빼닮은 손녀는 얌전하고 밥도 잘 먹고 예쁘기만 합니다. 제가 아이 어릴 적에 직장 문제로 2억마일리 타국에 나가 있다 보니 아내 혼자 육아를 도맡아 했고 그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한스러웠으나 만회할 기회가 이제야 온 것 같습니다. 손주를 보고 있으면 장성한 딸이 다시 어려져 저에게 온 것 같아요. 그때 양껏 주지 못한 사랑을 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애비의 뒤늦은 사랑을 다 주고 싶습니다.
0: 아, 너무 감동적이야.
1: 아, 읽으면서도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인데.
0: 저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베스트 프렌드였거든. 저 외할아버지랑 보통은 네. 이제 외할아버지랑 네, 친하죠. 네,
1: 그렇죠.
0: 네, 엄마 쪽이니까 네,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자, 황혼 육아를 하면서 뒤늦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김병국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사실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 그건 따로 없으셨는데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으니만큼 노래를 좀 골라볼까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0: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병국님 아, 그런 거는 저는 원한 적 없습니다.
1: 그럴 수도 있어요.
0: 거절하시면 어떡해요?
1: 약간
0: 누가 이런 거 만들어달라고 그랬냐고.
1: 하지만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병국님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음악을 좀 들고 온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 해주실 거라고
1: 네.
0: 예상을 해보면서 네. 이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김병국님에게 전달해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1: 네.
0: 아무튼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지네.
1: 그렇습니다. 가사가 내가 떠나더라도 이 자장가는 그 내 딸이 들었던 자장가가 또 나의 손녀에게 들려주게 되고 이게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 자장가. 의미가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요 자장가라는 노래로 네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0: 아.
1: 그래서 이제 병국님에게도 네. 뭔가 이 어릴 적의 사랑을 좀 거리상의 어떤 이유들로 못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이 좀 아쉬우셨겠지만 분명히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0: 그럼요.
1: 해서 들고 왔어요.
0: 그리고 그래서 왜 조부모님들의 사랑은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왜 소나기에 젖듯이 흠뻑 받는다고들 하는 게
1: 네.
0: 이게 이 젊었을 때는 조금 표현에 인색하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때쯤 되었을 때는
1: 네.
0: 표현 부자가 되셔가지고
1: 아, 맞습니다.
0: 진짜 흠뻑 사랑을 주시는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1: 저희 그 조카가 있잖아요.
0: 네.
1: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그 조카를 이렇게 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려고 약간 그 발에 땅이 디딜 틈이 별로 없습니다. 아기가
0: 계속 들어 올려져가지고
1: 에이, 너무 예쁘니까요.
0: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후이 씨의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빌리 조엘의 럴러바이.

0: 빌리 조엘의 랄라바이 듣고 왔는데요. 후이 씨는 어릴 때 자장가
1: 네.
0: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 있어요?
1: 자장가는 사실 없고요. 그 아침 알람 노래가 있어가지고.
0: 후이 씨 어머님 세대만 돼도
1: 네.
0: 이게 자장가를 부를 어머님 세대는 아닌 것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0: 할머니가 재워줬던 그런 시기는 없었고
1: 없었습니다.
0: 그렇구나. 네, 네, 저도 네. 할머니가 불러줬었던 것은 있어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냥 클래식하면 자장자장 우리 애기 그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1: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가 봐요.
0: 남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할머니도 제가 잘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하셨어서 그런지
1: 네.
0: 점점 그 멜로디를 이제 변주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장 자장 우리 이렇게
1: 애드리브
0: 애드리브를 계속 넣고 이게 바이브레이션도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당신의 노래 또한 즐기는 그랬던 기억이 진짜 선명히 있어요.
1: 좋습니다.
0: 그래서 멜로디가 바뀌네. 그래서 잠이 또 깨고 즐거운 기억이 납니다.
1: 네네.
0: 자,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추천곡은요 박학기의 비타민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좀 더 특별한 게 이제 그 박학기님의 따님과 함께 부른 곡이에요.
0: 맞습니다.
1: 발매를 했을 때부터. 예. 그리고 가사의 이야기들도 그 따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추억들이 막 녹아져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냥 나중에 손자? 이렇게 나중에 컸을 때 좀 노래 연습을 같이 하셔가지고 그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노래를. 네.
0: 그리고 지금은 동영상의 시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소녀딸이랑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네.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막 요 지금 추천곡들을 배경으로 깔고 네. 같이 영상도 좀 남겨놓으시고
1: 맞아요.
0: 영상을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건 진짜 복된 일입니다.
1: 맞아요.
0: 그것도 이렇게 쉽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캠코더라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1: 네.
0: 잘 계속해서 꺼내보지는 않게 된 거였고 그리고
1: 네네네.
0: 요새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간직하고 있어도
1: 그쵸.
0: 물론 그걸 잘 보존해서 파일로 막 변환하고 하는 분도 있지만 잘 없잖아요. 다 네. 날아갔거든요.
1: 맞아요,
0: 제 것도.
1: 맞아요.
0: 후이 씨도 캠코더 같은 거 혹시
1: 저는
0: 기억나요?
1: 영상이 진짜 저는 애초에 사진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막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서 집안에 카메라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를 찍어주시려면 어딘가에서 빌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그러다 보니까 아기 때 사진이 사실은 뭐 한 30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정말.
1: 네.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진들이.
0: 그래서 네. 후이 씨가 이제 어른이 돼서
1: 네.
0: 사진을 이제 좀 지칠이만큼 많이 찍히게 되는.
1: 근데 진짜로 그래서 데뷔를 하고 나서도 네. 이렇게 저의 영상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성장되는 시간들을 매년이 아니라 거의 뭐 월 단위로 찍다 보니까
0: 일 단위 아닌가요?
1: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장점이 되게 크죠.
0: 커요,
1: 네,
0: 커요.
1: 네.
0: 네. 아무튼 이 노래 들어보면은 우리 박학기 씨는 지금도 목소리가 이렇게
1: 아, 네.
0: 너무 너무 그 청년 미성이시죠. 소리가 네, 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박학기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선배님?
1: 너무너무 자상하고
0: 막 청순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반대로 완전 테토남이시거든요.
1: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행사장에서 두 번 정도 뵀어요.
0: 네네네.
1: 그 주최하시는 행사
0: 좀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1: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0: 되게 막 근육질에
1: 네.
0: 항상 목소리 들을 때마다 가끔씩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1: 네.
0: 와, 저도 이제 이런 캐릭터이실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으시죠.
1: 멋있으신데 맞아요, 맞아요.
0: 노래로만 접했을 때 왜 약간 바람 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1: 그쵸.
0: 가수일 것 같잖아요.
1: 네, 네.
0: 굉장히 강인한 분이다. 좋습니다. 이 노래 언제 들어도 상큼하고 좋아요.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 박학기 with 정연과 승연의 비타민.

0: 딱 처음 낳고 나서 만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행복감과 기쁨과 이 신비스러움이 다 담겨져 있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황혼 육아를 하시는 중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손녀 분을 이제 이렇게 같이 놀아주시면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 라이브로 하는 거 영상으로 보면 네. 너무 행복한 게
0: 맞아요.
1: 있기. 저는 스티비 원더 너무 귀여운 게 노래할 때 신나면 이렇게 네. 물개가 물개처럼 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0: 맞아요.
1: 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 액션이 또 나오는데 네. 이 노래 부를 때 굉장히 격렬하게
0: 그쵸.
1: 고개가 움직입니다.
0: 그리고 요 노래가 이제 노래를 거의 뒷부분에 들어보시면은 그 따님의 성함이 나와요. 근데 그 따님께서 성장하셔가지고 아버지랑 또 이 노래 같이 부르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isn't he special 막 이렇게 가사도 바꾸고
1: 네.
0: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따님의 어떤 그런 케미나 이런 사랑도 참 느껴지는 곡입니다.
1: 아, 근데 진짜 너무 진짜 이 집안에 뮤지션이 있으면
0: 네.
1: 이렇게 내가 태어났다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길이 남을 명곡을
0: 네.
1: 막 남겨주시고.
0: 네.
1: 태어났는데 스티비 원더가 아빠야.
0: 와.
1: 너 태어난 기념으로 아빠가 썼던 노래야 하면서 Isn't she lovely?
0: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1: 물개처럼 고개를 흔들며
0: 맞아요.
1: 불러주는 나의 아빠.
0: 심지어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1: 들어가 있어.
0: 네.
1: 야, 참 아름다운 추억에 어울릴 만한 노래
0: 네.
1: 또 후이 씨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후이 씨의 세 번째 추천곡은 잠시 후에 돌아오면서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어때요? 후이 씨 마음에 들어요?
0: 너무 좋습니다.
1: 돌아오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아, 노래 좋네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으면서 우리 별밤 노래 기대는 밤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호이 씨가 우리 황혼 육아 중인 김병국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곡 들었는데요. 다음 곡은 또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1: 네, 다음 곡은요, 김병욱님을 위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싸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근데 전 진짜 이제야 깨닫습니다.
0: 아직
1: 아직 뭐
0: 깨달으셨나요?
1: 정확하게 다 깨달은 건 아니죠.
0: 맞아.
1: 제가 아버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0: 그치.
1: 근데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서 사실 저희는 애긴 때는 모르잖아요. 집에만 있고 아버지가
0: 모르지.
1: 밖에서 뭐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오시고. 근데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나이가 한살한살 들면서 그냥 저 아버지라는 이세 글자의 단어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이나마 좀 느껴지지 않나.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김병국님의 자녀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아, 이거 진짜 가사를
1: 네.
0: 참 싸이 씨가
1: 네.
0: 눈물 버튼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1: 맞아요.
0: 무뚝뚝한 좀 윗세대
1: 네.
0: 아버님들을 뭐 어쩔 수 없이 울게 만드는 가사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 이제
1: 네.
0: 나와 같이 가요. 막 이런 거에서.
1: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걸잘 건드려요, 싸이 씨가
1: 아, 그러니까
0: 가사로.
1: 이게 가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접적인 어떤
0: 완전
1: 표현이지만
0: 그렇죠.
1: 거기서 오는 그 와닿음이 센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셨어요가 잘못 들으면
1: 네.
0: 약간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데
1: 네.
0: 그런 게왜 정서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해하는 정서잖아요. 왜
1: 네.
0: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만을 위해서
1: 네.
0: 다 갈아 넣으면서 즐거움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1: 네.
0: 이런 그런 가사인데 참 특히 이제 윗세대 아마도 딱
1: 그러니까요.
0: 김병국님
1: 맞아요, 맞아요.
0: 시대의
1: 근데
0: 아버님들은
1: 왜 저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뭔가 회사의 어떤 힘든 일에
0: 아,
1: 대해서
0: 네.
1: 얘기를 말씀을 많이 근데 저희가 워낙 어리기도 했고.
0: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땐 회사에 다녀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1: 네.
0: 상상을 할 수가
1: 아,
0: 없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 돈을
1: 네.
0: 번다라는 것이
1: 아.
0: 어떤 장면들을
1: 맞아요.
0: 통해서
1: 네.
0: 일어나는 일인지 이제 알게 됐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싸이의 아버지 들었어요.
1: 네.
0: 아, 우리 병국 아버지. 하지만 지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실지 네. 저희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요. 후이 씨 약간 혹시 눈가가 촉촉해진 건가요?
1: 그럼요.
0: 아 그래요? 아니, 약간 혹시 피곤해서 그러신 건가?
1: 아니 그렇진 않고요.
0: 살짝 눈가가 촉촉해져가지고.
1: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떠올라서.
0: 아이고 네. 우리 효자.
1: 네.
0: 자 이제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무관하게 후이 씨가 요즘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1: 네 맞습니다.
0: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네. 후이 픽!
1: 렛츠고!
0: 어떤 노래입니까?
1: 제가 오늘 픽한 곡은요. 제가 최근에 그 빅뱅 20주년 콘서트를
0: 다녀왔어요?
1: 다녀왔어요.
0: 어떻게
1: 제가 또 티켓 구해가지고
0: 구했어요?
1: 네.
0: 아 너무 부러워.
1: 어떻게 네 제가 모든 곡들이 참 진짜 미칠 정도로 좋았지만 정말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곡이에요. 태양의 배드라는 곡입니다. 그 이 노래의 첫 도입이 어떤 단상 위에서 노래를 부르시다가 네. 댄서분들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계시다가 그 위로 뛰어내리세요. 점프해서.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고요.

0: 가장 이 트렌드의 최전선에 20년 동안 서 있는 이 사람의 이 아티스트님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그냥 그 공연 하나로 진짜 저는 그러니까 뭐 원래 보통 공연을 보면 막 아 나도 저런 뭔가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범접할 수 없음을 느끼는
1: 신의 경지
0: 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 노래를 또 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노래에 감명을 받아서 나와서도 들어봤는데 음악도 굉장히 트렌드하고요. 또 뒤에 맨 마지막에는 요즘에 또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비트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 음악과 아예 다른 분위기에 어떤 비트를 좀 넣어놨어. 뭐 중간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배치는 사실 음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끝자락에 비트 스위치를 넣어서 좀 더 오묘한 분위기의 마무리로 곡이 끝나더라고요. 지금은 좀 약간 트랩 비트의 약간 힙한 분위기인데 뒤에는 약간 몽환적인 비트감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끝나요. 네. 근데 그런 전개도 저는 되게 신선했고 아무튼 이 노래가 예, 요즘에 저에게 참 네, 많은 충격을 줬던 곡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1: 야, 그러니까 거의 진짜 그 콘서트에서 우리 후이 씨를 가장 약간 무릎 꿇게 만든 무대라고 봐도 될까요?
0: 진짜 근 심지어 무대 위에서 거의 날아다니시면서 마지막에 무릎을 꿇으시고 딱 끝났어요.
1: 아 실제로도 같이 꿇었어야죠.
0: 요때 바닥에 누우셨어요.
1: 아 바닥에 누우셨구나. 예. 만약에 태양 씨가 꿇었으면은 후이 씨도 후배이기 때문에 같이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원래.
0: 아 저는 무조건이죠.
1: 예. 예. 아, 그러니까 즉슨 네. GD 대성은 그냥 눈에 안 차고 약간 그 둘의 무대는 그냥 뭐 빅뱅 뭐 좀 하지인데. 역시 태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0: 아니, 그런 해석은 조금 저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인데
1: 많이 다른가요?
0: 아니, 그럼요. 많이 다른데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빅뱅분들의 곡이 전곡을 모르는 노래가 한 곡이
1: 하나도
0: 없었어요.
1: 하나도 없지. 네. 아, 너무
0: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노래고 막 이거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요번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예요. 물론 네. 뭐 안무 비디오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정보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간 거죠.
1: 그렇구나.
0: 근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이 퍼포먼스와 이 라이브와 이 아우라가
1: 그게 참 20년 차 된 아이돌 선배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고
0: 진짜 네.
1: 제가 또 여기서 또 후이 모의를 좀 해본 건 제가 너무 심술이 나서 그랬으니까 아무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투가 나네요. 아 나중에 또 따로 생생한 후기 더 들려주시고요. 네. 아무튼 노래에 기대는 밤 오늘은 황혼 육아를 하면서 딸에게 못다 했던 사랑을 주고 싶다는 김병국님의 사연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 한번 만들어봤어요.
0: 네.
1: 후이 픽 얘기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소개하는 후이 이야기 들을 수 있었고요. 다음 주에도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별보 홈페이지 노래에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 후이픽 태양의 배드 들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2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1192님께서 새롭게 뭔가 배우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춤바람이 들어서 라인 댄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춤을 배우는 건 처음이라 새롭고 재밌고 인생의 활력이 도네요. 무기력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인생에 춤을 춰본 일이 없다가 요거 취미로 붙이시고 이모들이랑 같이 금요일만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너무 활력을 주는 취미인 것 같더라고요. 응원 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 매건 트레이너의 Better When I'm Dancing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협연도 물론 즐겁지만 저는 독주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저만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니까요. Frei ab einsam

독일어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뜻인데요. 내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독함이라는 단점은 기꺼이 감내하는 거죠.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삶을 제 방식대로 마음껏 연주하기 위한 저의 선택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0년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리더 2등대가 스포왕 방송을 위해 수첩에 적어온 나의 금기사항은 2. 2등대 멤버들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키. 3. 학창시절 스포왕이 꿈꾼 목발의 로망.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후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이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스포한 고용비 시작됐습니다. 이야, 제가 9월 군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9월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또 가을이 오는 느낌이 싹 나면서 그 시절 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기분이 묘해지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요럴 때 요런 찬바람 불 때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밴드 씬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밴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4인조 밴드 리도어의 프론트맨 이등대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직접 좀 인사 소개를 해주시죠.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드 리도어의 보컬을 맡고 있는 이등대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등대님.
1: 네.
0: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뒤로 계속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1: 맞습니다.
0: 사실 제대로 인사도 못해봤어요. 그죠? 네.
1: 그때 그 그린 캠프 페스티벌 맞아요. 때 한번 뵀었습니다.
0: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키 크고 음악 잘하시는 분은 좀 피해 다니거든요. 멀리 돌아 이렇게 옆에 서면 키 비교 될까봐. 지금 혹시 지금 가짜로 웃고 계신가요?
1: 아닙니다.
0: 진짜신가요?
1: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0: 아이고. 왜냐면은 등대 씨가 그 라디오 자체를 많이 안 하셨다고.
1: 네, 맞아요.
0: 혼자 나오신 건 아예 처음이고
1: 네.
0: 팀으로도 아주 예전에 한번 한 게 전부라고.
1: 네, 맞습니다.
0: 좀 혹시 오늘 좀 긴장되시거나.
1: 너무 긴장돼가지고.
0: 그러세요?
1: 네.
0: 완전 편하게.
1: 네, 편하게 했습니다.
0: 저희 어차피 녹음이라서.
1: 네.
0: 정실수하시면 편집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갑자기 저는.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다 그렇게 앉으시더니 단정하게 앉으시더니 앉는데도 한참이야 키가 커가지고 하더니 수첩을 딱 꺼내는 거야. 네. 그렇고 표식을 답변을 다 적어왔나 보다. 뭐냐고 했는데 뭘 적으신 건지 직접 알려주세요.
1: 이게 제가 좀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이 쩝쩝거리지 않기 아 거리지 않기 그걸 솔직하게 뭐 이런 그런 좀 중간중간에 보려고 이제 프롬포터 느낌으로 가졌습니다.
0: 처음이에요. 처음. 보통은 이제 1. 대본에 네. 뭐 메모를 해온다. 2. 오늘 빼뜨리지 말고 전하고 가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온다. 예상 답변을 적어온다까지 제가 많이 봤어요. 수첩을 꺼내시면 보통 그러는데 수첩을 열어서 오늘의 금기사항을 적어오신 게스트는 처음입니다.
1: 네.
0: 쩝쩝거리거나 평소에 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이거라
1: 저 그런 게 좀 그 라이브 방송을
0: 해보면
1: 보이죠
0: 그게
1: 제가 그러더라고요.
0: 근데 그게 내가 거슬리면 그거 참 신경 쓰이거든.
1: 맞아요.
0: 저도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눈치채고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군요.
1: 네 맞아요.
0: 이제 나도 신경 쓰여 하나 나도 이제 보게 될 것 같아. 네. 우리 등대 씨 아주 수줍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 리도어가 지금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페스티벌의 라인업 정말 리더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인데 직접 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4인조로 이루어져 있고 좀 서정적인 사랑 노래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의 최성현과 베이스의 박세용과 드럼의 주상욱으로 이루어진 좀 밴드입니다. 네.
0: 죄송해요. 네. 그 하시나 안 하시나 계속 기다렸어요. 네. 한 번도 안 하시고
1: 네.
0: 좀 서정적인 사랑 음악을 주로 만들고
1: 네.
0: 계시고 4인조 밴드 형태로 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보면은 리더 나왔다 하면 좀 이게 제가 좀 그거에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쭉해 다 키가 좀 크시죠?
1: 네 맞아요.
0: 보면 리더가 무대에 있다면 아무튼 커요 되게. 좀 평균 신장이 큰 편인가?
1: 네 맞아요. 다들 평균 180.
0: 그죠 그쯤
1: 네,
0: 되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페스티벌에 그냥 이제 막 도착했어. 그냥 뭔지 모르고 이렇게 봤는데 무대가 검은 옷을 다 같이 입고 키가 크면 리더일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1: 네.
0: 그런 팀이고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2020년도에 결성한 팀이라고 들었어요.
1: 네.
0: 네 분이 대학 동기이사 이러면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같이 혹시 음악 전공 아니면 어떻게?
1: 다 같은 실용음악 전공이었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서로 몰랐었는데 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한 명 한 명씩 알게 된.
0: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다 동기인데?
1: 네, 그 저희 학교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잘 몰랐어가지고
0: 각자 파트에서 네. 있었지만 서로 네. 부딪힐 일이 없었군요.
1: 네, 맞아요.
0: 그 흔한 앙상블 한번 안 했나 보다.
1: 네, 맞아요.
0: 했는데 까먹은 건 아니에요?
1: 아니요. 근데 그 드럼이랑 베이스 그 세웅이랑 상욱이는
0: 서로 한 적이 있었고 네. 근데 등대 씨는 다른 분들 멤버분들을 다 이렇게 잘 몰랐고
1: 네.
0: 학교 다닐 때는
1: 네, 맞아요.
0: 오, 신기하네. 이게 또 얼핏 생각해도 그 기수에 유난히 키 큰 애들을 딱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그러면 네. 몰랐는데
1: 네.
0: 졸업을 하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밴드로 뭉치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졸업하고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저를 좀 봐줄 사람이 없어서 좀 그런 현실을 깨닫고 이제 버스킹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럼 친구를 우연히 친구의 친구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버스킹을 하자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그런 졸업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버스킹 하면서 또 한 명을 만나고 또 한 명 만나고 하다가 4인조로
0: 아 진짜요?
1: 네.
0: 저는 소속이 돼 있는 회사가 있으셔서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1: 네.
0: 먼저 만나고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는 거였구나.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처음에 그 드러머이신 상욱 씨랑
1: 네.
0: 같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둘이서 같이 버스킹 했어요?
1: 네, 둘이서 카온이랑 이제 제가 통기타 치고 이렇게 둘이서.
0: 우리 등대 씨는 그럼 학교 다닐 땐 전공이?
1: 저는 보컬 전공.
0: 보컬 전공이었고. 네. 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1: 네.
0: 카운을 해주고
1: 네.
0: 그러다가 두 번째로 합류하시게 된 분은 누구였어요?
1: 이제 두 번째가 상욱이고 이제 그 다음이
0: 아 등대 씨가 첫 번째 영입니다.
1: 네.
0: 오케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상욱,
1: 네.
0: 세 번째가
1: 이제 베이스의 세웅이
0: 딱 좋게 들어왔네.
1: 네.
0: 네. 내가 기타를 쳤으니까
1: 네.
0: 베이스만 있으면 딱이었는데
1: 네.
0: 세웅 씨가 들어와서 그러면 실제로 셋이 둘이서 버스킹을 한 기간도 있고 셋이서 한 기간도 있고 그래요?
1: 네, 맞아요.
0: 오, 대박이다. 네. 진짜 한 명씩 늘어나면서 활동을 했구나.
1: 네, 맞아요.
0: 둘이서 했을 때 그 약간 그 텅 빈 사운드 장난 아니었을 텐데
1: 네, 맞아요.
0: 베이스 들어왔을 때 아, 좋았겠는데요?
1: 그때 이제 조금씩 관객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버스킹이다 보니까
0: 네.
1: 베이스랑 이 3인조 그 버스킹을 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봐주시고 이랬어요.
0: 야,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
1: 저희는 홍대에서 주로 하고
0: 근데 홍대 하고 CD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1: 저희 때도 팁을 그
0: 모금함처럼.
1: 기타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서
0: 그거 전통적인 모금 그대로 하는군요.
1: 네네네. 그렇게 했었어요.
0: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만족할 만큼 수익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1: 그래도 그날 저녁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네. 그렇게 해서 3인조로 세용 씨까지 합류를 했을 때
1: 네.
0: 뭔가 부흥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막 좋아해.
1: 네, 맞아요.
0: 그러고서 마지막에 승현 씨까지 넷이서 공연을 하게 됐군요.
1: 네, 맞아요.
0: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의 모습이 갖춰진 거네요.
1: 네.
0: 좀 등대 씨가 팀을 이렇게 애초에 네 명까지 만들어서 우린 4인조 밴드가 돼야겠다 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1: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0: 계획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구나.
1: 네, 근데 이제 멤버들을 구할 때는 최대한 저랑 키 차이가 안 나게 구했던 것 같아요.
0: 좀 키를 좀 보셨군요.
1: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왜? 좀 내가 기왕 밴드를 한다면 키 큰 애들과 하고 싶, 좀 키 큰 밴드를 하고 싶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멈춰야 된다.
0: 눈길을 생각. 끌어야 된다.
1: 네. 아,
0: 나름대로 좀 셀링 포인트를 생각했군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되게 현명하신데요.
1: 네.
0: 일단 길거리에서는 확실히.

0: 눈에 띄는 장점이니까. 네. 그 무대에서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키 큰 애들로 뽑겠다 하는 작전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2020년도면 네. 이 코로나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때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오히려 이때는 좀 많이 몰랐었고 그냥 다 느낌대로 한 것들이었는데 진심이 잘 통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1: 등대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작사 작곡도 등대 씨가 전곡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1: 좀 등대 씨의 곡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걸 좀 말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0: 저는 좀 한글 가사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1: 대부분 한글이더라고요.
0: 네. 좀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좀 진심을 담으면 통한다라는 주의여서 최대한 진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1: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진심으로 담으면 요거 통한다고 믿는군요.
0: 네, 맞아요.
1: 아무리 현란하고 멜로디가 아름답고 가사가 근사해도 진심이 없으면 안 통한다?
0: 요즘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1: 잠깐만요.
0: 그래도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테크닉도 중요하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0: 어느 정도 운이 좀 필요하다.
1: 아, 운이 필요하다. 네. 아, 운이 필요하다. 네. 어허. 한글 가사를 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우선 제가 느끼는 거를 말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한글 가사로
1: 예스. 네, 그렇다 하시기에는 팀 이름 리도어고 다음 들을 곡 페더스 가사만 한글이지 제목과 팀 이름 영어긴 합니다. 페더스 이 노래 어떤 곡인가요?
0: 이 노래는 순수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영혼을 다짐하고 좀 유일하게 저희 노래 중에 좀 영혼을 다짐할 수 있는
1: 왜 다른 노래들은 다 좀 시한부예요?
0: 아, 그 노래 좀 이별에 가까운 노래인데
1: 좀 희망적인 영혼의 어떤 약속 같은 거라는 그런 노래군요. 네. 다른 노래들은 대부분 다
0: 좀
1: 비극적이거나
0: 맞아요.
1: 이별하거나 좋습니다. 리도어의 Feathers 듣고 돌아올게요.

0: 리도의 Feathers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댄스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어, 이거 근데 회사가 반대한다고 막 써 있던데.
1: 네. 이때 제가 이제 챌린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그 춤을 만들어 왔는데 네. 그 회사 사무실에서 제가 보여주려고 해서 직접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할 거면 혼자 따로 해라.
0: 네. 어머.
1: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올렸었어요.
0: 어, 진짜였군요, 그게.
1: 아, 네.
0: 회사 대표님이 그루비룸이잖아요. 네, 혜민 씨, 규민 씨. 네. 일단 이 회사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어요?
1: 어, 저희끼리 활동하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뭐 되게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 와서 어. 저희도 되게 좀 새로울 것 같고 그래서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귀신같이 또 찾아냈구나. 아, 또 그루비룸이. 네. 어떤가요? 휘민 씨, 규민 씨는 좀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나요?
1: 어, 되게 음악적으로도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네. 음악 장르로서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힙합 기반이라 해야 하나? 네.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편 아니면 적극적으로 터치해주는 편?
1: 아, 터치를 좀 안 하셔가지고 아. 저희가 이번엔 좀 터치 좀 해둘라. 어. 그래서 이번 앨범 작업을
0: 좀 많이 좀 도와주셨구나.
1: 네, 같이 한번.
0: 어. 바로 그 앨범이 네.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9월 16일 날. 아이고, 18일에 또 우리 것도 나오는데 우리 아. 이틀 차이로 함께 하네. 아, 네. 리더 소랑 함께 갑니다. 16일, 18일입니다.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메모리라는 네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옵니다. 어떤 앨범인지 좀 알려주시죠.
1: 어, 앨범 자체는 좀 그런 기억들을 다 다루고 있고
0: 기억, 네. 메모리
1: 어, 그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기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 저희 리도어의 이때까지 다뤄왔던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좀 흉터를 생각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0: 오, 좋아요. 지금 네. 그 앨범이 9월 16일에 나오고 네. 9월 26, 27일에 단독 콘서트도 또 잡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티켓 오픈되자마자 전석 매진되고 공연장 규모도 커지고 지금 성장해 나가는 이 기분 좀 어떠신가요?
1: 어, 항상 매번 새롭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심플하게. 네. 대답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단계 단계 지금 아, 그러니까. 급성장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리도어의 노래 사랑의 미학 듣고 돌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뾰로롱.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아이, 네. 뾰로롱은 저희 효과음이었는데.
2: 아, 그래요?
3: 아. 우리 PD님이 뾰로롱 소리 나면 해주시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를 뾰로롱 하고 해달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죄송합니다.
3: 아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귀한 자료를. 아. 나중에 리도 월드스타 되면 이거 난리 나겠다. 이거. 아, 네. 뾰로롱. 나른하게.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밴드 리더워의 보컬 이승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등대 씨의 지난 인터뷰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리더 이등대 프린스의 퍼플레인 무대 보고 가수의 꿈 생겨. 야, 26년도 이상할 정도로 프린스는 조금, 그러니까 프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 너무 저평가다. 이상할 정도로 잘 모르시잖아요. 네. 프린스의 매력이 푹 빠지셨군요.
2: 네, 맞아요.
3: 아, 퍼플레인 굉장하지. 네. 좀 실제로 무대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음악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2: 네, 영향 받은 거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 그게 좀 프린스를 보고 나도 꼭 해야겠다. 아. 네, 좀 그런 게 좀 영향 받았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보컬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네. 때 기타도 레슨을 받으셨나 보네요?
2: 그냥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었어요. 레슨 따로 안 받고. 독학으로.
3: 그러면 카피를 해보라고 한 건 프린스의 보컬을 카피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3: 아, 네. 그때도 퍼플레인을?
2: 네.
3: 되게 까다롭잖아요. 막 애들이 맞아요. 많고. 네. 카피를 하셨었군요.
2: 네.
3: 오호. 또 이렇게 어릴 때 좋아하고 영향받았던 아티스트 있을까요?
2: FT 아일랜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3: 오. 네. 안 그래도 이따가 들을 곡의 추천곡에 FT 아일랜드도 골라주셨더라고요.
2: 네.
3: 어떤 면을?
2: 이용기님의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그 사랑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3: 아, 좋아했구나. 네. 그 진짜 특이한 경험이에요.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헤어스타일인 건 난생 처음 보긴 하는데 헤어스타일과 사랑 노래
2: 네.
3: 취향이었다.
2: 네.
3: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 노래를 배우고 기타를 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작곡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 제대로 된 작곡은 아마 대학생 때부터.
3: 늦게 했구나.
2: 네. 네.
3: 그 전에는 곡을 쓸 생각은 안 하셨고?
2: 그 전에는 쓰긴 했는데 막 그렇게 완곡이 있는 느낌은 아니고.
3: 그냥 흥얼흥얼.
2: 네, 그냥.
3: 부분 부분 이렇게 네. 습작들만 있었군요.
2: 네.
3: 그러다 대학교 때 내가 완곡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었어요?
2: 대학교를 가려고 입시곡을 자작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공연 때 자작곡으로 공연하고 싶어서 자작곡을 만들고.
3: 학교 공연 때 쓸 자작곡을 네. 처음으로 완곡을 만들었군요.
2: 네, 맞아요.
3: 좋아.

0: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리도어 이등대 매년 1월 1일 생일날 해돋이 보며 소원도 빌고 영감도 얻어!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1: 네, 맞아요.
0: 신정 생일이네.
1: 네.
0: 2021년도에 하셨던 인터뷰였는데 해돋이를 항상 그러면 내 생일이니까 새해니까 네. 꼭 해돋이 본다고 매년 지켜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제가 좀 징크스처럼 해돋이를 안 보면 뭔가 그 한 해가 잘 안 풀릴 것 같은.
0: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1: 좀 그런 게 좀 생겨버려가지고
0: 신경 쓰이는 거 하나 만들었네. 네.
1: 그래서 좀 억지로 가는 편입니다.
0: 어디로 가세요 보통?
1: 저는 좀 강릉 쪽 좀 많이 갔고요. 제주도도 갔고.
0: 아, 정해놓고 무조건 난 여기를 간다가 아니군요.
1: 네.
0: 여기저기.
1: 네, 경주도 가봤고.
0: 오.
1: 아니면 그냥 집 주변에 산 가가지고 그렇게 보기도.
0: 어떻게든 해돋이를 보기만 하는
1: 거예요. 네,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그 시간에 자고 있으면 안 되네.
1: 네, 그러면 이제 좀 저주가 걸릴 수 있어요. 네.
0: 너무 신경 쓰이겠다.
1: 아, 네.
0: 그럼 해돋이를 볼 때 보통 자다가 일찍 일어나서 보러 갔어요? 밤 꼴딱 새고 가서 봤어요?
1: 보통 밤 새고 가는 것 같아요.
0: 네. 평소에 좀 늦게 주무시고?
1: 네, 맞아요.
0: 평소 루틴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기상하세요?
1: 평소에 새벽 한 3, 4시에 잠들고 그래도 12시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충분히 주무시네.
1: 네.
0: 잘 자네요 아주. 네. 좋다 좋다. 네. 아니 그래도 3, 4시엔 자야 되는데 보통 새해 일출이 한 5시 몇 분 막 이러죠.
1: 네, 네.
0: 그때 그걸 안 자고 딱 보고.
1: 네.
0: 올해 좀 1월 1일 날 해돋이 보면서 소원 좀 비셨어요?
1: 네, 빌었어요.
0: 어떤 소원 빌었어요?
1: 항상 그냥 잘 되게 해둘라랑 뭐 이제 부모님 건강하게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게 등대 씨의 꿈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어때요? 지금 됐어요?
1: 네, 그 최근에 제가 그 친형 결혼식 축가를 이제 불렀거든요. 또 다행히 신곡에 또 이별 노래가 아닌 또 페더스
0: 아까 들었던 거.
1: 네. 그 노래는 이제 축가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불러드렸는데 이제 부모님 지인분들이나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부모님이 뿌듯해하셨습니다.
0: 부모님의 어떤 그 뿌듯함을 실제로 느낀 순간.
1: 아, 네, 맞아요.
0: 결혼식 축가 현장에서 네. 친척들에게 막 칭찬받고.
1: 네.
0: 아이고, 부모님 저 공연도 보러 오시나요?
1: 서울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못 오시는데 아직 단독 콘서트 이런 건 못 왔었고 이제 페스티벌 이제 지방에서 할 때
0: 한 번씩 오시고
1: 네, 그랬었어요.
0: 아, 좀 어떠세요?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와 알아서 해라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1: 이제 아버님은 제가 무대에서 멘트를 하는 거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거든요. 항상 좀 지적하시고
0: 아 멘트에 대해서
1: 네.
0: 노래는 상관없고
1: 네. 너무 가벼워 보인다. 좀 제 곡에 대해 설명도 하고 좀 너무 긴장한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매번 주십니다.
0: 어머니는
1: 무대에서 너무 쓰러질 것 같다.
0: 엄마들은 그래.
1: 뭐 밥을 먹고 해라. 뭐 이런 피드백을 항상.
0: 저희 어머니도 네. 제 지금 15년, 16년을 하는데
1: 네.
0: 기운이 없어서 그거 노래를 하겠냐고 너무 비실거린다 힘 좀 주래 무대에서
1: 그래.
0: 똑같네요.
1: 똑같네요.
0: 아버지는 멘트에 대한 이야기
1: 네.
0: 좀 더 가벼워 보이지 않게
1: 네.
0: 곡 설명을 제대로 해라.
1: 네,
0: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 저는 이제 그래도 피드백을 좀 항상 잘 듣는 편이고 그런데 한번 그 피드백을 듣고 해봤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좀 맞춰 나가고 있어요.
0: 네. 오케이, 필요하지.
1: 네.
0: 무조건 아빠 말이라 다 맞는 것도
1: 네,
0: 아니고
1: 맞아요.
0: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네.
0: 해보는 거죠.
1: 네.
0: 아, 좋습니다. 등대 씨의 추천곡 하나 드릴게요. 아까 헤어스타일

0: FT 아일랜드의 남자의 첫사랑 무덤까지 간다. 리더 등대 씨가 추천해 주신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거든요. 진지 드신 이야기입니다. 등대 씨는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1: 저는 두 끼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0: 두 끼 드시고. 네. 지금 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혼자 사세요?
1: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0: 멤버들은 각자 집에 살고.
1: 네.
0: 그러면 혼자 살면 집에서 이제 방법이 이게 극단적으로 보통 가더라고. 해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종종 해 먹는데 네. 아닌 분들은 아예 집에 가스 끊어버리고 배달 일변도 네. 버너로 휴대용 그 버너로 라면만 끓여주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등대 씨는?
1: 저는 저도 배달만.
0: 아, 거의 배달로.
1: 네.
0: 나가서도 안 먹고 거의 배달입니까?
1: 네. 배달만.
0: 좀 어떤 배달 음식 좋아하세요?
1: 저는 햄버거 먹거나 아니면 삼겹살 이렇게 주로 시킵니다.
0: 아니,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햄버거랑 삼겹살로 계속 돌아갑니까, 그게?
1: 가끔씩 그 마라샹궈도 먹어주고.
0: 그러면 맞네. 대충 네, 버거랑 네. 고기 하나, 네. 매콤한 거 하나.
1: 네, 맞아요.
0: 박자가 맞네요. 네. 그거 위주로 시키시고 네. 집에서 두 끼 다 먹는 다음에 두 끼 다 그냥 주문해서?
1: 네. 근데 보통은 한 끼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정 있을 때
0: 먹고 집에서 한 끼 먹게 되고
1: 자기 전에 한 끼 먹고
0: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딱 들어봐도 먹는 거에 막 집착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신가 보다.
1: 네, 맞아요.
0: 맛집에 무조건 가야만 해 막 이런 거 아니죠?
1: 네, 그런 건 딱히 없어요.
0: 그래도 밤에 집에 딱 이렇게 와가지고 네. 일 다 끝났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혼술 혼밥 약간 이거에 로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없는 거예요?
1: 네, 저는 술을 못 해가지고.
0: 아예 못 하시는구나.
1: 네. 그런 게 없어요, 딱히.
0: 네. 그러면 진짜 그냥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1: 네.
0: 씻고 그냥 주무시는 거?
1: 네, 저 배고프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0: 먹어야 잘 수 있어서 또 이렇게
1: 또 안 먹진 않는구나.
0: 네.
1: 네, 막 대단한 걸 먹지 않을 뿐.
0: 네, 좀 배를 채워요. 되기 때문에.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점점 리더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등대 씨는 리더이자 보컬 팀의 중심에서 멤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좀 나 잘하고 있나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걱정거리를 좀 일부러 만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0: 저는 좀 걱정거리를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꾸만 신경 쓰이고 네. 자꾸 돌아보고 막 이래요?
0: 네, 계속 후회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고 잘한 것도 아쉬운 부분을 좀 오히려 찾고 좀 만족을 좀 안 하는 스타일.
1: 그게 사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0: 네,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면 내가 리더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0: 그런 건 아니고 계속 그냥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1: 아, 네, 그냥 성격이.
0: 네. 좀 리더로서는 좋은 리더가 아니다.
1: 네.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0: 네, 맞아요.
1: 네, 계속 다그치고 후회하고 네. 막 이러니까.
0: 네, 맞아요.
1: 좀 희망을 주고 그냥 잘했다 잘했다 좀 해줘야 되는데.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시고 멤버들도 좀 그렇게 느끼나요?
0: 네, 멤버들도 같이 고민해주고 항상 잘 도와줍니다. 그냥.
1: 좋습니다. 이쯤에서 등대 씨의 추천곡을 한 곡 더 들을 텐데 Y2K92의 By Eliza라는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네.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Y2K92의 정지빈님을 되게 아티스트적으로 멋있어 하는데 새로 나올 앨범에 첫 뮤비를 찍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1: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군요.
0: 네, 그래서 또 이 곡을 선정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미분당
1: 스포한공연배오늘은리더이등대씨와함께하고있는데요그본명이시죠
2: 아본명아닙니다
1: 아그래요
2: 네
1: 아진짜
2: 네
1: 되게독특하고멋진이름이다생각했는데가명이었군요
2: 네
1: 어그러면가명을등대로지으신이유는
2: 제가
1: 키가커서
2: 네맞아요
1: 직접지으셨어요활동시작할때부터
2: 네그대학교때그팀명을정해야되는데그때그냥등대로했거든요
1: 아팀이름을
2: 네그래서그때이후부터이등대로
1: 이등대씨와함께네가명이었지만등대씨와 이야기를나눠봤고스포한시그니처질문입니다내미래를스포한다면
2: 어나중에라디오 MC 를하고있을것같습니다
1: 네어네모든게뜻밖입니다 네그해달라고해도거절하실것같은 이미지신데
2: 네
1: 하고싶으셨다는것에1차놀랐고라디오는보통 DJ 라고하는데
2: 아 DJ
1: MC 로
2: 아죄송합니니다
1: 아죄송하시라요너무매력적이에요충분히너무좋을것같아요탐내실것같아지금네너무매력적으로오늘해주셔가지고라디오 DJ 에도생각이있으시고실제로좀이야기하고소통하고이런걸좋아하시나보네요
2: 네많이좋아해요
1: 언젠가또라디오 DJ 등대씨의모습도프로그램등대지기딱해가지고완벽한데
2: 좋은데요
1: 자오늘이렇게함께하셨는데어떠셨나요
2: 아너무편안하게잘해주셔서너무좋았고소통이란건이런거구나 이제배워간것같습니다
1: 저도요저도요 、네、너무매력적인등대씨알게돼서너무좋았습니다 、
2: 네、
1: 오며가며자주뵐텐데또、
2: 네、
1: 자주뵙도록하겠고、
2: 네、
1: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청취자분들이랑팬분들께직접인사를부탁드립니다
2: 팬분들너무들어주셔서감사하고청취자분들너무감사합니다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1: 좋습니다、네、 2부끝곡도등대씨의추천곡으로앨리스인체인스의너셀이노래들으면서등대씨는먼저보내드리고저는3부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오늘나와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하나둘셋하면같이스포해서죄송합니다외쳐주세요、
2: 네、
1: 하나둘셋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3: 아이고 이거 지난달에 한창 더울 때 이거 언제 가을 오고 언제 시원해지나 했더니 야 이제 저녁에는 좀 쌀쌀하네 좀 추운데 이거 이러다가 또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데 효라니 효라나 너 왜 씩씩거리면서 와 뭐? 아들 때문에? 왜? 중3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인데 파열돼가지고 깁스했는데 깁스 풀자마자 신나서 바로 축구하러 갔다 어? 대체 아들은 왜 이러냐고? 이해가 가 안가? 어허 효란이 이리 와봐 우리 효란이 커피 이거 주자 이거 커피 믹스 이거 상자에 든 거 요걸로 주자 요거 상자에 든 커피 믹스 집에서 많이 타먹을 수 있게 이거 내가 사줄게 집에서 열받을 때마다 한 잔씩 타서 마셔 알겠지? 그러더라 아들들은 깁스하고도 축구하는 애도 있었어 내 친구들 중에 생각해보면 그 깁스 한 발로 살짝살짝 차던지 아니면 그 발로 짧게 땅을 딛고 다른 발로 펑 차던지 잠깐 짚는 건 괜찮다고 착하네 다 낫고 깁스 풀고 하러 갔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아이고 이거 누구야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찐빵이야 찐빵이 요즘 별일 없어? 아니 뭐야 남자친구의 SNS 부계정을 발견했다고 거기에 3년 전에 사귄 여자친구 사진이 있어 전전여친인 것 같은데 계정 지우라고 말해도 되냐고? 아이고 일단 이리 와봐 아유 이거 너는 일단 그 불땡 볶음면 이거 매운 거 이거 좀 줄게 이거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이거 근데 찐빵이는 전전여친까지 어떻게 알아? 얘기를 막 했나? 얼굴 보면 아나? 아니면 그냥 추측? 전여친 사진을 내가 봤는데 누가 봐도 여친처럼 보이는데 전여친은 아니니까 전전여친인가 보다? 근데 옆에 있는 내 남친의 얼굴이 한 그 나이 정도로 동안으로 이제 옛날 얼굴이라서 추측을 한 건가? 와 전전여친 근데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되지? 그거를 공개 계정으로 해놨나? 말도 안 돼 부계를 너무 싸우지 말고 일단 나 그거 봤다 비계로 해놓는 거 까먹거나 이거 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놔둘 거냐 물어보는 거 정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일단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래 안녕 야 양이구나 양이야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뭐? 친구가 일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이리 와봐 따뜻한 마음을 가졌네 양이 만두 줄게 만두 먹고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고민 이럴 때 오히려 세게 나가면 어때? 번아웃 그놈의 번아웃 막 이렇게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처럼 왜? 또 그 표정 보니까 또 시름시름한 게 또 번아웃 타령하려고 그러지? 완전 찐친 바이브로 별론가? 상처받을 수 있겠나? 야 뭔 놈의 번인은 없.

0: 스포왕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없냐 막 이러면서. 역제한 이거. 그래, 친구도 섬세한 친구면 이거 절교할 수도 있거든. 이거 잘못하면 농담이니까 좀 이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래도 착하다, 착해. 양이 너무 착하다. 그래, 이따 얘기해. 가.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였습니다. 우리 또 형님 DJ님이신데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포왕 편의점에 오신 분들, 아, 먼저 다리 깁스 풀자마자 축구하러 간 아들이 이해 안 된다. 근데 그 갑자기 제가 웃은 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깁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되게 궁금하고 부러웠어요. 깁스한 애들이 어떤 느낌일까. 근데 막상 해보면 엄청 불편하고, 그리고 그 목발이 또 남자애들 로망이거든요. 약간 있어. 그 목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 안경 써보고 싶은 것처럼. 근데 해보면 그게 생각보다 겨드랑이 엄청 아프고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그거 되게 그렇게 해보고 싶다가 막상 하고 나면 또 그게 언제 푸나. 막 조마조마 빨리 풀고 싶다. 이거 목발 안 하고 싶다 하는 그 기억 저 아직도 나가지고. 저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키가 작아서 맨날 맨 앞줄에 앉아있다 보니까 선생님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뭐 분필 가져와라. 뭐 양호실에 가서 누구 뭐 이렇게 전달해라. 그래갖고 그게 사실 수업 중에 심부름을 한다는 거? 아 왜? 아 너무 운이 안 좋다. 어떻게 너만 심부름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특권이에요. 수업을 그만큼 안 듣는 거잖아. 그래 나가서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어린 날에 저는 수업을 오래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심부름을 선생님이 시키면 교무실까지 막 뛰어갔어. 그렇게 애가 착했어. 그래서 막 계단을 세 칸씩 뛰어내려가다가 발목을 빡 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꿈꾸던 깁스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심부름 가다가. 하고 했는데 막 간지럽고 막 거기서 막 털 막 빨리 자라는 것 같고. 너무 싫었어. 그리고 남자친구 SNS 부계정을 발견했다고 하신 분, 거기에 전전 여친 사진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계정 삭제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부계가 전전 여친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전 여친과의 러브스토리만 가득한 부계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다른 거 하는 부계인데 거기에 안 지워진 전전 여친의 사진이 몇 개 있는 건가? 요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 몇 개 남아있는 거면 나 네 부계 봤다? 어? 그거 봤어? 어? 나 그거 안 하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야 거기 너 옛날 여친 사진 있는 거 알아 몰라? 뭐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그냥 럽스타그램이야. 막 계속 막 저기 여행지 막 둘 막 장소만 바뀌었지 다 둘이 같이 있어. 막 막 이거 있잖아요. 손잡고 따라가는 그 뒷모습 찍은 사진. 이거 낭만샷 막 이런 것만 가득이야. 이러면 진짜 오히려 좀 곤란하지. 내가 봤다고 말하기 나도 자존심 상하고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말해야 되려나? 부계 지워. 이렇게 비공개 처리해 빨리.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렵네. 이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분은 번아웃 온 친구를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심각하게 그러시는 건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은 장난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인생 전반을 놓고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일단 들어줘야지 뭐. 들어주고 제가 정말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말을 얹기보다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친구한테 고마움을 많이 나중에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만 열면 막 그냥 자꾸 번아웃이 입에 붙은 막 그런 친구 있어. 장난처럼 나 너무 힘들어. 막 나 진짜 그만 좀. 맨날 그러는 애들한테 이제 그놈의 번아웃 번아웃 이렇게 하라는 거였고 이거 장난이었고. 아시겠죠? 스포왕 편의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닉네임과 사연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어떻게 해서든 유행에 따라가 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 쇼폼이나 너튜브 켜면 한 번씩 뜨는 그거, 보다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거, 바로 AI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자꾸만 제가 모르는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보기 힘든 비주얼의 주인공도 나오고 소재도 파격적이고 또 전개도 빨라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뿐만 아니고 SF, 무협, BL 등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주인공들과 같은 세계관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채팅

앱도 있는데 심지어 내가 AI 캐릭터와 스토리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오호, 신기하네. 이것도 지금 몇 개 예제를 올려주셨는데 고려 제일검? 막 또 그거야? 북부, 남부도 그겁니까? 대검? 에, 그런 느낌인가? 아, 나 진짜 나 계속 그걸 못 따라가네. 나 힘드네 좀. 근데 그런 거 많이 본다고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막 쇼폼 SNS에 기반한 짧은 드라마 막 그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이다. 도파민 팍팍 때리는 거. 근데 그거 넘어서 이제 AI로 만들어진 이거 도파민 더 심한 그런 걸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러면서 요새 다시 롱폼 TV에 틀어놓을 수 있는 또 그런 영상이 긴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노래 듣죠? 이클립스의 소나기.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또 볼게요. 7506번님. 이제 막 수영을 시작한 초보 수영인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스케줄이 생겨서 기뻐요. 내일은 부디 더 둥둥 잘 뜰 수 있기를. 이야, 하루하루 즐거우시겠군요. 저희 집에 딸들도 수영장을 한 몇 달 전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삶의 즐길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보다 그렇게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우고 지난 여름휴가 처음으로 갔을 때 엄청 좋아하더라고. 막 수영장에서 배운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까불고. 그래서 수영 하나 배워두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추천 추천.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4589번님. 제가 네일샵 개업을 했는데 2주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가게로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오, 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어이없죠? 그래서 지금 열받아서 저희 집에 있는 걔 물건 다 정리 중이고 택배로 걔네 집에 보내버리려고요. 버릴까 했는데 꽃다발값 다시 돌려준다 생각하겠습니다. 아, 잘 가라. 그러니까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의 느낌이 하나도 없네. 제대로 열받으셨네. 근데 이걸 사연까지 보내시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다 잘 되고 싶은 마음 없는 걸까? 어쨌거나 마음 먹으신 만큼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9442번님, 일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기차 탔는데 그 기차만의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기차 오랜만에 타면 참 좋죠. 생각도 정리하고 밖에도 이렇게 보면서 가면 한 번씩 타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 타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기차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차 또 낭만 있죠. 노래 드릴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뉴진스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빅뱅의 빅. 아, 이 노래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좋았는데 점점 더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의 백미는 여러분 뮤직비디오 다 보셨겠지만 뮤직비디오 그 메이킹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뮤비가 아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게 쪼개놓으셨어. 뮤비가 너무 압축형 뮤비라서 솔직히 보고 나면 뭘 봤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한두 번 봐서는. 근데 이 메이킹을 보고 나면 아, 요 짧은 뮤비 안에 진짜 의도를 꾹꾹 눌러 담았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노래가 더 재미있게 들리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품이다, 이거 잘 나왔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추천합니다. 빅뱅의 BGT 대성이 빅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지윤님입니다.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야근할 것 같아요. 밤새 회사에 갇혀서 일에 치여있는 저를 위해 끝내주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 라고 이 플레이리스트 사연에 뒤에 한숨 붙은 건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하... 한숨을 쉬어주셨어요. 그래... 다음 주 좀 바쁘시군요. 저도 다음 주에 좀 바쁜데 같이 들어야겠다. 지윤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야근러 전투력 올려주는 영크크식 마이웨이.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야근한다고 하신 분을 위한 플리였어요. 영크크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본연의 반대급부가 되고 싶은 마음. 아이고, 야근하시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올데이 프로젝트의 위킷,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지윤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을까? 그럴 때일수록 음악 딱 귀에 꽂고, 제가 맨날 다윤이한테, 저희 딸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빨리빨리 야근을 한다고 내가 새벽 몇 시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퇴근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게 다 유전자다. 저도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평생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다윤이도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때문에 다윤이도 그러는 것 같아서. 아빠가 그런 유전자를 줘서. 저도 느긋한 편이라. 그래도 지윤님과 또 청취자분들 중에 또 밤에 할 일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해치우고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왕도 곡 작업 오래 걸릴 때 작업실에 갇혀있는 기분 드는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그 기분? 미묘하게 달라요. 저는 계속 미루다가 이제 정말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빨리 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기보다는 시간에 그냥 쫓기는 그 기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갇혀있다기보다 시간에 진짜 달리기로 쫓아오는 기분, 시간이. 그래서 동이 터오면 많이 슬프지. 그 초조한 신음소리가 막 나오죠, 동이 터오면. 그런데 반대로 좀 뭔가 생산성 있게 밤을 새서 동이 트면 오히려 잠도 달아나고, 막 이게 뭔지 아시죠? 도파민 싹 돌아서 잠 확 깨는 거.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저도 또 앨범 작업 다 해서 하나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노래들 미리미리 또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낼 건지 알려주세요. 소개되신 분들에겐 플리와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요 노래도 참 또 지금 화제죠. 아이들 소연씨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나레이션으로 기안84가 함께한 퇴사할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자야하는데 자기 싫어서 꾸역꾸역 폰 보고 있어요. 어떡하죠? 라고 9356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폰을 보다가 보다가 우리한테 사연까지 보내셨네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폰을 보면 그렇게 졸리던 잠도 달아나기도 해요. 진짜 도파민 터지는 거 딱 걸리면. 그래서 진짜 운 좋게 지루한 영상들만 뜨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이게 안 지루하면

잠이 깨거든요. 초원이야 뭐 할 수 있지. 자는 곳에서 폰을 멀리하세요. 더 나아가서 집에서는 아예 폰을 안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폰의 밝기를 낮추세요.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고 그냥 덮어두세요. 할 수 있지만 그게 되냐고. 되면 내가 했지. 근데 진짜 그게 최악이래요. 진짜 눈꺼풀이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그대로 잠에 떨어질 때까지 폰을 보다가 툭 놓고 잠드는 게 최악이래. 왜냐하면 계속 그 핸드폰에 빛에 노출되고 자극에 노출되다가 정말 끝까지 간 거기 때문에 안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허전해도 딱 놓고 온전히 잠을 들 수 있게끔 딱 눈 감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할게요. 5922번님 새 잠옷 개시. 역시 뭐든 새 거가 좋다. 잠 잘 올 것 같아요. 굉장히 대비되는 사연이네. 새 잠옷을 개시해서 새 거라서 잠이 잘 올 것 같다. 야, 그럼 우리 두 분이 합치면 새 잠옷을 입고 폰을 계속 보면 누가 이기나? 새 잠옷이 이기나 폰이 이기나? 우리 PD님 작가님은 잠옷 입고 주무세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거 옷 아무거나 입으세요? 딱 잠옷처럼 생긴 옷 입으세요? 잠옷 입어? 아, 잠옷도 있고 그냥 티셔츠 입을 때도 있고. 저도 있긴 있는데 안 입게 돼. 단추로 잠그는 잠옷은 안 입게 되더라고요. 바지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바지도 진짜 그냥 잠옷 바지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럼 폰을 못 넣어서 잠옷에 주머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무줄도 좀만 더 짱짱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잠옷에 주머니가 있다 해도 핸드폰을 넣으면 바지가 막 내려가요. 바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서 또 선호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조금 짱짱한 반바지에 낡을대로 낡아서 흐느흐느해진 반팔티를 전 입고 자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일 잠옷으로 선호하는 티셔츠가 현행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 네 개를 계속 입고 빨고 해가지고 빨면 빨수록 잠자긴 더 좋아요. 섬유가 어딘가로 계속 소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얘기죠. 1982번님 5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랑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다 싶었는데 건강검진을 같이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것도 커플데이트라면 커플데이트일까요? 어디까지 하냐에 따라서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면하게 되는 내시경까지 하시게 되면 약간 진짜 같이 병원 간 게 되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마치 깨면 막 정신도 없고 막 하니까. 근데 그거 안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너하고 나하고 시력 며칠 해?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호홈님 동생이 며칠 뒤에 회사 면접을 보는데 제가 구두 하나 새로 해줬어요. 자꾸 면접 떨어진다고 슬퍼하길래 새 구두 신으면 또 좋은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했어요. 잘하셨네. 뭐든 동생 입장에서는 면접 잘 보라고, 야 이번에 떨어지지 말고 잘해, 긴장하지 말고 선물 받으면 엄청 힘이 나고 응원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형제 자매 남매시네요. 좋습니다. 내일 스포왕은요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스포왕 차트 날이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죠. 내일은 또 어떤 내용의 차트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일요일 밤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를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원위 시나리오. 혼자 있고 싶구나. 먼지 덮인 책과 조명 불빛 아래서 멍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의 우리무당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풍경이 예쁜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배경이 바뀌기도 하죠. 바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가 그려주신 홈페이지 화면이에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아가미를 만든 바로 그 스튜디오.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 아가미를 연출한 안재훈 감독님 만나겠습니다.

그의 바다, 백예린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오늘 매직아워 스페셜 F에 출연하시는 영화 아가미의 감독, 안재훈 감독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아무래도 영화 속 주인공이 아가미를 가진 사람이다 보니 노래가 바다가 들어가네요. 1998년 히치콕의 어떤 하루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활동을 하셨고, 제가 처음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 안재훈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된 건 2011년 작품 소중한 날의 꿈

0: 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와, 한국에서도 이거 가능하구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곳이 있구나라고 감탄하게 됐던 소중한 날의 꿈. 그 뒤에 한국의 문학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해 오셨죠. 그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한 건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라는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옴니버스 영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뒤에는 그 유명한 소나기, 또 무녀도 이런 작품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이번에 구병모 작가의 원작 소설 아가미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아가미죠. 그 아가미를 연출한 안재훈 감독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마주칠 때마다 아가미 언제 볼수 있어요? 아가미 언제 완성됩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입니까, 아가미? 만날 때마다 아가미, 아가미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가미 제작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몇해 전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작품을 해석하고 완성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아니, 뭐.

0: 9월 9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아가미를 연출하신 안재훈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우리 FM 영화 음악 홈페이지
1: 네.
0: 그림을 그려주셔서
1: 네.
0: 잘 써먹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 프로필도 그려주셔서
1: 네.
0: GV 공지 같은 거 나갈 때 저만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프로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 이제 연세 드신 걸로 다시
0: 네, 연세. 연세라니요. 이게 사진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젊게 그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네. 좀 어리게 네. 소중한 날의 꿈의 주인공 나이대로 이렇게 네. 그려주시면 고맙습니다.
1: 사실 즉시 명예훼손.
0: 아, 일단 더 나중에 또 까먹기 전에
1: 네.
0: 첫 곡을 신청하신 이유부터 네. 왜 이 노래를 네. 고르셨는지부터
1: 작업하면서 그 아가미 할 때 뭐 곁에 늘 있었던 노래여서
0: 네.
1: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으로 아가미를 보실 분들하고 함께 들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그의 바닷속에 나오는 가사가 어떤 상처에 대한 말이 있어요. 뭐 나를 바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 그리고 그거의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가미 속에도 상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상처가 과연 의도한 것이든 안 의도한 것이든 그런 느낌들이 이어지는 게 있어서 그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드디어 아가미가 개봉을 하네요.
1: 네.
0: 제가 뵐 때마다 아가미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언제 네. 볼 수 있나요? 여쭤봤는데 근데 아가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 네.
0: 살아오름 천년의 네네. 동행이란 작품 네.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작품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1: 완성이 되었는데
0: 네.
1: 그 아직 관객분들을 보여드릴 준비가 안

0: 돼서.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관객분들이 왜 배경을 이렇게 했을까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살아오름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기에 좋은 시기인데 어쨌든 배경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1: 네.
0: 근데 살아오름을 아시는 분들은 그 안에 온전한 서울이 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하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 살아오름은 네. 아마 내년에 정도나 잘 마무리해서
1: 네.
0: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더 갈고 닦고 있습니다.
1: 인터뷰를 보면 살아오름 천년의 동행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는데 뭐가 잘 안 돼서
0: 네네.
1: 힘들 때
0: 네네.
1: 그때 만난 소설이 아감이라는 네, 인터뷰를 봤어요. 네. 일단 이 구병모 작가의 소설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와 그때의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뭐 모든 직업이 어떤 한 큰 흐름이 바뀌고 이럴 때에는 다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직업들은 이제 저도 애니메이션을 해오면서 많은 벽들도 있고 또 상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것들도 있어서 살아오름을 마무리할 때 아 이게 진짜 마지막 작품이 되려나 아 네. 그러면 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때 이제 스태프분들이 아감이라는 소설을 보여주셨고 그냥 어떤 한 작품을 할 때는 사실 다른 분의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읽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혹여나 무엇을 가져올까 아니면은 너무 남이 만든 것에 그 너무 감탄이 돼서 내가 네. 만드는 것을 잊어버릴까
1: 아,
0: 이제 그쵸.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감이 소설은 읽는 내내 아 뭔가 더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 네.
0: 거기에다가 스태프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보자 이런 작품이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냥 만드는 사람들이 치유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1: 세상에 소설이 많잖아요.
0: 네. 네.
1: 그 모든 소설을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건 아닐 텐데
0: 네.
1: 아가미는 결정적으로 뭐가 네. 뭐가 그렇게 딱 꽂힌 건가요? 무엇에?
0: 저는 한국 그 소설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한강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 최진영 작가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 물론 그 박완서 선생님 이런 네네. 작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소설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보여지는 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들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쉬운 일들은 아닌데 아가미는 다행히 함께 만들 사람들이 선택해 주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함께 작업을 할
0: 애니메이터분들이
1: 애니메이터분들이
0: 네, 먼저 이거를 좋아해 줬고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용기를 필요로 하고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게 된 것 같아서 네, 이 작품을 우리한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이제 소설을 읽었고 소설이 마음에 들었고
0: 네.
1: 그럼 이제 판권을 확보해야죠.
0: 네.
1: 근데 구병모 작가님이 이게 영화계에서 인기가 있는 분이잖아요.
0: 네.
1: 이미 파과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0: 네.
1: 아가미 판권은 그냥 쉽게 이렇게 싹 이렇게 된 건가요?
0: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 힘든 일들이 그땐 쉬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실사 영화에서
1: 이미
0: 네네 말씀을 진행 중에 계셨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거의 조금 반은 그냥 반이 아니라 좀 많이 포기를 해서 에이 설마 이 기회가 우리한테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저희한테 오고
1: 네.
0: 또 애니메이션 작업에 대한 이해를 구병모 작가님이 엊그저께 GV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깊이가 있으셔서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좋아 이런 뿐만 아니라 그 고됨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해온 길들 이런 것들을 얹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선택이 네. 되었습니다.
1: 무슨 그런 조건 같은 건 없었어요? 가끔 뭐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 뭐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는데 뭐 요거는 바꾸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구병모

0: 작가님은 그런 건 없었나요?
1: 저는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런 작은 단어 하나에서 아, 구봉호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애니메이션 아가미는 이 범위가 있구나.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 말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시작이 될 텐데.
0: 약간 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좀 가르쳐주듯이. 네, 맞아요.
1: 네. 어쨌든 틀리면 욕이라도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셔서 네. 뭔가 좀 저는 소중한 날의 꿈 작가님이 이제 송혜진 작가님이잖아요. 은진과 상현.
0: 은진과 상현. 네.
1: 그 작가님한테 하고도 그랬어요. 정말 선문답처럼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뭐 아주 가끔 만나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래서 그런 거리감이 너무 좋았는데 구병호 작가님도 그런 거리감을 주셔가지고 온전히 단어 하나하나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0: 이제 이쯤 되면 아직 소설을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은 네. 궁금하실 거예요. 네. 대체 아가미는 무슨 내용인가?
1: 네네.
0: 영화 아가미는 어떤 내용인지 네. 감독님께서 자 설명해 주시죠.
1: 네네. 이 아가미라는 소설이 더 매력적인 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라는 게 그 어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1시간 5분 동안에 관객분들이 그 어떤 것에 도달하게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큰 줄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아이의 생사여탈권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 뭐 어떤 나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가 스스로 아가미가 생겨서 살아나오게 되는데 가장 이 여기 소설에 너무 좋았던 부분은 그렇게 생긴 특별한 기능이 뭐 세상을 구하거나 사람을 막 구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영웅적 서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놀라운 기능이 너무 형편없는 어떤 가정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기능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대단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직업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부터 아가미는 그런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부족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 결말을 지켜보는 동안도 고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해체된 가정을 뭐랄까 약간 동화처럼 찾으러 떠나면서 결국에 첫 번째 생긴 아가미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생기고 두 번째 아가미는 그렇게 본 아픔들, 슬픔들 그 가운데서 진짜 아가미가 생겨나서 어찌 보면 관객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희망적인 아가미는 소설이 끝난 뒤에 시작될 것만 같은 네, 그런 이야기를 가진 소설입니다.
0: 저는 아가미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려고 네. 꾹 참고 있었어요. 네. 소설을.
1: 네.
0: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제 바로 소설을 읽었거든요. 네. 대부분 아마 소설을 읽으신 분이 내가 소설에서 본 그 이야기네 라고 하실 네. 텐데 가장 큰 변화는 배경이 네네. 한국이 아니에요.
1: 네네.
0: 네, 유럽이에요.
1: 네네.
0: 왜 그러신 거예요?
1: 우선 아가미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아가미라는 소설이 그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는 한국의 어떤 지역의 사회의 풍경과 시대의 풍경이 들어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이었고 뭔가 아가미는 이야기 자체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세계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주인공들의 서사만 딱 보면은 그래서 뭔가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또 훌륭하신 감독님들이 실사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사회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서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그것을 또다시 그림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조금 새롭게 한번 확장을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 속에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하나하나 해가는데 그중에 이제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배경이 가장 확실하게 눈에 띄는 거여서
0: 네.
1: 배경 자체를 조금 더 바꿔서 그 캐릭터에 좀 더 몰입하게 하고 배경은 구병모 작가님의 아름다운 문장을 대체하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해보자 해서 이제 배경을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구병호 작가님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어? 작가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1: 제가 네. 그분의 그 좋은 덕담을 제 입으로 옮기면 부끄러워져서
0: 부끄럽지만 괜찮습니다.
1: 네. 그래도 뭐 그 놀라워하시고 만족해하시고
0: 네. 네.
1: 또 그 안에 우울의 방향을 틀어준 것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보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원작자한테 네. 오케이를 받고
1: 네. 네. 네.
0: 일단 원작자는 만족해 네. 하셨군요. 자 이제 두 번째 신청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요. 이 곡은 조연출
1: 네.
0: 조슬기 조연출님께서 네. 신청하셨다고요? 네. 본인에게 주어진 신청곡을 다 이렇게 품앗이를 하셨나요? 왜 다 네. 이렇게 나눔을 하셨나요?
1: 네 개의 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한 감독에게 왔을 때 조연출님은 이 야가미를 하면서 거의 감독만큼 고민하고 선택하고 아파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분이 선착순에서 가장 빠르게 네. 해주셨고 저도 그 덕분에 들으면서 네. 가사 하나가 너무 좋아서 네. 앞으로 잘 들여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조슬기 조연출님께서 신청하신 이문솔의 상사병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좋았습니다. 아가미 콘티 짜면서 목욕탕 단골 손님이 되었다고 기사가 나와요. 목욕탕엔 왜 가신 거예요?
1: 원래도 그냥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을 가는데 아가미 속의 고뇌 물속은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을 조금 한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0: 네.
1: 이게 과연 공포일지 아니면은 위로일지

0: 아니면 어떤 건가를 좀 느껴보려고.
1: 수영장을 갈 수도 있는데 왜 목욕탕을
0: 가? 거기 저희 사무실 근처 목욕탕이 되게 특이한 게
1: 네.
0: 여탕이 없고 남탕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여탕이 있어야 되는 공간 정도를
1: 네.
0: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1: 네.
0: 그냥 가면 저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각하고 콘티도 생각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경험 생각을 많이 준 것 같아요.
1: 어쨌든 다양한 물의 표현을 좀 네. 연구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네요. 네네.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인상적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네. 물속이 아름다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닐까?
0: 네네.
1: 이게 어떤 아가미를 만들어 가는 데 좀 중요한 키워드가 네네. 된 건가요?
0: 나중에 아가미 작품을 보시면은 거기에 수면이나 이런 물빛들이 마지막 하나 빼고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파랑색 이런 느낌으로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유아의 어두운 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얻은 느낌 이런 것들을 색감도 그렇게 해가면서 그냥 아름다움으로다가 모든 것들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1: 그리고 제목이 아가미고 네. 주인공한테도 아가미가 달려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리고 물만 관찰하면 안 되고
0: 네네.
1: 생선도 관찰하신 거예요?
0: 그렇죠. 여기 그 마포에 있는 아니 그 망원시장?
1: 네.
0: 거기 이제 조연출하고 스태프들 같이 가서
1: 네.
0: 그 생선 자르는 아줌마한테 부탁드려서 네. 계속 뭐 그런 것도 그렇고
1: 네.
0: 그런 관찰하는 거를 작업할 때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또 역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잘 관찰해서 관객분들이 스쳐 지나가다가 보신 것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조금 제대로 그려져 있게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합니다.
1: 근데 이게 생선의 아가미랑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네. 아가미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0: 네네.
1: 지금과 같은 아가미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0: 논의를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한 개로다가 뭐 귀, 뒤 아니면 여러 부분들 아니면 특이하게 손에다가 하는 건 어떨까부터 해서
1: 네.
0: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약간 상처가 아가미라는 것처럼 약간 할퀸 것 같은 상처 같은데 숨을 쉬게 하는 네, 이런 논의들을 거치고 또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조금 더 모양이 괜찮을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1: 아마 소설을 먼저 읽으신 분은 아가미만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0: 네.
1: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늘이 네네.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봤으니까 네. 저는 그게 반대로 궁금하더라고요.
0: 네.
1: 이게 소설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표현된 걸까?
0: 네.
1: 근데 아직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은 소설에 네. 표현된 이거, 네. 아가미는 그렇다 치고 비늘을 어떻게 했을까?
0: 네. 네.
1: 소설에서 비늘을 표현하는 게 한 조각 한 조각이 저마다 다른 반사각을 가지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 사람의 몸이라기보다는 잘 세공된 보석 같아 보인다. 네. 라고 되어 있는 활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네. 이거 엄청 좀 고심하셨을 것 같던데
0: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비닐은 의외로 이제 쉽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자개가 있잖아요. 자개농이
1: 네네네.
0: 그래서 아, 이 자개 느낌을 비닐처럼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다들 너무 공감도 되고 또 습관적으로 그 뭐랄까 애니메이터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우리가 이제 한국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너무 거창해지는데 그런 요소를 조금이라도 넣는 거는 한국 애니메이터들은 습관적인 게 조금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거를 캐리안처럼 크게는 하면은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거를 넣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개까지는 이게 합의가 빨리 됐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셀화 3D가 아닌 셀화해서 구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엄청 고민의 과정이 많이 거쳤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느끼는 비늘의 빛깔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장에서 잘 세공된 그래서 비닐은 아가 그 자개처럼 했지만 잘 세공된 이 느낌은 그래서 눈에다가 넣은 거예요.
1: 눈에요?
0: 눈동자가 보면은 굉장히 어떤 보석 같은 돌의 한 단면을 자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런 단어 느낌은 눈 속에다 넣고 그 비닐은 그런 자개 같은 느낌을 넣어서 뭔가 익숙하면서도 빛나는 이 단어에 찾아 다가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1: 안 그래도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 이것 때문에 지금 영화 다시 봐야 돼요. 눈 보려고.
0: 네.

0: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원래라면 절대로 그리지 않았을 네. 눈을 그렸다. 네네. 원래라면 절대 그리지 않았을 눈은 무엇이고 원래라면 안 그렸을 텐데 왜 이번엔 그렸을까? 네네. 그게 다 궁금해져요.
1: 그 이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눈동자가 동공과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해서 빛나는 부분에서 네네. 저는 작업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본인들의 많은 창작자들이 이뤄낸 결과물들이 눈의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하면은 그냥 그 눈을 가져다 쓴 게 돼버리거든요.
0: 그냥 따라한 게 돼버려요.
1: 네. 너무 네. 따라한 게 되는 거여서 이제까지는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담백하게 동공 하나 하이라이트 하나 여기에서 다른 그 눈의 눈짓 몸짓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표현하자 이게 이제 원칙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태프들도 이제 그걸 잘 따라왔는데 아가미를 하면서는 캐릭터 자체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스태프분들이 눈을 좀 이번에는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옳거니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 이런 눈을 진짜 그릴 자신 있겠냐고 이 1124시퀀스면은 거의 한 10만 장 이상이 될 텐데 네. 이 눈을 다 이렇게 그릴 자신 있겠냐고 했던 스태프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멋지게 그려보고 싶다고.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는이라는 말을 뭐 은연중에 해버렸는데 저희 스태프들도 너무 좋은 거는 이 다음을 위해서 지금 거를 한다는 생각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거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눈동자를 이렇게 원없이 예쁘게 그려보고 싶다 하고 저도 좋다 해서 눈동자 이렇게 정했는데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 카메라를 눈 가까이 원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바스트샷 정도로 해서 손짓, 몸짓 이런 것들로다가 캐릭터를 살렸는데 지금은 딱 가까이 다가가서도 딱 표현이 살고 하니까 아 이런 눈동자가 좋고 또 스태프분들이 그 눈동자 표현을 그렇게 눈동자를 여러 가지로다가 넣는 표현들도 방식이 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 방식을 찾아낼까를 애를 써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눈을 이렇게 그림 더 어렵지만 그걸 그려내 주어서 또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0: 아까 10만 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해도 네. 만드는 과정은 말로 들어도 잘 사실은 네. 이해를 못하는 분이 저를 네. 포함해서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2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네. 또 셀 애니메이션 네. 이제 이런 네. 용어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아가미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디지털 작업이 포함된 작품일 네.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서로 좀 보완이 되고 조화가 되나요?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이? 네.
1: 이 요새는 2D 애니메이션을 2D 디지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셀 애니메이션이 있고 네. 2D 애니메이션이 있고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셀 애니메이션은 그야말로 종이와 연필로 그려서 네. 그것을 그 셀로판지라는 그런 데에다가 네. 제록스를 떠서 거기다 물감을 칠해서 한 장 한 장 촬영하게 되는
0: 그게 이제 예전 방식.
1: 그렇죠. 예전 방식이고.
0: 미야자키 하야오 다큐 같은 거 보면 네. 옛날에 이제 막 그 네. 혼자서 하던 그런 방식.
1: 저도 거기부터 했답니다. 다음 주 9월 16일이 34주년.
0: 아, 네.
1: 그래서 그 34년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D는 종이와 연필로 그리되 스캔을 해서 칼라를 컴퓨터로 하는 거를 2D 애니메이션이라고 네. 이제 하게 됐고 네. 종이와 연필이 있느냐 없느냐 셀 애니메이션은 종이와 연필에 그려서 네. 칼라까지도 사람이 일일이 물감으로 칠한 거 네네. 2D 애니메이션은 종이와 연필로 그렸지만 네. 스캔부터는 컴퓨터로 작업한 거
0: 네네네.
1: 근데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아예 신티크라고 해서 종이와 연필이 없어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네. 그 아가미는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이고 저는 2D 애니메이션을 한 거죠. 제가 그리면 스캔을 받아서 이제 후 작업은 그 디지털로 하고.
0: 그러면 감독님은 수작업을 하시고 네. 스태프들은 이제 종이와 연필 네네. 없이 하는 단계의 작업을 네네. 하신 거군요.
1: 근데 저희 스태프들이 한 20, 30대 분들인데 저하고 극장용을 벌써 한 뭐 4개까지도 한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종이와 연필부터 해오

0: 오신 분들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의 정통성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신기하게 아까 말씀하신 살아오름은 또 이전 작품이라 2D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개봉하면은 네. 오히려 작업 방식은 더 옛날 방식이 돼버리는 것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가미는 그렇게 신티크라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 스태프들도 완전히 그 액정 타블렛을 완전히 적용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사 영화에서도 재밌는 게 이제 필름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네. 카메라로 작업을 하면서 필름 카메라의 질감을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디지털 카메라인데 필름 카메라처럼 보이고 싶어, 필름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어떠한 그런 좀 촬영 기법들을 고민하는데, 약간 저는 애니메이션도 그런 것 같아요.
0: 그
1: 디지털로
0: 좀...
1: 작업하지만 과거의 셀 애니메이션 같은 질감이 좀 약간 좀 나오길 바라는.
0: 그게 너무 궁극적인 목표인 게, 이 저도 그렇고 예전에 한 분들은 이 타임라인이라고 가지고 그림이 몇 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게 네. 이제 연출자마다의 독특한 자기의 지문이에요.
1: 네.
0: 근데 일본은 당연히 거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존재해서 각 필름들이 고유성을 띠는데, 이제 한국은 디지털로 작업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1: 네.
0: 또 하나는 이 아가미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오늘 지금 생각난 건데, 이게 지금은 영화 촬영 현장도 카메라가 너무 여러 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편집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1: 리들리 스콧은 한 번이 12개 쓴대요.
0: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고전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아.
0: 애니메이터들이 카메라를 여러 개 놓기 아니라 애니메이터들이 그냥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딱 지정하고 고민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클래식한 영화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같은. 네. 그렇습니다.
1: 애니메이션은 특히 목소리 연기에 대한 네네. 선택과 고민이 네. 클 수밖에 없을 네네. 것 같아요. 정혜인 씨가 목소리 네. 연기하는 곤은 콕 집어서 소설에
0: 맞습니다.
1: 목소리에 대한 묘사가 네. 나와 있어요. 그 목소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소리와도 닮지 않았다. 네. 분명 사람이 내는 육성인데 마치 맑은 공기가 그 사람의 몸속에 응결되었다가 부서져서 가장 고운 성분만 골라져 수많은 입자로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듯한 소리 등등등. 그 뒤에도 그 소리에 대한 네네. 묘사가 한참 있거든요. 네. 이거 부담스러워서 정혜인 씨 어떻게 합니까?
0: 정혜인 배우님이 네.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 네. 저거 먼저 읽으셨어요.
1: 아,
0: 네. 그냥 저의 말이 필요 없이
1: 네.
0: 저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될 텐데
1: 네.
0: 저거를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낭독하시고 이제 농담처럼 제가 여기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 네.
0: 또 당연히 원작도 읽으시고 애니메이션도 보셔서 아마 본인 목소리가 안 맞으셨으면은
1: 네.
0: 아마 바로 거기서 말씀을 하셨을 테고 저희도 네. 그거를 수용했을 텐데 찾아가시려고 애쓰고 제가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면 어떤 부분 어떻게 느끼시겠구나를 말씀드려서 네 너무 그 과정까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이 작품 경우에는 그럼 녹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녹음을 먼저 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0: 아닙니다.
1: 건가요?
0: 일단 그림이 당연히 그린 게 있으니까 네네. 그걸 보시고 하시되 저희가 그린 그림에 너무 맞추는 게 아니라
1: 네.
0: 여기 대사는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호흡은 이러면 될 것 같은 거를 해주시면
1: 네.
0: 저희 애니메이터들이 또 그림을 다시 고치고
1: 그러니까
0: 이런 작업이 진짜 감동인 거예요. 어쨌든 뭐 하나가 딱 끝나서 아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젠 더 고치기도 힘드니까 맞춰주세요. 그리고 배우님도 이 와가지고 내 목소리가 나중에 고쳐지는 것도 부담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시고 수용할 범위는 정하고 하지만 또 바꿔야 될 것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들도 고스란히 영상에 잘 담아서 나중에 애니메이션 목소리에 대해서 편견 없이 토론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때

0: 네.
1: 시도 있고 권혜요 씨도 있고.
0: 네, 맨 네. 앞에 전화해 주시고.
1: 아주 잠깐. 네. 네. 그런 많은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해 주셨습니다. 영화 아가미. 자, 세 번째 신청곡은 아가미 수석 애니메이터 김재희 씨의 신청곡입니다. 네. 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애니메이터 김재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봄봄에서 운수 좋은 날을 볼 때의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운수 좋은 날에서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그 시대 배경에 재즈 음악이 네네. 계속 흘렀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약간 재즈 선율을 영화 네네.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고 어떨 때는 대사를 덮을 만큼의 볼륨으로 음악이 전체를 압도하게 또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음악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방식을
1: 그러니까 이게도 오히려 아가미의 그런 새로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서는 넣게 되었습니다.
0: 요거는 아마 관객 반응이 엇갈리긴 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주는 분과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확실히 있을 거라서 이 음악에 대한 평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영화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머리를 쓸어 올리는 그 동작에 대한 그 어떤 선호가 있으신 걸까? 영화에서 인물들이 머리를 쓸어 넘기는 동작이 유난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1: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과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0: 아니 과한 건 아니고
1: 그 뭐 이제까지도 한국 사람을 그릴 때에는 동작의 특수성을 진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곤도 좀 머리가 길고 인형도 조금 머리가 길어서 어떤 그런 자기의 감정 변화를 이렇게 할 때 했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손쉽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해류가 가끔 옆머리를 넘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뭐랄까 조금 이제 동작의 그게 분명하니까 제 전작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리지널로 쓴 시나리오에는 여성이 주인공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캐릭터들은 조금 더 움직이거든요. 남성 캐릭터들은 안 움직여가지고 이 표현하기가 아까 말씀처럼 눈동자도 제한적이고 한데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동작이 조금 더 넣었을 때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그 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동작들을 조금 생각해서 넣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0: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문화권마다 캐릭터를 표현할 때 동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럼 그거 계속 연구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1: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큰 범주로는 뭐 자기 터전에서 자란 자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동작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재밌어하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아가미가 이거 판권 사고 개봉까지 얼마 걸린 거예요 그러면?
1: 저희가 아가미를 제작할 때 스태프분들하고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제작 기간을 2년이라든지 너무 오래 끌면은 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투자를 했을 때 너무 완료될 때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이
0: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넣었는데
1: 맞습니다.
0: 돈이 안 돌아와. 몇 년이 지나도 약간
1: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제작 비용으로 지금 관객들이 보시는 완성도를 만들어내면 어쨌든 기준이 될 수는 있겠구나. 아, 한국 애니는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제작 기간은 2년 정도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하려는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게 진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짜 제작은 2년 안에 했고 단지 이제 개봉할 때까지는 아까 말씀처럼 조금 더 완숙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던 기간입니다.
0: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든 아가미를 극장에 개봉하신 소감을 여쭙고 싶네요.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1: 사참 이게 그런 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와 손으로 쓴 편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0: 아 김중배 다이아몬드에서부터 벌써 좀 연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지만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서 정성스러운 편지를 썼고 하지만 뭐 극장에서 받아주시는 우체부가 많지 않아서 보시기가 힘들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만들고 또 백부사분들이 애써

0: 가지고 계셔서 그게 도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들 때는 진짜 독립장편처럼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개봉할 때에는 더 힘든 환경이지만, 또 영화라는 게또그 안에서 관객분들이 살아나게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 같고요.
1: 네.
0: 관객분들이 정말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그림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관객분들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신청곡은, 이건 누가 신청한 거예요? 유나의 태양 물고기. 유영단이 뭐예요?
0: 아가미가 이제 개봉을 한두 달 앞섰을 때
1: 네.
0: 모레도 더 해보려고 전국 대학에서 제 전작을 상영하면서
1: 네.
0: 한국 애니메이션이 걸어온 길 이런 빛깔을 이제는 상영하면서 GV를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대학마다 그 작품을 본 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작은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립장편 애니메이션에서 극장에서 갈때 무언가 조금 더 힘을 보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각 대학에서 학생분들이 서포터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이제 유영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1: 네.
0: 근데 저한테는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청년분들이 한 여름에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고 이런 시간들을 내서 아무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한 작품, 어찌 보면은 너무 훌륭한 정치가인데 아무도 지지를 안 해주는 누군가를 지지해줘서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애써주셔서, 뭐랄까, 개봉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빛을 지는데 이분들한테 가장 큰 빛을 지게 된것 같아서
1: 네.
0: 그 작가님 라디오에 말씀드렸더니
1: 네.
0: 요 곡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1: 유나의 태양 물고기를
0: 네.
1: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감독님, 그 살아오름 빨리, 최대한 빨리 볼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0: 살아오름 하면서 죽지 않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무슨 말씀 중에 마지막 작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0: 그게 좀 나쁜 언어 습관인데,
1: 네. 네.
0: 이게 그 좋은 각오를 말하는 것도
1: 네.
0: 나쁜 언어로 말하면은,
1: 네.
0: 그런데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작품은 한 50년쯤 뒤
0: 네.
1: 이걸 하고 다음 작품 또 빨리 극장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애플. 오늘은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한국 애니메이션 아가미를 연출한 안재훈 감독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마지막 곡 유나의 태양 물고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tonight. Yeah.
1: 아이고 힘들어.
2: 야, 오늘 이 노래 끝내야지.
1: 어? 오늘? 내일 하자.
2: 내일?
1: 내일 하자. 내일. 오늘 힘들어.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많더라. 네가 그리는 사랑과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편에 보상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끔씩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것을 간헐적 보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상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이번에도 혹시?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누워서 쇼츠를 계속 보는 것도 비슷한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재밌는 영상이 등장을 하니까 그 간헐적 보상에 매료가 돼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혹시나 하는 기대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멈춰야 할 순간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까지 하고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4월 1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블랙핑크의 셧다운이었어요. 아, 제가 이 간헐적 보상 때문에 쇼츠 중독에 빠진 적이 한번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데 한번 그냥 보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아, 뭐 두세 시간 말이 돼?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두세 시간이 뭐야? 뭐 세네 시간 반나절 내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끝나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고 핸드폰을 탁 하고 켜면 바로 허탈함과 허무함이 밀려와요. 진짜 그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짬이 생긴다? 그러면 또 쇼츠를 켜고 이런 생활을 저도 꽤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요즘은 좀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이런 간헐적 보상의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 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중독에 빠지신 분이라면은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빠져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이 시간은 중독에 빠져도 괜찮아요.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제 9월이 다가오면서 작가님 뭐 콘서트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시던데 네. 이번 주에 또 아주 특별한 무대에 서신다고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작가님이 활동하고 계신 그럼 날이니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고요?
1: 맞습니다.
0: 오, 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전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9월 15일이래요, 여러분.
1: 그렇죠.
0: 네. 유엔에서 만든 날인데 이렇게 좀 특색 있는 날에 펼쳐지는 공연들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행사 섭외 이렇게 받다 보면 뭐 조금 특이하다 싶은 행사들도 좀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저희 날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강원랜드 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0: 강원도에 있는 그
1: 네네네,
0: 네, 카지노에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초청받아서 12월에서 1월 1일 딱 넘어갈 때 뒤에서 폭죽이 막 팡팡 터지면서 저희가 그 앞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한번 나네요.
0: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1: 맞습니다.
0: 그 주최 측에서는
1: 그쵸.
0: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행사인데 네네. 초청을 받으셨네요.
1: 그래서 그때 곡 들을 다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0: 아.
1: 약간 신년 분위기에 맞게 개사를 해서 다 부르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되게 특별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함께할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 탐구 요한 슈트라우스 2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작곡가 집중 탐구 누구누구 했는지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다가 아, 이 작곡가를 아직까지 안 했다니 싶었던 작곡가입니다.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인데요.
0: 네.
1: 19세기 빈의 화려한 무도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곡가 중 한 명이기도 하고 사실 이 봄에 가장 어울리는 작곡가긴 하거든요. 왈츠가 많다 보니까.
0: 그쵸.
1: 네. 근데 더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딱 요즘 날씨와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0: 네.
1: 왈츠의 왕이라 불리면서 수많은 춤곡으로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춤바람 나게 만들었던 작곡가. 그 삶에 담긴 이야기와 음악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대한 이야기인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그게 떠오르네요. 2세가 있으면 1세도 당연히 있겠죠?
1: 그렇죠. 맞습니다.
0: 어떤가요?
1: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이름 그대로 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였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태어난 연도가 1825년이었는데요. 이미 빈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이름을 날리던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빈필하모닉에서 신년음악회 매년 연주하는 게 1세요? 2세요?
1: 맞아요. 1세예요. 1세의 앵콜곡. 이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고
0: 그쵸.
1: 사실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는 1세와 2세의 음악들이 다 연주가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0: 정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작곡가
1: 맞습니다.
0: 집안이군요.
1: 네.
0: 네.
1: 그런데 슈트라우스 1세는 슈트라우스 2세가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0: 왜요?
1: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0: 부모님들은 왜 네. 그러실까요?
1: 자, 그럼에도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슈트라우스 2세는 아버지 몰래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19살이던 1844년 자신의 악단을 이끌고 이 빈의 한 카지노에서 첫 공연을 열었고요. 이 공연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본격적인 음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0: 와, 19살에 본인의 악단이 있고 공연을 이미 열었어요.
1: 그렇죠.
0: 대단한데요, 추진력도.
1: 네. 네. 이날 연주된 작품 중 하나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처음으로 작품 번호를 붙여서 발표한 풍자 시 왈츠 작품 번호 1번이라는 곡인데요. 이 독일 시인이었던 리케르트의 동명 시집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이고요. 우아한 서주로 먼저 문을 열면서 여러 왈츠 선율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젊은 슈트라우스 2세의 패기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아버지 몰래 꿈을 키웠던 청년의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풍자시 왈츠 작품 번호 1번 함께 감상하시죠.

0: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풍자시 왈츠 작품 번호 1번 감상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딱그 왈츠의 전형적인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밝고 경쾌하고 또 약간 통통 튀는
1: 맞습니다.
0: 그런 것들. 그 춤추기 딱이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또 젊은 시기에 작곡했던 곡이다 보니까 약간 실험적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왈츠하면 딱 떠오르는 그렇게
0: 맞아요.
1: 딱 편안한 선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들어볼 수 있었죠.
0: 네, 이렇게 첫 공연이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셨지 않았을까요? 어땠나요?
1: 근데 슈트라우스 2세와 1세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이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슈트라우스 2세는 이후 자신의 악단을 이끌면서 아버지와 경쟁자가 됩니다. 네, 빈에서 정말 크게 대립을 했어요. 사이가 진짜 안
0: 진짜로요?
1: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바람이 나서
0: 어머,
1: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0: 이럴 수가.
1: 그래서 슈트라우스 2세가 사실 음악을 이렇게 더 드러내고 했던 계기가 된 거였죠.
0: 아버지를
1: 네,
0: 이겨야겠다.
1: 그렇죠.
0: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1: 이겨야겠다.
0: 넘어서야겠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군요.
1: 그렇죠. 이 경쟁이 꽤나 또 진지했는데요. 이
0: 네.
1: 음악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둘은 대립을 했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1848년 이 유럽 전역에 혁명의 물결이 번졌을 때 슈트라우스 1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왕당파였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실을 지지하면서 라데츠키 행진곡도 사실 이 라데츠키 장군을 위해 작곡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0: 그랬군요.
1: 반면 슈트라우스 2세는 이제 혁명 시민파, 이 혁명 세력을 지지하는 혁명 시민파여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크게 대립을 했습니다.

0: 이렇게 4분의 3박자 계열이고 우아하고 로맨틱하게 약간 미끄러지듯이 회전하는 느낌의 그런 춤곡입니다. 반면 폴카는 4분의 2박자 껑충껑충 뛰면서 경쾌하게 즐기는 좀 더 빠르고 유쾌하고 경쾌한 축제 같은 느낌이고요.
1: 아 좋습니다. 바로 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 작품 번호 117번입니다.

0: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많이 삽입된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 자체가 그런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기도
0: 그쵸.
1: 합니다.
0: 근데 앞서 두 부자가 대립을 하다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아버지의 악단까지 흡수를 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혔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나눠봤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1: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활동 무대는 이제 빈을 넘어서 유럽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특히 1850년대 러시아의 파블롭스크에서 여러 해 동안 여름 공연을 이끌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게 됐는데요. 동시에 수많은 왈츠와 폴카를 연이어서 성공시키며 마침내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붙은 별명이 아니라 그때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게 왈츠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인생의 황금기를 이때 보내면서 빈과 유럽의 무도회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시기 발표된 곡은 아니지만 그의 대표 왈츠 한 곡 또 안 들어볼 수 없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봄의 소리 왈츠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슈트라우스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고요. 원래 소프라노 독창과 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곡이지만 오늘날엔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곡입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첫 선율부터 봄날의 설렘과 활기가 느껴지고요. 이 가을이지만 이 봄의 소리 왈츠처럼 이렇게 생동감 있고 화려하고 밝은 곡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근데 일반적으로 왈츠는 사람들이 정말로 춤을 추기 위해서 만든 음악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곡도 그러면 그런 경우인가요?
1: 슈트라우스 2세가 대단하게 불리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데요. 이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가 감상을 위한 왈츠가 이 시대에 처음 열린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감상을 위한 왈츠요?
1: 그 전까지 왈츠는 그냥 춤을 추기 위한 배경음악. 그래서 예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배경음악이다 정도였는데 슈트라우스 2세가 이제 왈츠를 예술의 범주에 넣어놓은 거죠. 네, 봄의 소리 왈츠가 그 대표적인 곡이고요.
0: 그 전까지는 감상을 위한 왈츠가 없었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네요.
1: 맞습니다.
0: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작품 번호 410번입니다.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낸 폴카 작품 번호 117번이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저는 좀 익숙한 곡인데요.

0: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작품 번호 410번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굉장히 이것도 익숙한 곡이네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무래도 왈츠의 왕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접한 곡 같은데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춘곡 느낌의 곡들만 발표를 했겠네요.
1: 대부분 이렇게 춘곡들이었지만
0: 네.
1: 이 왈츠와 폴카로 인기를 누리던 이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분야에 또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장르가 오페레타라는 장르인데
0: 네.
1: 당시 빈에서는 오페라보다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한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이 오페레타 장르가 큰 인기를 마침 끌고 있었어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도 이 무도회장을 넘어 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몇 차례 이렇게 도전한 끝에 드디어 1874년 오늘날 빈 오페레타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박쥐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초연 당시에는 사실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후 공연을 거듭하면서 인기를 얻었고 그 대표 오페레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대부분 약간 좀 밝고 좀 가벼운 쪽들로의
1: 그렇죠.
0: 작곡을 성공을 했나 보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박쥐는 어떤 내용이죠?
1: 박쥐도 약간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의 장난 때문에 박쥐 차림으로 망신을 당했던 길거리에서 박쥐 가면을 쓰고 이제 술에 취했다가 일어나는데 친구가 그 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0: 네,
1: 그런 망신을 당했던 한 네. 남자가 복수를 계획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을 그린 산막의 희극 오페레타입니다.
0: 아, 그 복수도 막 정말 뭐 칼로 싸우고 뭐
1: 그런,
0: 이런 그렇죠. 건 아니겠죠?
1: 그런 것보다는 네. 이제 귀엽게 네, 가볍게 그런
0: 네.
1: 복수죠.
0: 네.
1: 왈츠의 왕이니만큼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에서 역시

0: 역시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는 왈츠와 폴카풍 선율들이 또 화려하게 펼쳐지는데요. 빠르고 경쾌한 음악과 우아한 왈츠가 쉴 새 없이 교차하면서 슈트라우스 특유의 아주 유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 이 한 곡에서 전부 펼쳐집니다.
1: 네, 박쥐라는 작품의 내용을 함께 상상해보면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 함께 하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0: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6: 빼.
5: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8: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9: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0: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지서곡이었는데요.
11: 네.
10: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곡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이렇게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11: 그렇죠. 아무래도 서곡이다 보니까 이 오페레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선율들을 이 하나의 서곡 안에 압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막 이어붙인 게 아니라 뭐 템포나 조성, 리듬을 좀 변화시키면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10: 아, 그렇게
11: 네, 그렇게 작곡을 하는 거죠.
10: 변주를 주는군요.
11: 맞습니다.
10: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쥐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 이후엔 어땠는지 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죠?
11: 네. 자, 박쥐의 성공 이후에도 이 슈트라우스 2세는 오페레타와 춤곡을 넘나들며 아주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며 브람스 같은 당대 거장들과도 가까이 교류했고요.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말년까지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했 그는 이 1899년 발레곡인 신데렐라라는 곡을 작곡하던 중 폐렴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 네.
11: 당시 빈의 시민 10만여 명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사랑을 받으며 떠나갔던 작곡가였어요. 자, 대표 왈츠 작품 마지막으로 또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황제 왈츠라는 곡이고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우호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원래 제목은 손에 손잡고 왈츠였어요.
10: 네. 익숙한 제목이네요.
11: 그렇죠. 네. 손에 손잡고 그러니까 나아가자 이런 네. 느낌으로 경쾌한 행진곡풍 도입부로 시작해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러 왈츠 선율이 또 차례대로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숙기에 접어든 이 슈트라우스의 화려한 관현악법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0: 네, 근데 제목이 황제 왈츠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시대의 황제는 굉장히 권위 있고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왈츠, 황제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11: 그런 위엄과 권위에 이 왈츠의 우아함과 즐거움, 사교를 더해서 이 황제 왈츠를 작곡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엄은 있지만 딱딱하진 않고 화려하지만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그런 왈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굉장히 또 뭔가 그 항상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하는 말처럼
11: 그렇죠.
10: 네, 고품스럽지만
11: 맞아요.
10: 너무 네, 나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또 드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황제 왈츠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끝곡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작품 번호 437번 남겨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작가님.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핸드폰 어플로 최근 걸음수를 확인해 보시면 평소보다 조금 늘지 않았어요?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그냥 걷고 싶은 날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딱 즐기면 좋은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말 그대로 차 없이 뚜벅뚜벅 걸으면서 한강 잠수교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 축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푸드트럭 100여 대가 참여를 해서 다양한 먹거리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가 너무 멀다 싶으시면 집 근처 공원이나 수변으로 산책 나가보시죠. 미세먼지 하나 없는 찬바람에 모든 근심 걱정 싹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또 쓸쓸해지는 게 가을이기도 하거든요.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계절의 변화를

0: 오랜만이네요. 융진 걷는 마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산책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취미가 골프가 있는데 골프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한번 가면 많이 걷게 되죠. 예, 아무래도 또 기울기도 이렇게 있는 산행을 좀 완만한 산행을 하는 느낌이라서 갔는데 요즘 같은 날씨가 진짜 좋죠.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산책하실 때 옷, 여분 옷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기분 좋으려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참 낭패잖아요. 건강하고 기분 좋게 다 산보하시길 바라면서 가을의 일요일 기분 좋게 또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할 겁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타공인 노래 잘하는 가수 하면 또 이분이 있습니다. CIA의 이보람 씨와 보람 뮤직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어떤 플레이리스트 가져와 주셨을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0: 4만원
1: 최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326번님이 저 자주 오던 사람입니다. 뒷번호 0706에서 2번으로 바꿨어요. 아, 예, 자주 오시던 분이네요. 신청곡은 태연의 사계입니다. 요즘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색, 노래, 이 습도에 아주 어울려요. 최고예요. 하셨는데, 예, 다시 또 새로 예, 번호 바꾸셔서 새 기기를 사신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또. 예, 2326 기억하겠습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함께하면 평범한 이야기도 특별해지잖아요. 사소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 다 좋아요.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의 신청곡 태연 사계.

굿모닝 FM태입니다. 태연 4개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 행복, 어떤 행복들이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0689번님,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엔 캠핑장에 누워있는 저를 상상해요. 제가 캠핑하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올해는 일에 치여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런 날엔 야외 캠핑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맥주 한잔 해야 제맛인데 아는 맛이라 더 그리워요. 가을이 끝나기 전에 꼭 가야겠어요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그런 상상했습니다. 분리수거 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깡통 깡땅 깡땅 벌릴 때마다 이거 캠핑에서 먹은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는데 저랑 비슷한 곳 가신 것 같은데 그 자리 제 자리예요. 2771번님, 며칠 전부터 여자친구가 먹고 싶어 했던 방건조 오징어 같이 먹기로 했어요. 영화 해리포터 보면서 오징어랑 맥주랑 먹을 예정이에요. 최유리 방황하는 젊음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그냥 오징어 말고 반건조 오징어가 진짜 최고야. 최고예요. 거기 뭐 찍어 드실 거예요? 일단 뭐 파들이 많이 나뉘는데 저의 추천은 무조건 마요 간장. 예, 청양고추 송송 썰어가지고 그거가 최고예요. 아 맛있겠다. 고추냉이를 넣어도 좋고 아니다 청양고추 송송이 최고예요. 자 이쯤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뒤로 하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황하는 젊음 최유리 씨의 노래 2771번님 듣고 계시죠?

퍼블릭의 I Ain't Worried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이었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갈게요. 5341번님 테디 저희 가족 20년 만에 이사해요. 아이 낳았을 때부터 살았던 집이라 정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요. 이사가서 좋지만 한편으로 싱숭생숭하고 복잡 미묘하네요. 그래도 이사가는 거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20년 동안 산 집에 이사를 간다. 이건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 어쨌든 새로운 곳도 그 집 못지않게, 아니 그 집보다 더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가득 쌓일 겁니다. 응원합니다. 행복하시죠? 0806번님 반려견 토리와 여유롭게 아침 산책 중입니다. 몸무게가 1kg이나 늘어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걸어보려고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우리 토리도 여기저기 냄새 맡느라 정신이 없네요. 어느새 아파트에도 가을빛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오, 문과신가? 가을빛이 살짝 내려앉았대. 오, 멋지다. 예, 몸무게 1kg 는 거는 저의 기준으로는 뭐가 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한 끼 식사에 3kg는 왔다 갔다 그냥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오면 안 되나요? 어쨌든 뭔가 몸은 알지. 자기의 몸은 자기가 아니까. 예, 컨디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에 잘 산책하고 돌아오십시오. 3329번님 안녕하세요. 일한 지 두 달 된 마포구 뻘 마스 응? 마포구 마을버스 미안합니다. 마을버스 기사예요.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이나. 네 글자가 다 꼬였어. 마을버스 기사예요. 항상 오전 근무할 때 잘 듣고 있어요. 굿모닝 FM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고양시에 있는 헬스장에서 테이씨를 한번 뵌 적도 있어서 뭔가 내적 친밀감도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야자 시간을 도와준 가수 테이의 같은 베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고양시에 있는 헬스장에서 저를 봤다면은 적어도 8년은 된 것 같아. 예, 제가 꿈꾸는 라디오를 했을 때쯤 고양시 어느 헬스장을 끊어서 친구들이랑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한 10년 된다 하면 어쨌든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 저도 갑자기 친한 느낌 듭니다. 음악 듣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예, 일상도 수준 높게 잘 행복으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준 있는 곡 테이의 같은 베개 3329번님을 위해서 띄워드리고요. MBC 김태형 기자와 관준석 1열 시작할게요.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

0: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0: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선수까지 국내외 스포츠 영웅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이제
1: 해외 선수
0: 했잖아요. 리오넬 메시. 근데 이 반응 진짜 뜨거웠어요.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이형자님께서 지금 아들이 선수로 뛰는 축구대회 보러 경주에 KTX 타고 가고 있다고. 그런데 메시라니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메시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0: 아, 요 경주에 지금 그 소년 축구 경기 하고 있거든요. 제 또래의 이제 부모들 우리 사촌 형 포함해서
1: 네.
0: 조카 포함해서
1: 오.
0: 제 처음 했던 매니저 형의 아들 포함해서
1: 네.
0: 다 경주에 있어요.
1: 진짜. 진짜요? 다 축구를 하고
0: 다 있나요?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 리오넬 메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막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축구한다고.
1: 메시 꿈나무들이 다 지금 경주에 모여 있네요.
0: 경주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380 하나버님이 메시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이거 메시가 안 들었으면 좋겠네. 필드에선 커 보이던데. 저희 딸이 축구, 농구 같은

0: 구기 종목 하는 걸 좋아하는데 키가 작아서 넌 운동은 안 돼 하고 있었는데 좀 머쓱하네요. 하셨는데 물론 그 피지컬이 중요하긴 하죠. 스포츠가
1: 중요하죠. 근데 네. 또 메시가 별로 그렇게 작은지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아우라가 있어서.
0: 그렇지. 네. 그리고 키가 작은데 공격수 하려면은 몸싸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근데 메시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몸싸움을 또 버텨내니까 강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하, 메시같이 이렇게 피지컬이 좀 안 되는데 극복한 선수들이 있나요?
1: 아, 또 농구가 유독 그 피지컬이 이게 키로 하는 스포츠라는 이제 네. 그런 이제 실제로도 그렇고요.
0: 농구는 진짜 신장으로 하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0: 신장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네. 신장으로 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일본 국가대표에 카와무라 유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0: 알아요, 알아요.
1: 그 선수 키가 170이에요. 농구 선수인데 키가 170. 메시랑 비슷한 키.
0: 예.
1: 근데 NBA까지 뛰었어요. 진짜 이 선수 하는 걸 보면은 옆 나라 일본이랑 살짝 배가 아프지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영리하게.
0: 진짜 잘해.
1: 패스를 정말 그 예술처럼
0: 진짜
1: 하는.
0: 진짜 패스를 총알처럼 배송하더라고요.
1: 그럼요. 예. 그래서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서 NBA에서도 심지어 화제가 됐어요. 이렇게 키 작은 선수가 뛸 수 있다. 대단한 모습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최근에 이런 영감을 많이 줬던 선수입니다.
0: 멋져요. 아, 슬램덩크의 송태섭이 실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1: 그런 느낌 납니다.
0: 맞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뭔가를 이겨내고 해낼 때의 그 희열이 또 전해지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 오늘도 만나봅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관중석 1열 오늘 영웅은 누구인지 기자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1: 1998년 6월 14일 NBA 파이널 6차전 경기 종료 직전 85대 86으로 한 점 뒤진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를 따돌린 한 남자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 속에서 쏘아올린 클러치 샷, 일명 더 라스트 샷. 그림 같은 포물선을 그린 공이 림을 가르는 순간, 시카고 불스의 두 번째 3연패,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이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포츠라는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농구라는 종목 그 자체로 남아있는 선수, 농구 황제, 에어 조던 마이클 조던입니다.
0: 아, 미쳤다. 마이클 조던이라니. 뭐예요? 이거 한 달짜리예요? 이거 한 편만이 끝난다고 이게?
1: 아, 아쉽죠. 아, 특집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0: 특집에 특집을 해야죠.
1: 아, 다큐로 준비해야 되는데. 시리즈로 가야 되는데.
0: 실제로 그 넷땡에 나온 그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1: 있죠.
0: 와, 그거 보고 저 못 잤잖아요.
1: 아, 진짜요? 가슴이 네. 설레서?
0: 설레서. 한 두 달 동안 녹음한 것 같아요.
1: 아, 조던 세대셨군요, 그러면.
0: 네, 그럼요. 전 조던 완전 팬입니다. 아, 조던 운동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못 신어본 게 한입니다.
1: 아이고.
0: 지금은 신을 수 있는데 한창일 때 못 신었어. 구할 수도 없었어요. 신어보셨어요?
1: 저도 못 신어봤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서.
0: 구하기 힘들어. 웬만하면 못 샀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한 편의 영화 나올 것 같은데 관중석 1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챕터는 23번 신화의 시작입니다.
0: 자, 마이클 조던 어린 시절부터 가봐야겠죠.
1: 네, 196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자란 마이클 조던은 어릴 적부터 승부욕이 유독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타고난 괴물 같았던 마이클 조던에게도 이 사춘기 시절에 인생을 뒤흔든 굴욕의 사건이 찾아오는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레이니 고등학교 농구부 1군 선발에서 낙방을 한 겁니다.
0: 어머나.
1: 당시의 키가 178cm에 불과했던 조던은 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1군이 아니라 이제 후보군으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이게 당시에 또 조던이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랑 미식축구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야구에서 투수이자 중견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0: 야구도 했었어요?
1: 그렇습니다. 이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던이 자존심하고 승부욕이 정말 미쳤거든요.
0: 네.
1: 정말 대단했습니다.
0: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로.
1: 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던 조던이 이 좌절을 생애 가장 강력한 분노의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야구랑 미식축구를 그만둬버렸어요. 네. 그리고 농구에 미친 듯이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체육관에 나가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름 동안 키가 10cm

0: 나 자라서 급성장했거든요. 키가 198cm가 됐고요. 2군 팀을 폭격한 뒤에 마침내 고교 최고 스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조던이 1982년 NCAA 전국 대학농구 선수권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15초 전 결승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팀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고요. 이 한 방으로 미국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84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이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 이 시카고 불스가 아닌 마이클 조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1: 아, 없어요. 없어요.
0: 그래서 이 근데 3순위였잖아요. 전체 3순위. 당시에 2순위가 포틀랜드였는데 조던 대신에 센터였던 샘 보이를 선택했는데 이게 훗날 지나고 보니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실수, 최악의 선택으로 이제 꼽히게 됐습니다.
1: 재앙이에요, 재앙. 네.
0: 근데 당시에 1순위가 휴스턴이었는데 이 하킴 올라주원을 지명하는 건 너무 자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하킴 올라주원도 정말 레전드로 나왔잖아요.
1: 네, 레전드죠.
0: 이 당시 또 농구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농구가 센터가 최고, 센터가 무조건 1번, 1등. 그리고 그 센터의 공격을 지원해주는 포인트 가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 마이클 조던의 포지션이었던 슈팅 가드가 이 약간 애매했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그래서 특출난 공격력을 대학 시절에 보여줬음에도 그래서 3순위로 밀렸습니다.
1: 야,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은 조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네. 아, 시카고 불스 없는 조던은 상상이 안 됩니다.
0: 상상이 안 되죠. 네. 네. 또 데뷔하자마자 이 특유의 에어워크라고 하죠. 엄청난 체공력을 바탕으로 이 화려한 덩크슛도 많이 보여줬고요. 리그를 정말 집어삼켰습니다. 당시에 이 나이키와 손을 잡고 에어조던 신발을 출시했는데요. 이 NBA 사무국이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신발이 리그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 경기당 $5,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오. 나이키가 이 벌금을 전액 내줬다라는 썰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좀 마케팅에서 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1: 아, 그래요? 네. 가짜 뉴스였어요?
0: 근데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 복장 규정에 어긋나니 경고장이 실제로 날아왔어요. 아. 신지 말아라. 근데 나이키가 또 영리하게 이걸 이용을 했어요. 너희들이 신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신길 거다. 너네는 야. 막을 수 없다. 야. 조던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잘 해서 정말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전 세계적인 정말 신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23번 신화라고 말씀드렸는데 23번은 어떻게 달게 됐냐. 이 형이 원래 농구를 더 잘했어요. 형의 등번호가 45번이었습니다.
1: 45번.
0: 45번. 그래서 이 45번의 절반 22.5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23번을 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하고 야. 항상 또 농구를 할 땐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고 해요.
1: 형이 좋은 라이벌이었네요. 네.
0: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부욕의 화신이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지독한 면모가 많았는데 이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당시에 신인이었던 무톰보가 마이클 조던에게 또 눈 감고 던질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이제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눈을 감고 자유투를 성공시킨 뒤에 이 웰컴 투 NBA라고 맞받아쳤던 이제 전설적인 일화가 있고요.
1: 야, 만화다 진짜.
0: 만화죠, 만화. 네, 그리고 워싱턴의 무명 가드였던 스미스에게 37점이나 허용하면서 경기를 패하자 이 스미스가 자신에게 굿 게임이라고 조롱을 했다면서 이 곧바로 다음 경기에 복수를 다짐한 조던이 47점을 폭발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야. 근데 또 조던이 스미스에게 가서 야, 내가 한다면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되갚아줬다는데 이게 또 다큐멘터리에 이런 얘기가 공개되죠. 스미스가 그런 도발을 사실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
1: 그냥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한 건가?
0: 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이 본인과 또 동료들의 투쟁심을 자극시켜서 복수를 했다는 정말 이 병적인 승부근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스미스 씨는 진짜 억울하겠네. 네,
0: 억울하게 당했죠.
1: 뭐야 이거 나 왜?
0: 나 가만히 있었는데.
1: 나 지지한 적이 없는데.
0: 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1: 아, 대단한 승부사입니다.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첫 번째 3연속 우승과 눈물의 은퇴입니다.
1: 시카고 불스, 아 진짜 우승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0: 네, 조던의 뛰어난 개인 기량에도 불구하고 이 팀 우승까지 가는 길은 정말 잔혹할 만큼 험난했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속한 동부 컨퍼런스엔 무자비한 육탄방어로 유명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일명 배드보이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1: 아, 무섭다.
0: 디트로이트가 이 에이스 조던을 막기 위해

0: 조던이 공을 잡기만 하면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육탄전으로 때려 눕히는 일명 조던 룰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당시 경기 그림을 보면 정말 야 이거는 무조건 반칙인데 그러니까 그냥 반칙도 아니고 이제 유파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비신사적인 파울이라고 불릴 정도의 반칙인데 그 당시에는 판정이 굉장히 관대했어요.
1: 아하.
0: 그래서 조던이 공을 잡고 돌파하기만 시작하면 엄청난 육탄전을 벌이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그런 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여차하면 그냥 뭐 반칙 하나 하고 만다 이런 작전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1988년부터 3년 연속 디트로이트에게 플레이오프에서 막히면서 이 정말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조던이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키우면서 또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에 필 잭슨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른바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격에서 조던이 원맨쇼를 펼쳤는데 이제는 좀 공격에서 이런 전략을 도입해서 마이클 조던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동료였던 스코티 피펜이 성장하면서 디트로이트를 마침내 꺾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이 버틴 LA 레이커스를 꺾으면서 1991년 생애 첫 NBA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92년, 93년까지 내리 우승하면서 이 첫 번째 3연패, 3핏이라고 하죠.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던이 처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승까지 무려 7년이 걸렸고요.
1: 와우.
0: 또 조던 원맨 팀으로 시작했다가 이 다른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며 밑바닥부터 이뤄낸 우승이라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제 추억 속에 영웅들이 다 나오네요. 스코티 피펜 나오고 매직 존슨 나오고 거기 이제 데니스 로드맨까지 나오면은
0: 그렇습니다.
1: 아 시카고 불스.
0: 네. 하지만 또 전성기 정점에서 조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993년 7월 조던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까운 친구였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강도 사건으로 비극적인 살해를 당하고 만 겁니다.
1: 아, 그렇죠.
0: 이 사연도 좀 기구한데요. 2인조 강도에게 총을 맞아 사망을 했는데 두 강도들이 이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행이었던 신발 에어 조던을 사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을 죽인 겁니다.
1: 아이고.
0: 근데 그 우연히도 그 사람이 또 조던의 아버지였던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조던이 아버지가 원했던 야구 선수 길을 걷겠다면서 1993년 10월 만 30세 나이로 농구 선수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말렸지만 또 조던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었는데 야구 선수 조던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250명의 취재진들이 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미 30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야구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또 조던답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그가 떠난 NBA 위상이 좀 추락하고 팬들이 너무너무 그리워하자 여러 가지 사정 끝에 1995년 3월 18일 조던이 미국의 전 언론사에 팩스 한 장을 보냅니다. 거기엔 딱 두 단어만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I'm back. 내가 돌아왔다. 라는 팩스를 보내면서 전 세계에 복귀를 알렸습니다.
1: 아 멋지다 진짜.
0: 영화 같죠?
1: 영화예요. 실제 영화다 진짜.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영웅 만나보는데 오늘은 무려 그 영웅이 마이클 조던. 마지막 챕터 가보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독감 투혼부터 라스트 샷까지 농구 황제의 신화입니다.
0: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로 복귀를 한 뒤에 엄청난 대기록을 또 썼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돌아왔죠.
0: 예.
1: 네, 복귀한 1995, 96년 시즌에 조던이 시카고 불스를 이끌고 72승 10패라는 정규 시즌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0: 와.
1: 10번을 진 거예요, 1년 동안.
0: 와.
1: 네, 이 기록이 20년을 더 갑니다, 20년. 2015년, 2016 시즌에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73승 9패로 훗날 경신을 했는데요.
0: 야.
1: 네, 그만큼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0: 커리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1: 맞습니다. 그래서 1996년, 아버지의 날에 열린 파이널 6차전에서 우승을 확정한 뒤에 이 락커룸 바닥에 엎드려 공을 껴안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오열하던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또 1997년 이제 칼 말론과 존 스탁턴이 버틴 유타와 파이널에서 맞붙었는데 이때 또 유명한 경기가 나옵니다. 5차전에서 이 식중독과 고열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에 출전해 무려 38점을 쏟아붓는 초인적인 플루 게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때 훗날 조던의 트레이너에 따르면 이 감기가 아니고 식중독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타 원정에서 묵던 호텔에서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피자를 시켰는데
0: 아이고,
1: 요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0: 아이고, 조심해서 드셔야죠.
1: 사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플루 게임보다는 푸드 포이즈닝 게임인데 이게 약간 맛이 없잖아요.
0: 예.
1: 맛이 없잖아요.
0: 아,
1: 부르면.
0: 그치, 그치.
1: 그래서 딱 이게 또 언론들이 이제 저희 기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입에 착착 붙어야 되거든요. 플루 게임으로.
0: 좋다.
1: 그래서 이제 플루 게임으로 어감상 가게 됐는데 이때 작전 타임 때 기진맥진하면서 스코티 피펜의 품에 안겨 벤치로 향하던 모습이 정말 그 조던의 지독한 승부욕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누구냐? 마이클 조던이죠. 그럼 두 번째로 훌륭한 선수가 누구냐? 독감에 걸린 마이클 조던이다.
0: 야.
1: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런 대활약을 앞세워서 6차전에서 우승을 확정하면서 2연패이자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0: 식중독 상태면은 사실 일상생활도 못 해요.
1: 그럼요.
0: 근데 이 경기에서 이런 와 결과를 내다니 대단합니다.
1: 정말 대단하죠.
0: 예.
1: 또이 1998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면이죠. 더 라스트 샷으로 두 번째 3연패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한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10여 초. 뭐 당연한 듯이 마지막 공격은 조던이 하고요. 이 자신을 막던 수비를 이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날려버린 뒤에 정확한 미들슛을 성공시킵니다. 이 라스트 샷을 통해 통산 6회 파이널에 진출해서 6번 우승, 그리고 6번 모두 파이널 MVP라는 백발백중의 신화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은퇴 이후에 또 은퇴를 결국 한번더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퇴 이후에 2001년에 워싱턴 위저즈로 복귀해서 당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나이로 경기당 20점 이상을 꽂아넣는 불꽃을 태웠고요. 당시에 또 자신의 연봉 전액을 9.11 테러 피해자들에게 기부하는 품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엔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로 활약을 했고요. 이 조던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또 우리에게는 신발 장수라는 이제 재밌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던이 정규 시즌 MVP 5번, 득점왕 10번 등 정말 꾸준하고 위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9년 명예의 전당 입단식에서는 이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고교 시절 감독, 라이벌, 심지어는 자신에게 항상 안 좋은 기사를 썼던 언론까지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그 모든 의심과 비난이 자신을 세계 최고로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정말 재밌는 연설을 남겼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독한 승부욕, 또 공중을 가르던 압도적이고 우아한 동작, 은퇴와 복귀를 반복할 때마다 농구의 역사를 새로 썼던 정말 스포츠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고트, 한 종목을 지배한 선수의 상징이 된 영원한 황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0: 야, 오늘 관중석 1열 마이클 조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워.
1: 아, 정말 아쉽죠.
0: 아, 더할 얘기가 많은데.
1: 많은데.
0: 하지만 이쯤에서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굿모닝 FM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마이클 조던.
3: 마이클 조던.
2: 가장 최고의 농구 스타라고 하면 김태훈 기자님은?
3: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
2: 당연하죠.
3: 1번이죠.
2: 당연하겠죠.
3: 너무 이게 멋있잖아요. 동작들이.
2: 뭐 지금 스테판 커리도 있고 뭐 제임스도 있고.
3: 그쵸,
2: 한데
3: 네.
2: 경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조던 이전의 농구와 조던 이후의 농구는 완전 그치. 다른 것 같아.
3: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이런 영웅들 계속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다니까 좀 설렙니다. 네, 이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3: 네, 감사합니다.
2: 2부 끝곡으로 LL Cool J의 라스트 댄스 OST죠. 예, I'm Bad 들으시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동화 속 이야기인데요. 지평선 끝에 엄청 큰 고인이 서 있습니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도 좀 생겨서 크게 소리쳐 말을 걸어보죠. 거인도 상대가 도망을 안 가고 말을 걸어주니 반가워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좁혀가는데 막상 눈앞에서 만나니 전혀 크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난 멀리서만 크게 보일 뿐이고 실제론 거인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온 사람은 너희들이 처음이군. 모두 막상 마주하면 생각만큼 거대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0: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4U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사랑의 인사, 여인의 향기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그룹 시아의 실력파 보컬 가수 이보람 씨와 보람 뮤직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거예요. 보람 씨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도 듣고요. 추천곡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보람 뮤직 시작해 볼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잡나?

0: 가면 집으로 꿉끼리
1: 베이글.com.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1336 1336

0: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2: 받아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가수 이보람과 함께하는 보람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을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게 만들어줄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보람씨 나와주셨어요.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2: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여기 지금 엄청 곱고 예쁘게 단장해서 나와주셨거든요. 이 모습을 반드시 굿모닝 FM 공식 인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 아침 일찍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3: 아, 오늘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2: 어떻게?
3: 요즘 좀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계속 일정을 하는 중이라서.
2: 너무 바쁘죠, 요새?
3: 네, 많이 바쁘긴 해요.
2: 보람 씨가 근데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나오실 때마다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3: 네.
2: 일단 라디오 DJ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3: 불교 방송이고요. 그 매주 수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2: 어때요? 그 진행을 해보니까.
3: 제가 원래도 데뷔했을 때부터 라디오 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게스트도 너무 해보고 싶고 고정 게스트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했었는데 시야 활동할 때는 이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도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껏 제가 꿈을 펼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게 매주 힐링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2: 아, 원래 보람 씨가 노래 잘하는 거야 뭐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3: 아닙니다.
2: 목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 라디오랑 딱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좀 일어나는 게 괜찮으면 저희도 매주 부르고 싶은데. 예, 벌써 눈을 피하시네요. 벌써 눈을 피해, 바로 피했어 눈을. 예.
3: 아, 요즘 아침에 제가 훈련을 해가지고.
2: 아, 핑계 좋다. 그래, 이 얘기 해보죠 그러면.
3: 네.
2: 아침부터 몸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3: 네.
2: 골 때리는 그녀들 네. FC 발라드림 팀에 새롭게 합류를 했어요.
3: 네.
2: 축구는 원래 했었어요?
3: 아니요, 처음에요.
2: 아니 어떻게? 지금 너무 수준 높던데.
3: 아,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작년에 오디션을 봤어요 이거를.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아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2: 아, 수준이 너무 올라왔어.
3: 네,
2: 잘하는 너무 사람 너무 많아.
3: 수준이 높아서. 전 정말 룰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아 이거 내가 낄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실례다 해서 이제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꼭 잘하는 사람만 뽑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2: 보고 싶긴 하죠.
3: 그래서 언제 또 연락을 드릴지 몰라요. 이래서 그냥 에이 그래도 설마 나를? 이랬는데
2: 연락이 왔어?
3: 네, 하게 돼가지고
2: 제일 바쁠
3: 아,
2: 때.
3: 아, 참 감사하게 그래도 하고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아, 일복이 진짜 터질 때네요.
3: 네.
2: 지금 요새 또 시아 콘서트도
3: 맞아요.
2: 하고 계시고 개인 활동도 하고 계시고
3: 네.
2: 곡도 내고 하고 있는데 축구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3: 맞습니다.
2: 어떻게 좀 한

0: 하다 보니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축구요?
0: 기량이?
1: 그래도 칭찬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0: 나이스. 잘할 것 같아요. 뭐 하나 잘하는 분들은 다른 것도 다 잘하더라고요.
1: 계속 체력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0: 아니에요. 아니야. 보람 씨 보면 에너지가 늘 넘치잖아요. 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이 많은 스케줄 다 할 수도 없어. 표정도 안 좋아요, 그런데.
1: 아, 저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게 요즘 신기할 정도예요, 진짜.
0: 이렇게 쭉 예 일봉 넘치게 네. 사셨으면 좋겠는데 건강을 일단 잘 챙기시고 시야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랑도 이제 같이 라이브 네. 방송을 또 같이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뭉쳐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던데 15년 만에 재결합이었어요.
1: 맞아요.
0: 진짜 오랜만에 만난 네. 거죠. 그간의 멤버들은 어때요? 연락을 하고 있었나요?
1: 연락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 활발하게 좀 못했던 시기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노력해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0: 그치.
1: 되려고 하니까 그냥 또 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0: 내 뜻대로는 안 되고
1: 네, 맞아요.
0: 될 땐 또 돼. 네. 참 신기해.
1: 세상의 이치가 약간 그런가 봐요.
0: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볼 때는 진짜 세 분 다 너무 네.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다들 노래도 다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예뻤는데 하면서는 어땠어요, 활동은?
1: 하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로울 때도 그치. 많고 좀 그랬는데 멤버들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되게 든든하고 또 무엇보다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는 모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렇게 모여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맞아요. 막 맞아요. 눈물 흘리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진짜 되게 보람되긴 해요.
0: 네. 시아는 그래요. 이 한편으로는 다들 치고받고 싸워서 다 안 보나.
1: 맞아요.
0: 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1: 맞아요,
0: 있어. 진짜로.
1: 맞아요.
0: 각자
1: 진짜로.
0: 너무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모여서 하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반갑고 좋고 예쁘더라고요. 자, 보람 씨와 오늘 이렇게 이야기들 음악을 더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주셨는데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나를 성장시킨 노래입니다.
0: 아,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겠네요. 자, 가수 이보람을 성장시킨 노래 바로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있던 그 자리를 찾아 이제 돌아가 이 노래를 요새 간간이 이제 좀 불러주잖아요.
1: 네.
0: 똑같아.
1: 아니 똑같이 부르려고 되게 노력해요.
0: 오, 지금 너무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똑같이 노래를 하려는 모습도 대단하지만 이때 당시 진짜 어렸을 때인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아, 어떤 노래예요?
1: 이게 드라마 프라우스 OST인 처음 그 자리에라는 곡인데요. 제가 입시 준비하던 고3 시절에 이 곡을 너무 감사하게 부르게 됐어요.
0: 고3 때 불렀어요, 여러분.
1: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부른 노래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세상에 알려지고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됐고 지금 2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저에겐 좀 첫사랑 같은 그리고 또 아 나 뭐 되나? 가수가 되나? 약간 이렇게 좀 희망을 맛본 곡이기도 해요.
0: 이 노래 녹음했을 때 분위기 되게 좋았죠.
1: 그때는 분위기가 좋다기보다 그냥 갑자기 연락받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멜로디를 한 줄씩 가르쳐 주시면은
0: 듣고 부르고
1: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0: 너무 잘 불렀어요. 네,
1: 녹음실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봐서
0: 그렇겠죠,
1: 네. 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0: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가 진짜 많으셨어. 이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들어도 너무 어색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한 10년 차 가지고 부른 것 같아.
1: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불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었어요. 저라고.
0: 아 부끄러워서 약간.
1: 네. 근데 너무 약간 창피해서. 근데 노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0: 나야? 야.
1: 네, 막 그랬던.
0: 현명하다. 네. 잘 되고 나서 얘기하고 현명해.
1: 네.
0: 워낙 또 드라마도 잘 됐는데
1: 맞아요.
0: 잘 묻어서 더 많이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프라우스 OST 이보람 처음 그 자리에 이 노래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아우 처절하다 처절해. 예, 비까지 내리네요.
1: 네.
0: 예, 어떤 노래예요?
1: 박하비 선배님의 라이라는 곡인데요.
0: 명곡이지.
1: 네. 아, 이 곡을 어릴 때 딱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 뭔가 저에게 가수라는 꿈을 좀 더 명확하게 꾸게 해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면가왕에 나가서 가왕전에서 이 곡을 좀 선곡해서
0: 그랬죠.
1: 네, 방어에 성공하기도 했던 곡입니다.
0: 박하유비 씨의 등장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1: 아, 그렇죠.

0: 좀 허무하고.
1: 그치, 공허하고 그러죠.
0: 네, 그래서 이거 나간다고 무슨 뭐 의미가 있나 나에게. 그래서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막 이렇게 여러 번 설득을 해주셔서 나갔는데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1: 그래서 이때 뭐 보람씨 살아있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0: 너무 감사했고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았을 때인데 제 스스로를 인정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 잘 살아왔다, 열심히 잘 해왔다, 약간 좀 저를 좀 인정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너무 잘 나갔어. 네, 나이팅게일이라는
0: 네네
1: 기억납니다. 아, 박하유의 라이 처음부터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가수 이보람을 성장시킨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이보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드라마의 OST인 처음 그 자리에를 불렀는데요. 배우 송혜교 씨와 비 씨가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풀하우스, 2번 펜트하우스, 3번 비닐하우스.
0: 아, 비닐하우스까지.
1: 아.
0: 문제가 난도가 있습니다. 네. 힌트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힌트.
0: 어떤 하우스예요? 와, 어떤 하우스라고 이게 해야 되나?
1: 그 좀 자연에 가까운 하우스.
0: 아, 야, 또 그렇게 되는구나.
1: 헷갈릴 수도 있으려나 그러면?
0: 자연에 가까우면 비닐 쪽으로 갈 수도 있어.
1: 그렇지만 정원이 있는 하우스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0: 기가 막히다. 네. 기가 막혀. 자, 정답 제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를 할 겁니다.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1: 네, 김경호 선배님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제가 복면가왕 첫 출연 당시에 1라운드를 탈락을 했었어요.
0: 보람 씨가 1라운드 탈락이 돼요?
1: 네, 아이고. 그쵸.
0: 야.
1: 그래서 그때 탈락하면서 불렀던 곡인데 많은 분들이 이보람이 고음을 이렇게 잘해? 라면서 좀 저를 재발견해 주셨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락발라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좀 장르에 좀 전환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근데 진짜 복면가왕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보람 씨의 보컬 스타일이 약간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이렇게 약간 벌써 잘 이끌어가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가 터트리는 고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1: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면을 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포텐을 찾을 수 있게 해줬던 노래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노래 들으시고 4부로 들어올게요.

아, 진하다, 진해. 아, 또 우리 보람 씨가 부른 버전도 막 이렇게 겹쳐 들리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라이, 박하유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수 이보람 씨 관련 문제인데요. 보람 씨가 직접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보람 뮤직 가수 이보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보람 씨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이보람이 부른 처음 그 자리에가 OST로 쓰인 드라마 정답은 바로 1번 풀하우스였습니다.
0: 네, 풀하우스 맞추신 5분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람 뮤직 가수 이보람을 성장시킨 노래라는 주제로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습니다.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솔로곡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1: 네.
0: 지난달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신곡 빛의 반대편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챌린지도 해주시고
1: 네.
0: 아,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0: 예. 이 노래 살짝 들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빛의 반대편에서라는 노래. 약간 J-POP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애니메이션이 생각나기도 하고.
1: 네.
0: 어떤 노래예요?
1: 이게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저의 싱글 앨범이고요. 저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곡이라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곡이에요. 그래서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이 기다려 이 빛의 반대편에서라는 가사가 너무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뭔가 시야로 되게 찬란했던 시절 뒤에 그 어둠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제가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그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서 빛을 향해 막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왔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0: 보람 씨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죠. 애증의 관계인가?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1: 네,
0: 미워.
1: 네.
0: 어떤 점이 미워요?
1: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마냥 사랑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0: 그치.
1: 이게 막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으로 뭐 이게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하게
0: 맞아.
1: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꿈만 쫓아가는 게 맞나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주변에서도 슬슬 이제
0: 맞아.
1: 걱정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약간 이런 시선들이 좀 힘들었죠.
0: 맞아. 나는 꿈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거 욕심이야.
1: 맞아요. 맞아요.
0: 막 할 때
1: 미련이야.
0: 막 힘들잖아. 그러면 또 걸어와줘서 고맙네요.
1: 제가 참 감사하죠.
0: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빛의 반대편에서 이 노래 전부터 듣고 올게요.

0: 자, 계속해서 보람뮤직 이보람 씨를 성장시킨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 곡은 WS 전업이 가야지 때에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라는 곡인데요.
0: 네.
1: 제가 진짜 정말 나이가 더 들어서 이거 진짜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나는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 순간에 제 손을 잡아준 곡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제 인생에서 1위의 영광도 다시 누려보고
0: 얼마나 좋았을까.
1: 네.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라는 가사처럼 저에게 정말 기적을 선물해준 곡입니다.
0: 아, 이때 멤버들은 진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들 너무 친하게 지내겠네요.
1: 너무 친하게 지내요.
0: 너무 친하게
1: 네,
0: 지내요.
1: 네.
0: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1: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의 행복과 이런 걸 너무 빌어주고 응원해주는 사이가 돼서 진짜 든든하고 고마운 동료들이죠.
0: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또 엄청난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1: 네, 그때 되게 다 간절했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느껴졌어. 그래서 다 응원하게 됐는데 WSG 워너비 분들과 함께했던 이 순간들 저희도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노래 듣고 올게요.

0: 보람의식은 진짜 보람 씨 성장을 우리가 함께 네. 예,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지켜보면서 목소리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 곡은 이제 이보람의 형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제 저의 채널에서 그 보람 씨야 채널에서 커버 영상을 올렸다가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0: 아, 멋졌어.
1: 리메이크까지 하게 된 곡인데 네. 거기 이제 막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런 사연을 막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곡을 통해 너무 위로를 받았다, 용기를 냈다, 뭐 살 힘을 얻었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또 한 번씩 그 댓글들을 쭉 봐요. 그래서 아 진짜 음악이 가진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수가 돼서 뭐 정말 이 직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좀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구나. 가수 되길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이렇게 아. 만들어준 곡이라서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보람 씨가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힘들었던 그 시기를 네. 잘 겪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1: 네네. 네.
0: 알고 이 노래를 부른 것과 아마 모르고 불렀으면 와닿는 게 달랐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어둠의 시간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1: 네. 네,
0: 또 목소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채널 보람씨야에 올라온 커버곡들 반응 진짜 좋더라고요. 어. 일단 형 이 노래는 뭐 대박이었고 300만회를 넘겼네요.
1: 네.
0: 뭐 100만회, 200만회 그냥 넘긴 곡들이 많은데 네. 리메이크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1: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네, 해보고 싶기는 해요.
0: 어떤 장르의 노래들까지도 반응할까요?
1: 어떤 장르? 약간 저는 다 도전

0: 출연해 보고 싶기는 진짜? 해요, 사실.
1: 어, 네. 다 잘할 것 같아. 다 잘할 것 같아.
0: 아니,
1: 어, 어떤 노래가 올라오든 응원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제 노래도 한번.
0: 아, 너무 좋죠. 진짜로.
1: 아, 진짜로?
0: 진짜로 너무 좋은데 선배님 곡은 약간 아. 뭔가 선배님의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1: 버려요.
0: 맛이 안 나요.
1: 버려. 내 목소리 다 버려. 뭐 굳이 살릴 게 뭐 있다고. 보람 씨의 색깔로만 채워주세요. 아. 네. 아, 얼른 날이 올까 저도 기대하면서 계속 구독하고 있겠습니다. 이보람 씨 목소리로 형.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가수 이보람 씨와 보람 뮤직으로 한 시간 동안 꾸며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어떠셨나요?
7: 뭔가 이렇게 저의 성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 이렇게 걸어왔구나.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들으시고 아, 시야하면 되게 화려하게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런 시절들이 있었구나 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5: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근데 인생이 참 이상해. 보람 씨가 또 일이 없으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쵸? 일이 또 너무 많이 오는데 네. 또 일이 프리랜서는 네. 들어올 때 거절을 하면
7: 그럼요.
5: 이게 언제 올지 모르거든.
7: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또 다

0: 받고 있어요. 네. 건강 진짜 잘 챙겨야 돼요. 네. 네. 시아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인데 몇 개 남았어요 도시가?
1: 지금 이제 고양, 청주, 수원, 인천 이렇게 네 군데 남았어요.
0: 많이 남았네요. 네. 일단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도는 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기분 좋습니다.
1: 정말 행복한 게 관객분들이 공연이 끝났는데도 저희가 3시간 반 러닝타임인데
0: 왜 이렇게 길게 해요?
1: 아니, 어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줄이려고 해도 더 이상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0: 다 오랜만인데.
1: 네, 네. 그래서 공연이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 막 인사해 주시고 하는 게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0: 오래오래 이 모습 그대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곡으로 시아의 사랑의 인사 띄워드리면서 보람 씨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인사가 해버 굿해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같이 외치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씨 고생하셨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0: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축제가 끝이 나고요.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달리는 지하철에서 봤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지하철이 이 한강 위를 지나게 됐는데 몇몇 지하철에서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서 잠시 소등을 하겠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실내 조명을 소등하고 속도도 좀 줄여서 천천히 지나갔대요. 야, 진짜 몸이 건조했던 객실에 승객들이 불꽃을 보면서 막 탄성이 터졌다는데 이런 늘 같은 일상에서도 낭만 한 스푼이 첨가되면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하루 어디에 낭만을 뿌려볼까요? 9월 13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